찬미 월십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 함께 만나보면서 8월 21일 금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OPEN Open the door.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극동방송과 함께 뿜뿜 라디오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어서 모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98.1MHz 센소 FM 92.35MHz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모여라 뿜뿜 산나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말에는 우리가 억지로 구석으로 밀어 넣었었던 우리 오래전에 접었던 취미, 뭐 미뤄졌었던 배움들, 잊고 있던 사람들 오랜만에 한번 펴보는 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해 봅니다. 아, 이제 뭐 그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아유, 이 나이에 무슨, 예, 그래도 젊었을 때나 하는 거지. 아우, 이제 나는 그런 거 못해. 라고, 밀어넣는 경향들이 있어요. 모두에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정말로 이제 잊어버리거나 뭐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또 꺼내보기를 또 바라는 마음도 한켠으로는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건 나이를 핑계 삼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번 주말에는 한번 꺼내보는 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도 그러시죠? 각 사람 속에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을 심어주셨는데 그 심어주신 좋은 것들 하나도 사라진 게 없습니다. 꺼내주기를 다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 이번 주말에 한번 꺼내보시는 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초이지의 최지에 40 전까지는 하고 싶은 것 한둘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우산처럼 잃어버린 줄 알았던 저의 어떤 취미들 주말에 찬찬히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잘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어요. 0691님, 10년 전에는 그 매운 그 저기 그 볶음면, 예? 파이어 그 볶음면 많이 먹었는데 이번 주말에 다시 먹어보려고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 그거는 젊을 때나 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그 매운 맥비기로 유명한 그 제품이 있거든요. 그거 이제 한번 먹어보겠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예, 위 구멍나지 않게. 우유랑 잘 섞어서 드세요. 아시겠죠? 큰일 납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승기승기 증승기스 오랜만에 취미로 파쿠르나 해야 되나? 예, 뼈 나가요. 예, 뼈 나가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겠고. 예, 이게 젊을 때도 안 했었던 걸 왜 자꾸 꺼내는 거야? 승기승기 증승기에. 예, 파쿠르 해봤어요? 해보셨습니까? 그거 진짜

장난 아니던데. 예. 아시죠? 뭐 건물 막 뛰어넘어 다니고 뭐 이거 있잖아요. 그게 파크로 맞죠? 맞죠? 예. 그거는 와, 그거는 진짜 대단하던데. 예. 하여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그 후기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후기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순화 씨. 벌써 금요일이네요. 이번 주 정말 바빴는데 바빠서 감사한 한 주였습니다. 근데 주말에 또 뭐 하라고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예, 주말에 본인 취미 한번 잘 찾아보시라고 지난번에 예전에 했었던 취미들 잘 찾아보시라 이런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가는 뿜뿜 라디오 여러분들의 이런 문자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81번으로 여러분들의 이야기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소중하고 특별하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뿜뿜 두 글자를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는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을 전송을 해드립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앞서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의 말씀 오늘의 오프닝 내용과 함께 전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챙겨가시기 바라겠어요. 자, 그리고 시작해봐야죠. 벌써부터 뭐 한 표 더 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쓱 들어와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습니다. 자,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 뿜뿜 라디오 출석 체크 미션. 출석 체크 미션이 바로 오늘입니다. 예, 주간 미션으로 함께 달려가고 있는데 이번 주 목표 220명, 예, 220명이 목표입니다. 220명. 자, 지난주에 200명을 돌파를 하고 과연 오늘 이번 주 220명까지 돌파할 수 있을 것인지 기주가 굉장히 주목이 되는 가운데 예, 여러분들의 득달 같은 참여를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0981번으로 뿜뿜 두 글자를 남겨주시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힘을 모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미션 성공이 되면 220분 돌파가 되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릴 텐데 7분께 예. 7분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뿜뿜 라디오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주시기 바라면서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두 곡에서 세 곡 정도 들을게요. 예, 두 곡에서 세 곡 정도. 곡들이 조금 성공한 곡들이 조금 짧아가지고 두 곡에서 세 곡 정도. 네. 추위를 보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예, 추위를 보면서 하는 건 아니고, 혹시나 이제 너무 짧으면 또 그렇잖아. 그래. 자, 두 곡에서 세 곡 정도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샵 공급 8번 뿜뿜 두 글자.

이 병욱 어차피 안 될 텐데 선물 200개 거시죠. 사랑과 그 은혜로 나를 세... 시작부터 그러지 말고. 좋아해요 예수. 느낌이 좋아. 사랑해요 왕 대신.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고 아무튼 이래저래 좋았던 거야.

0: 이어갑니다. 히스 플래닛 뉴 파워 개탈이.
1: 너무 처참했다. 영어가 너무 처참해.
0: 자, 새 힘어들이 촬영 함께 달려갑니다. 자, 오늘 출석 체크 미션 중이에요.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자, 평소에 문자 안 보내시던 분들도 오늘은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뽐뽐 두 글자 샵 0981번으로 던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현재 132분께서 입장을 맞춰주셨습니다. 자, 이번 주 미션 220분 아직 90분 정도 남았어요.

0: 한 3 0 0 1 9 1 7 김수혁 이찬영 골드사이즈 입사. Hello.
1: 사이 모두리 줄을 바랄 때 줄을 바랄 때 우리 줄.
0: 자, DJ 신기하다는 대신 그냥 듣고만 있지 마시고 뿜뿜 두 글자 지금 바로 핸드폰 열어서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곡 남은 시간 1분 35초. 7812님 운전 중에 라디오를 틀었는데 때마침 이게 나오네요.
2: 할렐루야 드슨사.

자, 220분까지 아직은 조금 남았습니다. 자,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7701-2419-8803-4188-5797-6851-4830 충현이 누나도 힘을 보태주고 있네요.

0: 할렐루야. 히스 플라넷 세희 모드리 저녁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세 곡 함께 달려가 볼 거예요. 아주 얇은 찬양들이었기 때문에 세 곡 함께 달려갈 겁니다. 이제 마지막 찬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출석 체크 미션 이번 주 목표 220분을 목표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현재 180분 정도가 예 입장을 맞춰주셨습니다. 이제 40분 남았어. 40분 어디 있니? 예, 찬양 시작하기 전에 DJ가 시간을 조금 끌고 있는데 40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샵 0981번으로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뿜뿜 두 글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끌 수가 없어요. 자, 시작이 됩니다. 자, 출석 체크 미션 마지막 찬양 윤상은의 무대로 함께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림피로써
1: 예수 십자가의 흘림피로써.
0: 자, 7995님께서 일하면서 듣고 있는데요. 작업하던 거 다 집어던지고 한 표 동참해봅니다.

자, 이평욱 씨, 저 체중은 2인분인데 어떻게 문자 2인분 안 됩니까? 그런 것까지 오픈할 필요는 없어요. 자, 우리 9099님 첫 출석해봅니다. 뿜뿜 흥해라 라고요. 아유.

8065-2578 이재왕 우병정 입장. 자, 이제 남은 시간은 2분.

자, 7635님 동생한테 보내라고 했어요. 9940이에요. 9940. 9940 입장 맞춰주셨습니까? 아, 안 왔어. 아직 안 왔어. 9940. 자, 시간이 흘러서 이제 1분 15초 남았습니다. 1분 15초. 높은 라디오 출석 체크 미션, 주간 미션. 이번 주 목표 220번. 과연 우리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9687님 시간 안에 입장하느라고 주차했습니다. 가던 차도 멈추게 하는 품품 라디오 출석 체크 미션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매일 듣지만 처음 문자 보낸다고요. 1998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만나봅니다. 여기까지. 아, 야, 굉장히 긴박하게 달려온, 오늘.

출석 체크 미션. 이번 주 미션이 220분이었습니다. 과연 찬양 세 곡, 뭐 10분 남짓한 시간에 과연 220분이 모였을지 귀추가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아, 오늘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고 아무튼 이래저래 좋았던 거야로 시작을 했는데 과연 결과까지 좋을 것인지 이제 공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린씨, 저도 차 멈췄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이 소중한 마음들, 소중한 동참들, 과연 좋은 결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인지 이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065님은 생애 첫 문자였어요. 사랑합니다라고. 너무 고맙습니다. 예, 생애 첫 문자. 상당히 고맙습니다. 예. 자, 이런 분들의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 기대를 한번 해보는데요. 자, 이제 결과를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8월의 셋째 주 뽐뿜 라디오 출석 체크 미션 220명. 과연 여러분들의 동참은 성공으로 이어졌을 것인지 그 결과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바로 200은 넘었어. 200 49개서 아, 이게 아니잖아. 이게 아니지. 이 노래가 아니잖아. 249명이야. 경선 없네, 경선.

대단히 고맙습니다.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예. 아, 이거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우리 210명했어도 이거 성공했겠는데 이거? 그죠? 아, 이거 210명 이거 해 볼 걸 그랬다. 야. 아, DJ가 믿음이 작았네. 죄송해요, 여러분들. 아, 우리 249명이 모여주셨. 와, 다시 한번 박수. 야, 상당히, 아, 너무 고무적이다. 자,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함성구 박수! 와, 고맙습니다. 야, 이거 우리 다음 주 목표를, 이거, 250 안 되겠는데? 우리 좀 올려야겠는데, 그죠? 좀 올려야겠어. 아니 현재는 지금 270분이 넘었. 야, 이거 다음 주 어떻게 우리 300 들어갈까? 어떻게 해요 이거? 8065님 다음 주에 300명 가서라고 남겨주셨는데 어떻게 300명 가요? 어떻게? 여러분들의 어떤 그 요거 좀 의견을 좀 받아볼게요. 아, 300명 좀 너무한 것 같다 싶으면은. 아, 조금 예 줄여가지고 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점진적인 과부하로 갈라 그랬는데 이거 야 갑자기 확 올라가네. 그 시간에만 보내야 돼요. 예 맞아요. 그 시간에만 보내야 됩니다. 그것만 칩니다. 네 그 이후로 들어온 건 안 칩니다. 예 300 가요 300. 우리 저기 우리 우리 선생님 함 선생님 우리 함선현 선생님께서 캄다운 하라고 예 침착하라는 얘기죠. 예 꽉 잡아주네. 우리 선생님답게 굉장히 침착하시네요. 예 고맙습니다. 300 했다가 괜히 또 눈물 흘리지 말고 차근차근 가라는 우리 함 선생님의 예 어떤 그 진심 어린 조언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고요. 300 괜찮아요? 300 괜찮아요? 예 최예원 씨 500 가요라고 남겨주셨는데 예원 씨 그거는 예 좀 그거는 진짜 캄다운 해야 된다 진짜로. 예 500은 안 되겠고 300. 예 다음 주에 예 한번 여러분들의 그 결의와 의지 이런 것들을 제가 확인을 하면서 300으로 갈 것이냐 270으로 갈 것이냐 한번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0이나 아니면 300이다. 250은 건너뛰는 거야. 왜냐면 오늘 249니까 250은 예, 쓱 넘어가고

다음 레벨, next 레벨로 가는 거예요. 알았지? 아, 좋습니다. 아, 신나네. 예, 너무 좋네요. 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하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뿜뿜 라디오 여기서 인사를 드리면 안 되지. 이제 시작인데. 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찬양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선물은요 라고 조병래씨 남겨주셨는데, 아 오늘 기분이 정말 좋다. 오늘 3명 추가해서 깔끔하게 10분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축 당첨 문자 받으신 분은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남겨주시면 되겠어요. 오늘 10분께 쏜다. 빵념 빵념.

나쁜뿐 라디오 8월 21일 금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있는 시간 9시 32분이다. 이런 말씀 전해 올리면서 여러분들의 문자 한 분 한 분 소중하고 특별하게 모시는 뿜뿜 라디오에서 당신의 사연을 소개해 올릴게요. 자, 어떤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수홍

씨 출석 체크로 30분을 보내는 예 날로 먹는 방송 뿜뿜 라디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 예 무슨 말이야 예 무슨 말이야 날 아니 어제부터 이분들이 예 굉장히 그 단어 선정이 어 굉장히 어그레시브하네. 예? 어제는 무슨 세습 방송 뭐부터 시작해 세습 방송 또 뭐였죠? 뭐 하나 있었는데? 세습방 조작방송 아니죠. 예. 조작은 안 해요. 조작은 안 해요. 세습도 안 해요. 세습도 안 하고 그 날로 먹는다냐. 예? 예, 코너입니다. 코너. 출석체크 미션이 코너지. 출석체크 자체가 코너인 하루인 거죠. 예. DJ는 그 저기 날 거 좋아하긴 하는데 야, 방송은 그렇게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많이 이제 그 탈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웰던으로 해서 먹고 있다는 거. 성령의 파이어로 예, 쫙 구워가지고 웰던으로 먹고 있는 여러분들은 뿜뿜 라디오와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또 어떤 분이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 문자 한분한분 소중히 보시는데 저도 뿜뿜 때문에 참여를 합니다. 50대도 참여하게 만드는 뿜뿜 라디오 박병숙 씨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아, 50대는 미안해요. 우리 뿜뿜 라디오에서는 애기예요. 애기입니다. 애기. 꼬미꼬미 쪼꼬미 정도밖에 안 돼요. 50대는.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90 밑으로는 다 그 형 누나거든요. 우리 형님 누님인데 우리 저기 50대 형님들은 누님들은 아직 너무 애기야. 그래서 우리 70대, 80대 우리 형님 누님들도 얼마나 참여를 많이 하시는데요. 예, 그러니까 더욱더 왕성한 참여 우리 박병숙 씨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6424님 좋은 아침입니다. 휴가라서 아침에 운동하고 차 안에서 듣고 있습니다. 언제나 활기차고 은혜로운 방송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예, 휴가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하루 보내고 있네. 근데 휴가 중에도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휴가 아침에? 와, 이분 대단한 분이네. 6424님. 예. 이분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아니, 휴가 아침에 늦잠을 안 주무시고, 운동, 와. 대단하신 분이네. 예.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저기 하와이를 간 적이 있어요. 하와이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깜짝 놀랐던 게 휴가를 갔는데 아침에 러닝을 하더라고. 조깅을 해. 와, 깜짝 놀랐어. 아니 휴가 중에 왜 러닝을 하지? 그때는 그랬어. 그게 한 15년 전쯤이기 때문에 너무 충격적이었어. 아, 휴가를 저렇게 보낼 수가 있구나. 더 놀랐던 거. 러닝보다도 더 놀랐던 건 휴가 중에 책을 읽더라고. 와, 깜짝 놀랐어. 해먹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책을 읽으시는데 휴가에 독서를 그땐 그랬어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예, 그때는 그랬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들은 이제 저기 그 휴가를 서양 분들은 휴가를 한 3주씩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2주, 3주 뭐 이렇게 휴가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즐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딱 이해가 됐지. 아, 그래서 책도 읽고 러닝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구나. 뭐 우리 대한의 휴가면 그거가 말이 안 되지. 우리는 뭐 이틀, 2박 3일 정도 그 정도 가잖아. 그 가면 우리 초단위로 쪼개서 살아야 돼. 초단위로 자, 17시 25분 37초에 예, 경복궁 찍고요. 자, 다음 17시 47분까지 예, 광화문으로 집결합니다. 그렇게 가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그래서 되게 부러웠어요. 되게 부럽고 아, 저런 휴가 문화는 진짜 부럽다. 예, 그래서 나도 책을 읽을까라는 어떤 그 나에 대한 어떤 의구심은 있었는데 일단 줘보면 뭐라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아, 근데 진짜 좋아 보이더라고요. 얼굴들이 좋더라. 하와이니까 했겠죠 라고 예, 정수아 씨께서 또 남겨주셨는데 아, 그것도 그런가? 하와이면 좀 달리고 싶어질라나?
예.

안 그런 분들 많을걸요? 하와이여도 아니, 네가 하와이지 뭐 내가 뭐 예, 안 하시는 분들 계실걸. 여튼 휴가 중에 운동을 빼먹지 않으시는 분들 진짜 대단한 분들입니다. 대단한 분들. 예. 자, 2460님 다음 주에 베트남 가요. 거기서도 뿜뿜 라디오 들을 수 있나요? 좋은 질문 해주셨네. 예. 들을 수 있습니다. 예. 지금 하시는 것처럼 지금 어플리케이션으로 참여를 하고 계신데 우리 2460님이 어플리케이션으로 지금 그 방송을 듣고 계신 거잖아요. 어플리케이션은 베트남에 가서도 할 수 있어요. 베트남. 베트남. 너무 지금 로컬 발음이었구나. 베트남. 베트남 가셔서도 깨끗한 음질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 걱정하지 마시고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베트남에서 우리 출첵 문자 하나 꼭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뭐 일본에서도 뭐 대만에서도 미국에서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자, 감희정님, 피디님 책 많이 읽게 생기셨는데. 예, 책 많이 읽게 생긴 책을 많이 읽게 생긴 건 뭐예요? 어떻게 생긴 거야? 약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예, 책이랑 참 잘 어울린다. 예, 독서 참 많이 할 것 같다. 이런 얘기 참 똘똘해 보인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 많은 분들의 어떤 기대만큼 제가 살았으면 예, 아주 큰일을 했을 텐데. 예. 지금도 큰일 하고 있지. 여러분들과 이렇게 매일매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또 세워간 이게 제일 큰일이지. DJ 나 큰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 아무도 뭐라고 안 했는데 나 혼자 지금 지금 재발절해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큰일을 여러분들도 하고 있고 나도 하고 있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고 싶네요. 오늘 여러분들의 문자 계속해서 또 남겨주시면 한분한분 이렇게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샵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갑자기 무리하게 2행시 타임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치고 빠질 거예요. 오늘의 2행시 독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독서. 예, 독서 2행시 들어갑니다. 샵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 오늘 2행시는 단어로만 갈게요. 예, 단어로만 이어보세요. 독서 단어 2행시. 이 단어 2행시로 웃기시는 분이 계실까? 예. 그분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0: 회사에서는 방송을 못 듣고요. 출퇴근 시간에 고정으로 극동방송 듣고 있는데 사장님 심부름으로 지금 나와가지고 부품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PD님 정말 좋은데요?
1: 믿으십니까?
0: 나도 너무 좋은데요? 심부름 좀 많이 시켜주셨으면 좋겠네.

쓰시는 분들은 굿땡 스토어라는 게 있고요. 사과 쓰시는 분들은 앱스토어인가요? 네, 그게 있어요. 거기 누르셔가지고 그 검색창에 극동방송 치시면 보랏빛깔에 극동방송의 보랏빛처럼 보랏빛으로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그거 그냥 누르시면 돼요. 설치 누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감사함으로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마커스 월십의 찬양 함께 했어요. 자, 독서 이행시 달려가고 있습니다. 독서 이행시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짧게 치고 빠지기로 했죠. 독서 이행시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병욱 씨 독, 독하다 독해 서 선물 좀 주셈. 되셨고요. 자, 2132님 독, 독도는 서, 서해에 있다. 예, 아, 동해에 있죠. 동해에 있습니다. 자, 이병욱 두 번째 도전 독, 독박 서 서프라이즈 실패고요. 이성훈 씨 독, 독수리 서 서수남. 아, 또 어떤 게 어떤 분이 함께 오고 있습니까? 정순화 씨 독, 독감 서 선을 실패고요. 아, 이병욱 씨 세 번째 도전 도 독고탁 서 서터라이크 실패입니다. 아, 최병화 씨 독 도간에 든지 서 서울지. 아, 무섭겠다 서울지. 노란봄님 독 독고영재 서 서영춘. 예, 옛날 사람. 네. 자, 아, 이성훈 씨 독 독생자 서 서세원. 예, 오랜만에 듣네요. 자, 아, 정성기 독 독일 분데스리가로 간 서 서창아. 아, 분데스리가를 왜 가요? 우리 행복백화점 서창아 점쟁님이 독일 분데스리가를 왜 갑니까? 예, 왜 갔을까? 4316님 독 독수리가 서 서쪽으로 왜 갔을까? 예, 그러게요. 그거 왜 나한테 물어볼까? 서쪽으로 왜 갔을까? 남겨주셨습니다. 자, 또 어떤 분이 함께 하겠습니다. 7635님 독 독수리 오영재 서 서울살이. 만만치 않을 텐데. 어? 만만치 않아. 어, 서울살이가 아, 녹록치 않아요. 독수리 오영재 각오 좀 해야 될걸. 7635 성공. 아, 좋네. 독수리 오영재 서울살이. 예, 힘이 들 땐 예,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67186님 독 독한 사람 서 서서 자는 사람. 자, 또 어떤 분이 함께 하고 있습니까? 골드사이즈님 독 독일 서 서 서세지. 아, 독일 서세지. 아, 독일 서세지 또 유명하지. 아, 4384님 독 독사과 서 선물. 예, 그런 거 택배 보내지 마요. 아시겠죠? 우리 백설공주한테 자꾸 그런 거 보내지 마. 알았지? 자, 또 어떤 분이 함께 하겠습니까? 김병현 독 독서는 서 서먹하다. 성공. 아, 김병현 성공. 독서 서먹함. 아, 너무 말이 안 되잖아. 네? 드세이가 독서가 얼마나 친숙한데 독서가 서먹하대. 너무 웃기지 않아요? 예, 조금 더 친해보도록 할게요. 아, 독서 이행시. 아, 좋네. 오늘 작품들이 좋은데 단어로 이제 툭툭 치고 빠지니까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네요.

요 느낌 계속해서 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정수아 씨 두 번째 도전 독가스 서서방님.

0: 기쁜 소식. 기쁜 소식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창원 온천교회 강명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안녕하십니까. 창원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저는 창원 온천교회 강명호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28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28장 전장을 읽어야 되겠지만 그 중에 1절과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세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친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오늘 말씀은 에브라임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바로 영혼을 망치는 어리석음 가운데 거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영혼을 망치게 하는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 가장 첫 번째로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에 대해서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교만은 폐망의 선두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은 우리를 죽음에 이르는 일곱 가지 죄악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만한 마음을 우리에게서 멀리하는 것이 하나님과 더불어 아름답게 살아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을 망치는 자들의 대부분의 모습들은 이 교만과 가까이 지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에브라임처럼 교만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늘 주님과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과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영혼은 풍성해지지만 주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교만이 자리 잡아 폐망의 길을 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교만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늘 각별히 주의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진리의 부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영혼을 망치는 가장 첩경이 무엇인가? 바로 진리의 부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그 말씀에 순복하며 나아가면 그 길이 형통한 길이며 시온의 대로이며 그곳이 머무는 곳이라면 물된 동산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경히 듣고 하나님 말씀을 소홀하게 생각하고 넘어간다면 그것이 바로 폐망의 길이고 영혼을 망치는 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28장 10절 말씀에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통 있게, 또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하는 인생살이, 그 가운데는 폐망이 있고 영혼의 망침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집스러운 신앙생활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고집과 아집은 우리를 망치게 하고 영혼을 폐망 가운데 거하게 하지만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또 순종적으로 순복하는 믿음의 자세는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교만과 그리고 말씀의 부재에 대한 이런 경고의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져 겸손의 자리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 교만이 우리 속에 자리 잡지 않도록 도우시고 성도로서 하나님의 겸손을 배우며 주님 안에 거함으로 정말 영혼이 살찌우고 풍성한 믿음 생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앞길들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0: 기쁜 소식.

0: 시 지금까지 창원 온천교회 강명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055-299-3368, 299-33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다음 세대 영혼 구원 사역에 힘쓰고 계시는 진주 함께하는 교회 이우재 목사님입니다.
2: 어릴 적 저희 가정은 늘 다툼과 싸움, 폭력, 그리고 아버지의 잦은 외도, 그리고 도박, 술, 그리고 심지어 보증까지 서면서 가족들을 정말 많이 힘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교회를 가실 때마다 아버지는 그것이 너무나 싫어서 그때는 더 크게 싸우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모님께서 이혼하셨고 저희는 외할머니 손에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방황은 중학교 때부터 이어졌고 소년원도 다녀오고 보호감찰도 4년 동안 받아가면서 정말 청소년기에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이제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쓰러져 자고 있는데 저 옆에서 무슨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할머니가 저를 이렇게 바라보시며 계속 기도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매일 저를 위해서 그 아픈 다리로 무릎 꿇고 계속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새벽에 아마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우재가 너무 불쌍합니다. 하나님, 우리 우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부모도 없고 혼자인데 나까지 없어지면 저 아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우재를 꼭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시고 세워주세요. 그렇게 할머니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 못난 손주를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는 할머니의 기도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여전히 방황은 했고 또 바로 돌아가진 못했지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점점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이끄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지금 천국에 가셨지만 할머니의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졌고 이제 저는 저와 같은 이 다음 세대들에게, 특별히 방황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전도할 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다음 세대 영혼 구원 사역에 힘쓰고 계신 진주 함께하는 교회 이우재 목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3: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4: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합니다.

0: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극동방송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창원 마마클럽이 함께합니다.
1: 하나님, 이 시간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광복 81주년을 맞이한 대한민국이 일제강점기의 압제와 고통, 해방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외교, 종교, 국방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합당하며 오직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과 역사와 국민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책무를 다하게 하소서. 여야가 갈등과 분열을 멈추고 공정과 법치, 민생을 최우선에 두게 하소서. 격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당면한 위기를 헤쳐나갈 지혜를 주옵소서.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모든 부정과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아 주옵소서. 국민의 공분을 사는 모든 부조리와 탐욕을 끊어내고 서로를 신뢰하는 정직하고 투명한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대외 경제의 거센 파도와 원자재 가격 상승, 고환율 부담으로 고군분투하는 중소기업과 산업 현장에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주소서.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여 소중한 일자리를 지켜내게 하시고 청년들이 꿈을 펼칠 기회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의 안보가 정치적 이해관계나 이념의 논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철저한 국방태세로 국익을 지키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국가 존립을 보호하는 일이 최우선이 되게 하소서. 주께서 이 나라와 전 용토를 친히 지켜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

복의 근원 강림하사 수원시립합창단의 찬양 함께 하시면서 8월 21일 금요일 아침 붐붐라디오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2부도 역시 생방송으로 함께 달립니다. On air, on air. 빨간불을 켜놓고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가는 이 시간 10시 6분이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붐붐라디오 2부도 여러분들의 격한 청취, 격한 참여 기다립니다. FM 98.3 메가헤르츠 진수 FM 92.3 메가헤르츠 어플리케이션으로 함께하시면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여러분들의 이야기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중하고 특별하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자를 좀 소개를 해 올릴 텐데요. 일부에서 그런 문의를 주신 분이 계셨어요.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어떻게 받나요? 라고 남겨주셔가지고 디제이가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라고 예, 저한테 제가 뭐 그 무성의하게 대답한 건 아니었고 예, 모르실 때는 제가 설명을 드려도 모르실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잘 아는 분께 이렇게 해달 그거였는데 아주 좋은 방법을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를 보내주시면 되잖아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나 이번에 알았잖아. 아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싶어가지고 예 제가 그 링크를 하나 그분께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어떻게 받는지 그분께 보내드렸습니다. 아 이런 방법이 있었네. 예 그래서 그 링크를 클릭 하시면 예, 그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곳으로 슝 갑니다. 예, 슝 이동을 해요. 그러면은 하면 돼요. 예. 다음은 이제 절차대로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런 방법이 있었네. 예. 괜히 그 DJ 그 저기 설명도 잘 못 하는데 그 어? 하나하나 그 뭐 설명하면서 그러고 있었는데 링크를 그냥 보내 드리면 되는구나. 아, 이거 왜 이제 알려 준 거야, 근데? 하창수. 이거 왜 이제 알려준 거야? 근데 디제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예? 아, 이게 지혜가 이렇게 나온다. 우리 집단 지성이 대단한 거예요. 예, 여러분들, 뿜뿜 라디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지혜도 함께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921님. 아, 요 문자 또 소개를 안 해드렸네. 뿜뿜 라디오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예, 그, C 방송사 듣다가, 극동방송으로 갈아탔어요. 예, C모 방송사 그 듣다가 예, 그 극동방송으로 갈아타셨다는 691. 아 대단히 예 반갑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아 근데 예 우리 또 C 방송사에서 지금 듣고 계실 수 있으니까 예 그 빵빠레까지는 조금 좀 그랬네요. 예, 죄송합니다. 예 제가 너무 그 뭐 어쨌든 주안의 우리는 하나다. 아,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복음을 외치는 우리 수많은 우리 또 방송사들과 또 기관들 예 복음 단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합력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빵빠레 다 올리고 나서 예, 미안합니다. 좀 수습하는 거예요. 예. 자, 어찌됐든 너무나도 반갑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예, 앞으로 조금 이쪽으로 조금 눌러앉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이 된 거 환영해요. 웰컴이라고 남겨주신 우리 최예원 씨 고맙습니다. 자, 유라자부님 입장 맞춰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고, 예, 7410님, 저도 다운로드 링크 보내주세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아, 야, 얼마든지, 네, 얼마든지 보내줄게. 예, 또 필요하신 분들 연락주세요. 얼마든지 보내드릴 테니까. 아, 이제는 뭐 자신있게 어플리케이션 홍보할 수 있겠다. 아, 세상에. 이런 방법이 있었네. 완전히 신세계다, 신세계, 이거 진짜로. 예, 고맙습니다. 자, 이병욱 씨, 저는 치킨 링크 보내주세요.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고요. 예. 자. 자, 오늘 찬양 들으신 이후에 오늘 코너로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할 텐데. 아, 내 눈물 날까봐 내. 우리. 김반장이. 김반장이 지금 몇 개월 만에 돌아오셔가지고. 성경 수사 반장이 재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눈물의 재회. 여러분, 내 DJ가 이렇게까지 깔아놨는데 여러분들 뭐 환영 문자 안 보내주고 그러면은 약간 좀 그래요. 환영 문자 준비해 주시고 김반장 등장하시면 쏴주시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22님 요즘 기도 제목입니다. 창원 극동방송 안테나 출력 5kW에서 7kW로 증폭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이라고. 어디까지 가는 거야? 지금도 지금 뭐 저기 전남 여수 뭐 경북 청도까지 들리는데 제주까지 들리는데 이거 7kW 되면 어디까지 들리는 거야? 할렐루야다 진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찬양 들으신 후에

0: 장, 장, 장.
1: 자, 이 시그널 음악이 이렇게나 아 반갑고 또 가슴이 설레는 적이 예, 또 언제였던가 예, 매번 그랬습니다만 자 드디어 아 성경수사반장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성경수사반장인가요?
2: 예.
1: 어쨌든 웰컴백 성경수사반장. 자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특급반장 통영에서 날라온 김반장 통영 시민교회 김영일 목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반장. 예, 어서 오십시오. 이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 아, 잘리는 줄 알았고 좋았는데. 야, 잘리는 줄 알았어 예. 좋았는데 또 만나게 됐습니다.
1: 아, 뭐
3: 반갑지 않으신 분들이 많겠나 싶은데.
1: 아, 아니요. 지금 아. 너무 반갑다고 지금. 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예. 자, 뭐 인사 한번 해 주시죠. 어떻게 지내셨는지.
3: 네.
1: 예, 한번 남겨 주시고.
3: 뭐 제가 그동안에 이제 26년 동안 우리 교회 사역 가다가 뭐 6년 정도 만에 한 달씩, 두 달씩, 세 달씩 정도 좀 안식년 가졌는데
1: 예.
3: 이번에도 한 달 안식월을 가진다고 좀 여러 번 떠났다가 돌아오니까 또 서머 스페셜이 돼.
1: 아.
3: 그래가지고 또 쉬어라 그래서
1: 맞아요.
3: 이런 놀라운 일이 이제야 잘리는구나.
1: 진짜로 뭐 굉장히 십수년 수십년 만에 사실 처음으로 이렇게 쉬시는 거잖아요. 예, 정말 잘 쉬셨나요?
3: 뭐 어떠셨습니까? 그런데 예. 아, 또 이제 이 쉬는 것, 여가를 즐기는 것,
1: 예.
3: 아 이게 노하우가 필요하더라고요.
1: 안 쉬어본 분들은 몰라요.
3: 계속 바쁘게 일만 하다가
1: 맞아요.
3: 당장 시간이 주어지니까 이게 마치 그냥 어디 그 우리 찬양처럼 광야,
1: 예.
3: 광야에 던져진 듯.
1: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 할지 예 몰라. 예 헤매이는 광야에 선 것 같아. 야, 또 그렇게 표현해 주니까 확 와닿네. 예.
3: 뭐 그런데 그냥 그 이제 군에 다녀오신 분들 예. 하는 말이 있잖아요. 뭐 저기 아무리 힘들어도.
1: 예.
3: 이제 시계는 돌아간다고.
1: 아니 그 정도면은 뭐 그냥 진정으로 오셨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3: 아 그러니까 제가 잘리는 줄 알고 쾌거를 불렀다니까. 오로 소리를 안 해서 그냥 제가
1: 예.
3: 이제야 드디어.
1: 네, 저한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3: 네.
1: 저 언제 잘립니까거든요. 예, 우리 김반장께서 항상 자 저 뒤에 보세요 지금 예, 우리 김반장 오신다고. 예,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오셔가지고 지금 예
3: 아이고,
1: 반겨주고 계신 거예요.
3: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1: 이런 분들이 계신데 어딜 그만두시려고.
3: 그런데 네. 아 우리 저기 이 반장 이 PD님께서도 좀 이렇게 그 좀 이 센스를 좀 더 가동하면 좋겠는데.
1: 예예. 예.
3: 제가 계속 하고 싶단 말이지. 당연히겠어. 아유.
1: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 붙잡고 있는 겁니다. 예. 다 알고 있죠, 그런 것들.
3: 아니, 제가 방송에서 만나는 여러분들 얼마나 즐겁고.
1: 그럼요.
3: 그 시간들이 굉장히 기다려지고.
1: 딱 보면 알아요.
3: 또 뭐, 예,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다시 만나게 돼서 사실은
1: 예.
3: 설레는 마음으로.
1: 그렇죠.
3: 전에는 좀 오면은 시간 딱 맞춰가지고 오는데. 오늘은 20분 전에 도착했다니까. 보고 싶어서 그냥 또 빨리 달려왔죠.
1: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격하게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김반장 잘 왔다고 웰컴백이라고 예 남겨주시기 바라겠고. 자, 김반장님 오시자마자 예 할 일이 생기셨는데요.
3: 네.
1: 지금 현재 통영 지역 우리 수해 상황이 어떤지 업데이트 한번 해주시죠.
3: 네. 예. 뭐 통영 지역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야, 비가 쏟아져도 그만큼 많이 쏟아질 수가 있나?
1: 아, 깜짝 놀라시죠.
3: 저는 저기 뭐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면 물 쏟아지는 것처럼.
1: 아, 그 정도로.
3: 아니. 그 우리가 보통 한 시간당에 50mm 오면은 폭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1: 예.
3: 근데 여러분 그 보도에도 보시겠지만 시간당에 100에서 130mm가 왔어요.
1: 아,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3: 폭우의 두세 배가 그냥 쏟아졌으니까.
1: 그러니까.
3: 또 그날 또 제가 그제를 다녀왔다는 것 아닙니까?
1: 예.
3: 그제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1: 심각하게. 예.
3: 그래서 제가 그제에서 보통 오면은 한 30분 정도면 통영까지 오는데 그날은 2시간 걸렸어요.
1: 앞이 안 보이잖아요.
3: 안 보이더라고 예. 전혀.

0: 왔는데 이제 저희 아파트에 이제 침수가 되어져서 거의 뭐 170, 180대의 차들이 그냥 그대로 나오지도 못하고
1: 와.
0: 다 침수되어져서 저는 이제 다행히 좀 바깥에 대놨는데 3일 동안 제가 차를 못 탔습니다. 왜 못 탔느냐면 침수되신 분들께 미안해서 저 차를 놔놓고 걸어 다녔어요. 대중교통 타고. 그래 어제 첫 부산에 이제 고신대학교 후기 졸업식이 있어서 거기 제가 순서가 있어서 가는데 거기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1: 예, 거기까지 뭐 걸어갈 수는 없으니까.
0: 영도까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길이 되어서 예. 아니 그래서 새벽 일찍이 나와가지고 차를
1: 누가 볼까봐
0: 차를 교회당에 갖다 두고 왔다가 다시 그랬어요. 아니 마을 그 아파트 주민들에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1: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피해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0: 사실 내가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1: 그럼요,
0: 다행이다 감사하다 이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겠더라고요.
1: 그곳에 계신 분들은 내가 피해를 안 봐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든다고 합니다.
0: 그래요,
1: 지금
0: 그래요.
1: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서 지금 뭐 어떻게 복구 작업은 어떻게 좀 한창입니까 어떻습니까?
0: 저는 그 우리 그 소방 대원들의 수고가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을 이번에 다시 발견하게 됐는데 울산 뭐 강주 뭐 이런 등등에 있는 곳에 있는 소방 대원들이 다 와가지고 아주 그 동참해 주시는데 놀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거기 들어간 물을 2시간 정도 만에 침수가 됐는데 거기 있는 물을 빼내는 것은 3일이 걸려도 다 못 빼내더라고요. 아 그만큼 굉장히 그 심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지하에 있는 물은 거의 다 빼내고 그다음에 침수된 차량 안에 있는 소지품들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밟고 있는데 복구는 아주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잘 진행이 되어져서 시민들이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1: 자 그렇습니다. 자 수고하시는 우리 손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께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
0: 네네.
1: 또 그리고 지금 힘을 내셔야 되는 우리 거제 통영 지역에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힘내시라고
0: 힘내십시오.
1: 예, 힘내시고
0: 힘내십시오.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1: 예,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통영 거제 통영 리포터 우리 김 리포터 함께 만나봤고요. 이제 김 반장으로 다시 한번 업무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수사 반장 오랜만에 하셔가지고 지금 까먹으신 것 같은데
0: 그럴 리야.
1: 약간 눈빛이 뭘 하는 거였더라. 약간 이런 눈빛이신데.
0: 아니 그보다도 우리 저 통영 거제 지역에 있으신 분들이 또 이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그리고 또 뭐 그 영월교회 같은 경우는 또 심각하다고 지난번에 한번
1: 리포터도 이야기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힘을 드려야 되니까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함께 파이팅 있게 수사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자 성경 수사 반장 두 반장 이 시간은 성경 퀴즈를 수사형식으로 펼쳐보는 그런 코너가 되겠습니다. 각각의 문제마다 여러분께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정답은 어디로 보내주시면 되죠?
0: 네, 샵 0981 운물정 0981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1: 그렇습니다. 참여해 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릴 겁니다. 많이 많이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는 코너 성경 수사 반장. 오늘 그 첫 번째 문제를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을 한번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0: 네, 요한일서 성경 신약 성경인데요. 사랑의 사도인 요한이라는 분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이 정말 따뜻하고 정감 있는 우리를 회복시키는 새로운 말씀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좋습니다. 요한일서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사 이것저것 그것이 알고 싶다. 이상중 씨도 진짜 오랜만에 만나네.
0: 아이고 예예.
1: 이상중 씨 나와주시지요.
2: 이것저것 그것이 알고 싶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이상 중입니다. 요한이 남긴 5권의 기록. 신학자들은 이 기록들을 관통하는 거대한 암호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태초부터 존재했던 생명의 말씀에 대해 충격적인 증언을 남기는

0: 인데요. 자신이 그 말씀을 직접 귀로 듣고 두 눈으로 똑똑히 봤으며 심지어 두 손으로 만지기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 앞에 나타나신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사랑의 결정체라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눈앞에 직접 찾아왔음에도 우리는 그분과 결코 사귈 수 없다고 요한은 경고합니다. 우리와 그분 사이를 가로막는 치명적인 장애물, 바로 죄 때문입니다. 하지만 빠져나갈 해답은 있었습니다. 마치 잘못 삼킨 독을 토해내듯 우리 입술로 그 추악한 죄를 숨김없이 고백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그러면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받고 마침내 그 생명의 말씀이신 이분과 온전히 교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되시는 그분은 단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죄값을 대속해 주시는 중보자가 되어주시는데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는 대언자이자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완전한 보혜사가 되신다고 기록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것저것 그것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요한이 그토록 외쳤던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든든한 대언자이자 보혜사로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분, 태초부터 존재했던 생명의 말씀, 이분은 누구인지 지금 바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수사입니다. 이것저것 그것이 알고 싶다. 오늘은 뭐 이분 저분 그분이 알고 싶다로 네. 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 아, 이상중 씨 아주 그 중저음이 아주
0: 오랜만에
1: 더 아주 그냥 감격적이네. 가슴을 아주 그냥 확 그냥
0: 목소리가 좀 더 깊어졌다.
1: 예, 눌러오는 예. 눌러오는 아주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예,
0: 쉬는 동안에 많이 우려냈나 봐. 자, 과연 오늘의 첫 번째 수사 정답은 무엇일지, 이분이 누구신지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네. 그, 예.
1: 요한이 계속 강조하고 싶은 그분. 그래서 그냥 그분을 위해서 죽고 그분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분. 그분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나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던
0: 나이.
1: 그분 아니면 길이 없는
0: 나이.
1: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셨던 야, 이거, 바로 그분.
0: 이거는 사실은 그 제가 뭐 문제라고 냈지만 이거는 뭐 보기가 따로 필요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예.
1: 그것도 자식들도
0: 예, 또 오랜만에 또 자식들을 또 해야 되니까. 네, 네. 자, 보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를 잘 듣고 정답 단문 오시면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남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1: 예수님,
0: 2번
1: 부모님,
0: 3번
1: 선생님. 네.
0: 우리 또
1: 아, 대단하신 분들이잖아요. 다 대단하신
0: 예,
1: 분들이잖아요.
0: 다 모두에게 우리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데. 아, 예. 자, 과연 예수님, 부모님, 선생님 중에 정답은 무엇일지 남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조슈아라고 남겨 주신 분이 계세요. 갑자기. 여호수아 예, 아닌가요? 예. 예. 조슈아. 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요.
1: 아몰랑 3번 이건 또 뭐예요?
0: 아, 모르겠고 일단 3번이라는 아. 예, 그런 겁니다. 예. 그 요즘 말 쓰면 예. 그 한번 통역을 해야 돼요. 예. 조금 이렇게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우리 김 반장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예,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 이거 참. 예. 그 예전에는 예. 그 부모와 자녀 간에 세대 차이가 난다 이랬는데 예, 예. 요즘은 좀 더 나가지고 4대 차이 나는 것 같아요.
0: 아, 4대 차이.
1: 아니면 5대 차이 나.
0: 예, 예.

0: 예, 오늘 그 저기 예, 통영 야호라고 보내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김 반장이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냐, 왜 통영을 야호라고 하냐.
1: 어, 예, 그 산에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예, 예, 야호라지.
0: 예, 요즘 뭐 거제 야호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1: 그래요?
0: 예, 그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찾아보시면 다 나오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첫 번째 수사 이제 결과를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예수님, 부모님, 선생님 중에 우리가 찾고자 한 이분은 누구였을지 정답을 공개합니다. 정답은요?
1: 당연히 예수님이죠. 예수님.
0: 예수님이 정답이었습니다. 예수님.
1: 예, 예. 그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게 자신의 목숨을 다건 분이죠. 바울 사도도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을 시인하고 또 예수님을 인정하고 또 예수님께 붙어 있어 언제나 예수님을 사랑하였던 그분.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 다 주셨다고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으로 예수님께로 다 인도했던 멋진 믿음의 사람 요한. 아, 대단한 분이죠.
0: 그렇습니다.
1: 그처럼 우리는 그 대단한 요한이 그토록 생명 바쳐 증거하고 나타냈던 분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 어느 시인이 이런 거 됐습니까?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뭐 그런 시도 있죠.
0: 있죠.
1: 예. 근데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 예수님이요.
0: 아.
1: 그래서 죽어서 다시 사는 소망을 가진 이름 예수님이요.
0: 아, 좋다.
1: 예수님을 네. 위해서 정말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감당해왔던 아, 네. 요한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0: 아, 김반장이 이게 이게 안식월을 하시다니. 아, 이거 너무 감동적. 부르다가 죽을 그 이름 예수. 아, 그 예수님의 이름을 오늘도 힘차게 부르는 우리 모든 뿜뿜 라디오 가족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1: 아, 이 세대 차이 난다니까.
0: 예. 아, 좋다. 이 세대를 넘나드는 감동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수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수사 반장 두 번째 수사. 예, 오늘은 이제 다 오랜만에 만나는
1: 네, 이 친구도 예, 오랜만에 만나죠.
0: 예, 분들이에요. 우리 백도일군.
1: 네.
0: 제가 이름을 잠깐 깜빡한 거 아닙니다. 예. 우리 백도일군. 백도를 좋아해서 백도일군입니다. 백도일군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1: 유명한 탐정이잖아요.
0: 명석한 친구거든요. 예. 명석한 친구. 우리 백도일군과 우리 김반장님의 두 분의 대화를 통하여서 여러분들께서 그 한 가지를 정답을 유출을 해 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총 세 가지의 단서가 등장을 하도록 할 텐데 네. 여러분들 잘 듣고 정답을 남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백도일군 지금 바로 만나 보시죠.
2: 안녕, 난 성경 탐정 백도일. 성경 속 사건들을 파헤치는 탐정 중에 탐정이지. 이 반장님, 김 반장님, 두 반장님이 어려움에 봉착했을 땐 언제나 날 찾아오신다고. 나와 함께라면 너희도 성경 속의 진실들을 찾아낼 수 있어. 어때? 같이 해보지 않겠어? 좋아서 오늘도 시작해보자고. 진실은 언제나 하나, 너, 너. 안녕하세요, 반장님.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예, 한동안 안 찾아오시길래 저도 잘린 줄 알았는데요. 자, 뜨거운 여름은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들마다 여름이 되며 많은 행사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건강은 괜찮으셨습니까?
1: 자네가 뭐 염려해주는 덕분에 나야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게 되었지. 물론 뭐 여러 가지 분주한 일은 있었지만 말이야. 뭐 어때? 자네도 건강하게 잘 지냈는가?
0: 저야 뭐 예. 덕분에 잘 쉬었습니다. 예, 잘 쉬었고 예, 이제는 일하고 싶은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 때쯤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자, 우리 재보관 여러분들도 무더운 여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재보관 여러분들 쉬신 만큼 또 시작된 우리 성경 수사 열심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나도 열심히 하겠네.
0: 좋습니다. 자, 오늘 제가 도와드릴 건 어떤 건지 한번 소개해 주신다면요.
1: 이게 말이야, 님 1번이 우리 예수님이셨는데 님자 시리즈로 아마 끝이 나는 것 같아. 이분은 예수님만이 영생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 믿고 깨닫게 만들어주시는 분이라고 하더라고.
2: 아니, 반장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은 이미 성경에 분명히 다 기록되어 있는 명백한 FACT, 팩트 아니겠습니까?
1: 그렇지.
2: 누구나 읽으면 알 수 있는 건데 굳이
0: 깨닫게 만드는 분이 따로 존재해야 된다는 건가요?
1: 도일군, 내 말이 바로 그 말이야. 근데 성경을 기록한 자들이

0: 하지만 뭐 그들이 어떻게 그 거대한 구원의 비밀을 오차 없이 꿰뚫고 단 한 치의 오류도 없이 기록할 수 있었을까? 누군가 아주 강력한 어떤 존재가 그 배후에 직접 코칭을 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는가?
1: 와우.
0: 자, 어?
1: 아, 와우. 지금 소름 돋았어.
0: 그래.
1: 아니 그렇다면 모세와 같은 이 기록자들이 성경을 쓸 때 이분이 그들 뒤에서 직접 개입을 하셨다라는 말씀이군요.
0: 그렇지, 그렇지.
1: 성경이 단순히 인간의 글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걸 완벽하게 뒷받침하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0: 맞아, 맞아, 맞아.
1: 아주 핵심적인 분이시군요.
0: 어, 바로 그거야. 게다가 그 성경이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라고 아무리 소리친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그 완벽한 증거 앞에서도 절대 믿지 않지. 반면 또 어떤 사람들은 확신을 갖게 되기도 하거든. 바로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이라는 걸 사람의 마음속에 아주 강렬하게 심어주는 어떤 분이 있다는 거지.
1: 그렇군요. 예,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분명히 선언하셔도 아, 주위만 봐도 뭐 안 믿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거든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믿어지지 않는 그런 사건일 텐데 그것을 믿게 만들어주신다라는 거군요.
0: 돌군 그게 말이야 이 사건의 포인트인데 뭐 진리의 텍스트를 완성하고 그 텍스트가 인간의 심령을 뚫고 들어가 믿음을 아주 폭발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거대한 판을 짜고 인도하시는 분 바로 이분이지.
1: 이분의 개입 없이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는 기막힌 진실.
0: 그렇지.
1: 아, 뭔가 뭔가 두근거리는데요. 자, 오늘의 수사 과연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분은 누구일지 여러분들 빨리빨리 정답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단서 주시죠.
0: 어, 두 번째 단서 말이야. 이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성도들인 우리들을 그 하나님의 진리 속으로 은밀하고도 강력하게 끌고 들어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인도자라고 하더라고.
1: 김 반장님, 방금 예수님을 믿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까지가 이분의 임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0: 그렇지, 그렇지.
1: 구원받게 했으면 임무 완수인데 아직도 우리 곁을 맴돌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고요?
0: 와, 도일군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잊어버렸나? 뭐 영적인 눈이 멀어서 구원의 길조차 몰랐던 우리가 아닌가. 뭐 기적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완벽한 성자로 확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나?
1: 아, 반장님 말씀대로 그거는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이분께서 우리 삶에 그림자처럼 밀착해서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끝내 변화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도와주신다라는 거군요.
0: 야, 자네 아주 수사 감각이 더 날카로워진 것 같은데. 뭐 요한 사도의 기록에 의하면 이분은 끝없는 미궁 속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온전한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내시는 유일한 분이라고 묘사하고 있지.
1: 아, 이분의 서포트 없이는 제대로 된 신앙 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불가능하겠군요.
0: 그렇지.
1: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24시간 우리 곁에 밀착해 계시는 예수님과 같은 분이라고 봐도 무방하겠군요.
0: 어, 도일군 뭐 자네 오늘따라 왜 이리 통찰력이 대단한지 모르겠네. 내가 뭐 그 단서 하나만 던져도 사건의 핵심을 아주 깨뚫어 버리네. 아이, 이것도 혹시 이분이 자네 무딘 머리를 깨닫게 인도해 주신 결과는 아닐지. 아닐지.
1: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진실이 깨달아지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이분의 정체를 제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는데요. 우리 정수화 수상관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따스한 요 뒤에 이제 나오는 가사가
0: 아 그래요?
1: 이분이 따스한 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 자 과연 어떤 분을 우리가 찾고 있는지 정답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아니 2855님은 네. 따스한 통찰님이라는데
1: 통찰님
0: 봄바람
1: 예 아니고요 예 봄바람 아니고요 자 정답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자 이제 마지막 수사만을 아 마지막 단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마지막 단서 어떤 겁니까? 김반장님?
0: 이분은 무서운 심판대인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를 위해 직접 나서서 대언자, 보혜사가 되어주시는 또 다른 예수님과 다른 또 다른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1: 이건 구원을 넘어선 그 이상 아니겠습니까?
0: 그렇지, 그렇지.
1: 우리를 우리보다 더 완벽하게 파악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풀코스 경호와 변호를 제공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0: 아, 도일군, 그게 바로 완전하고도 아주 소름 돋는 하나님의 사랑이지. 끝없이 추락하는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지. 그 예수님이 믿도록 마음이...

0: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시지 마침내 천국까지 안전하게 이 에스코트 하시는 이 완벽한 구원 프로젝트 하나님의 프로젝트지.
1: 맞습니다. 반장님 로마서 8장 26절의 단서가 떠오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조차 몰라 헤맬 때 이분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0: 아유, 아유, 이야,
1: 정작
0: 대단하네.
1: 기도가 필요한 건 우리인데 우리가 무지해서 침묵할 때 대신 부르짖어 주신다니요.
0: 아이고 아이고 도일군 오죽 답답했으면 뭐 이분이 탄식을 하시겠나. 하지만 무지한 우리를 책망하는 대신에 오히려 뭐 끝없는 연민으로 맹렬하게 그리고 아주 강렬하게 대신 기도해 주시고 또 음유하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 편에서 무죄를 변호해 주시는 절대적인 아주 방음악이라고 할 수 있지.
1: 영원한 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목숨 걸고 변호해 주시는 분. 그래서 성경이 이분에게 보혜사라는 엄청난 호칭을 부여한 것이군요. 이 압도적인 은혜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0: 당연한 소리 당연한 소리. 법정에서 누군가를 위해 증언하고 변호하는 게 얼마나 뭐 치열한 일인지 수상한 자네도 잘 알지 않겠는가.
1: 맞습니다.
0: 뭐 이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변호해 주시지. 뭐 아, 전율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은혜 아니겠나.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 같아.
1: 그렇습니다. 자 이제 미스터리는 완전히 풀렸습니다. 이분이 누구인지 그 실체가 완벽하게 드러났는데요. 이제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당장 제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디로 보내시면 되죠?
0: 샵 0981 우물정 0981로 지금 빨리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이제 제가 이 사건의 최종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라는 거대한 늪에 빠져 영적인 눈이 완전히 멀어버린 우리 인간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단 한 발자국도 영생의 길을 찾아낼 수 없는 끔찍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마스터 플랜을 가동하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인류에게 남기기 위해 이분은 기록자들의 배후에 은밀하고도 강력하게 개입하여 단 하나의 오류도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성경을 읽는 자들의 굳게 다친 심장을 부수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게 만드는 초자연적인 믿음을 주입해 마침내 죽은 자를 구원으로 끌어올리셨지요. 연약하여 끝없이 쓰러지는 우리를 천국에 닿는 그날까지 그림자처럼 밀착 경호하시고 위기 속에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라 침묵할 때조차 찢어지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 변호하시는 절대적인 대언자. 우리가 마침내 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서 맹렬히 일하시는 보혜사 이분은 바로 따스한 성령님이었습니다.
0: 아하.
1: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추리였어. 두 반장님들 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찾아주십시오. 불러주시면 언제든 달려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 이만 청청해요. 자 오늘의 두 번째 수사 함께 만나봤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가 함께 찾아봤어요.
0: 네. 아 도일구는 여전히 빠르네. 아주 청청 다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 사라져갔구만.
1: 이제 빨라졌네.
0: 아 그런데 어떤 분들이 제게 와서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뭐 다른 사람 없이 뭐 제가 예수님 믿었다고, 제가 예수님을 찾았다고, 제가 뭐 다른 사람 어떤 도움도 필요 없이 저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우리의 눈에 또 우리의 감정에는 그렇게 다가올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믿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한 죽음이었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죽음이었다는 것을 사실은 그 2000년이라는 아주 그 엄청난 갭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믿어져서 구원받게 되는 것은 여러분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1: 그렇습니다.
0: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나올 수 없습니다. 진리의 길을 찾게 하시는 것, 여러분들이 마치 고백한 것처럼 보여지고 여러분이 선택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꽉 붙잡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 내 힘으로 살아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거 좀 어려운 용어인데, 성도의 견인, 우리를 견인차처럼 이끌어가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0: 있거든요. 맞습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승리하게 되는데 여러분의 모든 삶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꼭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지기까지 믿음 잘 지킨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아멘. 그렇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0: 네?
1: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님의 함께하심, 인도하심이 없으면 단 한 순간도 거룩을 유지하기가 참 힘든 사람들이잖아요.
0: 네.
1: 예, 그런 연약한 존재들인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네.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0: 네.
1: 자, 성경 수사반장 이제 마지막 수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예, 수사 회의를 시작을 하도록 할 텐데
0: 네.
1: 우리 김 반장님, 우리 성경 회의 수사 회의
0: 예.
1: 간략하게 브리핑해 주신다면요.
0: 요한 1세에는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힘들 이런 것들 아주 그냥 강력하게 증거해 주고 있는 성경인데요. 오늘은 요한일서 2장 17절에 정말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자, 그 자가 어떤 자인지 요한일서 2장 17절에 나오는 이 관로에 여러분들이 한자로 된 이 말씀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1: 요한에서 2장 17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이것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0: 네.
1: 자, 이것은 무엇일지 정답 단문 50원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보기를 좀 드리고 시작할까요?
0: 그렇죠.
1: 예, 자, 1번
0: 맘
1: 엄마라는 말이에요. 예. 맘 2번
0: 뜻.
1: 3번
0: 벌.
1: 벌. 자, 1번 맘, 2번 뜻, 3번 벌. 정 중에 정답은 무엇일지 바로 남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사회의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0: 지금부터 서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로 오랜만에 펼쳐보는 회의가 되겠는데요. 김 반장 함께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반장,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는 이 요한 1서의 기록 말입니다. 기록자 요한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사랑 그 자체로 정의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라면 그 사람의 삶 역시 지독할 정도로 사랑의 사람이어야 함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제대로 짚은 것이 맞겠습니까?
1: 이 반장님, 아주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이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끔찍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남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사면을 받은 것이지요. 이 기록에 따르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숨김없이 자백하기만 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남김없이 용서해 주신다고 명시되어 있죠.
0: 그러니까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뻔뻔하게 부인하며 회개하지 않는 자는 역으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끔찍한 잘못을 저지르는 셈이 되는 거군요. 그렇게 조건 없는 거대한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사랑의 마음으로 타인의 죄를 또 용서하며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이 책임 아니겠습니까?
1: 맞아요. 이 반장님, 과거의 결정적인 사건들을 돌아보시지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참혹한 순간에도요, 이 자신을 찌른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엎드리지 않았습니까? 돌에 맞아 죽어가던 스데반도요, 자신을 핍박하던 민족을 가슴에 품었던 바울사도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모두 불가능해 보이는 용서를 기어코 실천해낸 분들이지요.
0: 김반장, 네. 바로 그 용서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주시하며 바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현실 세계는 완전히 다르게 돌아가고 있지 않겠어요? 오직 자신에게 이익이 될 때만 사랑하는 척하고 조금이라도 손해가 오면 가차없이 선 긋고 짓밟고 미워하고 그게 지금 이 세상의 그 지금 이치 아니겠습니까?
1: 이 반장님, 바로 그 점 때문에 요한은 뼈아픈 선언을 하고 남긴 거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육신의 정욕을 채우려는 방향으로,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려는 안목의 정욕으로, 그리고 타인을 무시하고 자신을 과시하는 이생의 자랑으로 그 짭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지요.
0: 그 끔찍한

흐름 속에 편승하는 것 자체가 바로 어둠 속에 살고 있다라는 명백한 증거라고 지적하고 있지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자는 단지 그 구원이라는 결과에만 만족하고 숨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럼요. 것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 속에서 사랑을

0: 살아야만 할 거예요.
1: 그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기록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유명한 말씀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간절히 원하시는 바로 이것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던데요.
0: 아주 날카롭게 파고드셨네요. 물론 그 말씀도 맞습니다만 우리가 오늘 끝까지 추적해서 밝혀내야 할 하나님의 이것은 훨씬 더 거대한 그림이지요. 우리가 주신 말씀을 지켜내는 것,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든 일을 삶으로 집요하게 행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이것이라는 실체이지요.
1: 그런데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0: 네?
1: 시대가 점점 악해질수록 배후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교묘하게 갈라놓으려는 자들, 즉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것대로 살지 못하도록 그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며 덫을 놓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0: 정확합니다. 바로 그 덫이 곳곳에 깔려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단 한순간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지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늘 깨어 기도해야만 그 치명적인 세상의 유혹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끝까지 지켜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요.
1: 아멘입니다. 자, 오늘 사건의 실체가 아주 선명해졌는데요.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세상 속에서 묵묵히 실천하며 살아내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간절히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이것의 정체를 아시는 분들 제보를 부탁을 드렸는데, 이제 정답을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의 정체는 여기 반장
0: 2번 하나님의 뜻 뜻이었습니다.
1: 뜻이 정답이었습니다.
0: 네, 하나님의 뜻은 뭐 딱 이렇게 단정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여서 새롭게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모든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단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건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걸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면서 믿음으로 꼭 승리해서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더욱더욱 넘쳐나게 되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요한일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0: 네, 요한일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믿게 하셔서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이 모든 것들을 전체적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완전하신 조화와 완전하신 역할로 우리들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 주시는데,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확신하고 담대하게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자, 오랜만에 함께한 성경수사반장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 텐데, 오랜만에 함께 하셨는데 좀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0: 예, 아주 또 좀 이렇게 막 그냥 그 속으로부터 그냥 확 이렇게 분출되어지는 간절함이 더 새로워져서
1: 좋다.
0: 좋습니다. 예.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자, 우리 또 열심히 성경수사반장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면서 많이 많이 아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통영시민교회 김영일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김명환 씨, 고맙습니다.
0: 네, 행복한 주일 되십시오.
1: 자,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이건수였습니다. 뿜뿜 라디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워있는 어느 병상, 길 위에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못합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는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3: HLD

0: 할렐루야. 2026년 8월 21일 금요일 생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잠언 19장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고 바라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마산 3일교회 정상율 목사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평안하셨습니까?
1: 안녕하세요. 이제 무더운 여름이 살짝 지나가고 네. 선선한 가을이 다가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0: 그럼요. 이 사계절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소망의 기도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목사님,
1: 네.
0: 요즘 종일 듣는 우리 뭐 방송이라든지 다른 소식들이 전부 다 뭐 걱정이 거기는 뭐 피해가 없었나요?
1: 네.
0: 이런 소식을 많이 들었어요.
1: 예. 인근에 있는 그제도 쪽에 네네. 피해가 많았죠. 네네. 예, 마산은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0: 그렇죠. 늘 가슴이 아픈데 비가 오니까 너무 좋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너무도 많이 와서 우리의 마음이 참 많이 안타까웠지만 이것도 우리 인생 사는 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썰물과 같은 또 밀물과 같은 이런 현상이라고 저는 받아들여지면서 언젠가는 밀물이 있으면 썰물도 있고요.
1: 네.
0: 또 우리의 계획대로 마음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뒤에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저희들이 함께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먼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복된 날, 우리 인생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소중한 한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소중한 날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머리를 조아리며 함께 소망의 기도로 우리의 크고 작은 소원을 하나님께 아뢸 수 있는 이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나의 지혜나 나의 능이나 나의 경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신실한 기도의 동력자가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창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이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기도원의 300 용사들의 기도의 용사들의 마음과 또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앞에 우뚝우뚝 솟아있는 여리고가 무너지는 놀라운 주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아멘. 이 시간 찬양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부릅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0: 아멘. 이 시간 소망의 기도 함께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은 기도 제목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돕겠습니다. 첫 기도 문자입니다. 1069님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의 따님인 백장미 양이 중국에서 20여 년간 공부를 하고 8월 21일, 22일 의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시험을 봅니다. 의료 선교를 위하여 지금까지 준비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1069님께서 교회 같은 교회 집사님의 따님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네요. 의사가 되고자 하는 목적이 의료 선교를 위한 그런 목적으로 20여 년 공부를 하고 이제 오늘 내일 예, 의사 면허 취득을 위한 시험을 본다고 합니다. 사모님 참 이 목적 자체가 그렇죠. 너무 하나님 기뻐하시고 네. 선한 일인 것 같습니다.
0: 선생님 요리 문답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이 딸 정말 귀한 딸인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 예, 하나님께서 그렇죠. 은혜 주시고 또 꼭 의사 면허 취득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1069님께서 같은 교회의 집사님의 따님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보냈습니다. 백장미양 중국에서 20여 년간 공부를 하고 이제 오늘과 내일 의사 면허 취득을 위한 시험을 본다고 합니다. 의사가 되고자 하는 이유가 주의 복음을 더 원활하게 또 능력 있게 잘 흘러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의료 선교를 위해서 이 의사가 되고자 하는 분명한 인생의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준비했고 또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시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0: 우리 백장미양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동안 준비한 모든 준비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시험을 감당할 때 필요한 지적인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력을 왕성하게 하여 주시고 논리력과 추리력과 순발력과 합리력과 하나님 아버지 한 문제 한 문제를 풀어갈 때에 이해가 빠를 수 있도록 또 이해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지적인 능력을 주셔서 이 모든 시험을 은혜 아래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귀한 딸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또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준비해 왔사오니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이 귀한 따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려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다음은 3807님의 기도 문자입니다. 고등학생까지 예배 반주로 학생회 리더로 예배 드리는데 앞장서던 둘째 딸이 수능 이후에 아르바이트하고 친구 만나느라 예배에 빠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늦은 귀가와 외박이 잦아져서 걱정되고 힘이 듭니다. 예배와 반주가 회복되길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대학교 기숙사 룸메이트 만남의 축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0: 네, 아이고 얼마나 안타까울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모님 주일 학교 때나 중고등부 때는 그래도 그 부모님의 그 품 안에서 그렇죠. 신앙생활하고 네. 또 잘 섬기고 하던 친구들이 이제 대학을 가고 또 이러다 보면 부모님의 품을 또 떠나서 혼자 생활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은
1: 일탈을 한번 해보자 예. 벗어나자 이런데
0: 예. 우리 3807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 이전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묶임 바 돼서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반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3807님 사랑하는 따님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보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예배 반주자로 또 학생의 리더로 예배 드리는데 앞장서고 또 반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그렇게 너무나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수능 이후 알바를 하고 또 친구들을 만나는 가운데 지금은 너무 예배가 느슨해져 버리고 또 집에 귀가하는 시간 또 외박이 잦아지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참 마음에 염려가 많습니다.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움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따님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인생의 참 즐거움과 행복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세상 하나님 밖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참된 즐거움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이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인생에 참 행복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깊이 경험하는 복된 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이 일들에 올인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대학교 기숙사 룸메이트를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믿음의 좋은 그러한 룸메이트를 만나서 신앙의 도전을 받게 하시고 또 서로 교제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을 다시금 붙들고 다시금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지어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다음 기도는 708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요즘 하루하루 버텨나가는데 주님의

0: 은혜가 너무 필요함을 절실히 느낍니다. 폐암 말기신 친정아버지 성함이 신병관님이고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1: 네. 우리 7087님 하루하루 버텨나가는 것이 너무나 힘겨워서 은혜 아니면 하루를 또 한순간을 버티기가 힘들다라는 고백을 하셨는데 참 마음이 짠합니다. 우리 7087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7087님을 꼭 붙드시고 또 인도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폐암 말기에 있는 친정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 제목 보내셨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우리 7087님 이렇게 우리 소망의 기도에서 함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아버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꼭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7087님 혼자 힘으로 복음 전하는 것이 좀 어렵고 주저주저 된다면 교회의 목사님께 이 사정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또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꼭 아버님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우리 친정 아버님께서 구주와 주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7087님 요즘은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정말 하나님 은혜 없이는 이 하루를 버티기가 너무 힘들다 합니다. 순간순간의 삶을 버텨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붙들지 않으시면 너무 힘겹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7087님을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7087님을 덮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병관 씨 친정 아버님입니다. 폐암 말기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 자녀되는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친정 아버님 우리 신병관님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7087님이 용기를 내어서 친정아버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의 부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의치 않으면 또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꼭 아버님에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영접하여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7087님을 이 가정에서 먼저 부르신 것은 이 가정을 구원하기 위한 복음의 씨앗으로 축복의 씨앗으로 심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7087님을 통하여서 친정 가정이 모든 가족들이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시고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이 약속의 말씀이 이 친정 가운데 그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아멘. 아멘. 다음 기도는 389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어머니 유영선님이 녹내장으로 한쪽 눈을 잃으시고 나머지 한쪽 눈도 거의 보이지 않으십니다. 안압이 잡히지 않아 약으로 버티며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십니다. 안압이 속히 잡히고 어머니가 주님 안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시며 남은 시간을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1: 네. 녹내장이 참 위험 한 예, 그런 일인데요. 우리 3892님 또 이렇게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 제목 보내셨는데 이미 한쪽 눈을 잃으셨고 또 한쪽 눈마저 안압 때문에 많이 힘든 일상이 어려운 가운데 참 안타까움입니다. 우리 3892님 또 어머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새롭게 하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3892님 어머니 유영선님이십니다. 56년생으로 그렇게 또 보내왔습니다. 녹내장 때문에 이미 한쪽 눈을 잃으셨고

0: 나머지 한쪽 눈으로 참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압이 잡히지 않아서 약으로 버티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영선님 이 시간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 눈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한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한쪽 눈마저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안압이 정상적인 수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하나님 만드신 이 자연과 자녀들과 아름다운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께서 친히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 해가 떠오른다 하셨고,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서 송아지가 뛰노는 은혜를 허락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그런 은혜를 이 어머니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셨사오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말씀하셨사오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줄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의 능력의 손으로 오른손을 붙드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시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보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그래도 어머니를 위해서 온라인을 틀어서 예배를 이렇게 함께 지금 드리고 계시는 모양인데, 정말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그러셨습니다. 가까이 계실 때에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고마워서 주목이 뒀지만 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잖아요.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셔서 다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모든 분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1: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기도의 시간. 생방송 소망의 기도.
2: 네, 계속해서 기도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39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턱뼈가 부르짖었는데 심장과 신장이 좋지 않아 수술도 못하고 자연적으로 뼈가 붓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부러진 턱뼈가 속히 잘 붙어서 음식도 자유롭게 드시고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3: 네, 우리 6392님 아버님께서 턱뼈가 부러지셨는데 지금 심장과 신장이 안 좋기 때문에 또 수술을 못하고 있는 참 이런 상황이네요. 자연적으로 이제 뼈가 붓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모님, 이게 턱뼈가 손상이 되면 뭐 이렇게 음식 드시는 거라든지 이게 굉장히 힘들지 그렇죠. 않습니까?
2: 어스러지고 어긋났으니까 예. 그렇죠. 엄청 아프대요. 저 예. 이런 말은 들어봤거든요.
3: 예. 통증도 있고 네. 음식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힘드실 텐데 우리 6392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 제목 보내주셨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버님의 그 부러진 뼈가 속히 붙을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6392님 아버지께서 턱뼈가 부러졌는데 심장과 신장이 좋지 않아서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뼈가 붓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이 턱뼈가 손상을 입으면 음식 드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불편하고 힘들고 통증이 있고 어려운 생활이 계속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뼈와 근육과 힘줄과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작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6392님 이런 아버님을 뵈며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보냈습니다. 그 부러진 턱뼈가 하나님 급속하게 잘 아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 어떤 의술보다도 빠르게 완전하고 완벽하게 깨끗하게 치료되고 회복되는 줄 믿사오니 주여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부러진 뼈가 잘 붙을 수 있도록 아멘.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그 부러진 턱뼈가 잘 아물게 하시고 음식 섭취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통증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일상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완벽하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2: 아멘. 아멘. 그럼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버지의 턱뼈가 이 시간 하나님의 손길로 완전히 정상적으로 돌아오기를 믿습니다.
3: 아멘.
2: 다음은 9178님 참 중요한 기도를 남겨주셨습니다. 가족 구원을 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강봉철, 언니 강나영, 남동생 강관효, 여동생 강아름 모두 주님 영접하여 영혼 구원 받기를 기도합니다.
3: 아멘. 네, 우리 9178님 기도 제목이 참 간절합니다. 그리고

0: 제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격주로 이렇게 기도를 인도하고 있는데요. 기억이 납니다. 자주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고 계시고 이 강씨 집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혹 우리 청취자분들 가운데 우리 9178님처럼 친정이든 시댁이든 가정의 구원이 필요한 분들 이 시간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9178님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보냈습니다. 한 분 한 분 이름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강봉철님, 언니 강나영님, 남동생 강관효님, 여동생 강아름 모두가 이 모든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청취자분들 가운데에도 가정 구원이 필요한 가정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9178님 나를 먼저 예수님 믿게 한 것은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되라고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나를 우리 가정의 복음의 씨앗으로 심은 줄 알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약속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아버지 하나님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가정에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혹 그 마음이 복음 앞에서 길가바 같은 마음 가시바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으로 닫혀져 있다면 성령님께서 이 가족들의 마음을 친히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듣고 복음의 씨앗이 떨어질 때 그 마음밭이 좋은 마음밭 착한 마음밭 옥토와 같은 부드러운 마음밭 되게 하셔서 복음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맺어질 수 있도록 이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이 시간 가정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심령심령들마다 가정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주셔서 모든 가정들이 물된 동상 같은 가정으로 물이 끊어지지 아니한 샘 같은 은혜의 가정들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다음 기도는 0449님께서 보내주셨네요. 남편이 암투병 중입니다. 폐와 간에 전이된 상태이며 최근 황달 증세로 입원 중입니다. 암이 자라는 속도가 빨라서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합니다. 너무 막막합니다. 기적만 바라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0: 네, 0449님 병원에서는 포기를 하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 0449님 남편분을 위해서 기도 제목 보내주셨는데 그 간절한 마음의 바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0449님 남편분이 암투병 중입니다. 폐와 간에 전이가 된 상태입니다. 황달 증세가 나타납니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진단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막막하고 너무 답답하고 기적만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부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부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것은 비록 우리는 질그릇 같지만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다시금 소망을 붙들 수 있는 것은 비록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인 줄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로 치료하여

0: 여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사오니 이 가정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기적이 하나님께는 일상과 같은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그래서 이 가정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일평생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겸손하게 기도하며 마음을 모으며 나가는 모든 청취자분들,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께서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마음의 모든 소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마음의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방송으로 다 소개드리지 못한 기도 제목은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서 계속 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산 3.1교회 정상률 목사님께서 기도로 섬겨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다.
1: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까지 수고하신 분은 제작의 최상일 PD님이셨고요. 저는 진해 산상교리를 섬기는 서혜영이었습니다. 방송 과정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오늘 이 시간은 통영 복된 교회 안상국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십니다. 함께 하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2: 임마누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1절 이하를 본문으로 복음 안에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엄중히 명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권고를 말씀드리고 우리 역시도 그러한 삶을 살아내어야 할 것입니다. 1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하면서 말세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이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세에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가 하면 사람들이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자기 사욕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날의 상황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지 하고 싶은 것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하기 싫으면 절대 하지 않고 자기가 듣고 싶지 않으면 아예 귀를 닫아버리는 세대와 같은 것입니다. 다른 것을 말하면 듣기 귀찮아하고 다른 것을 더 시키면 제가 왜 그것을 해야 합니까 하면서 수고와 헌신, 희생과 충성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귀찮아합니다. 사실 지금의 세대가 이러합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때가 더 가까워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를 다 말씀드릴 수 없어도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전도자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하기가 참으로 어렵다고들 합니다. 몇 번 하다가 안 되니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렵다, 안 된다, 틀렸다, 못하겠다 하면서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전도자의 일을 포기하지 말고 그 일을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전도가 주님의 지상명령이라고 하면서 대단하게 역설하지만 정작 전도의 현장에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도 이러면 예 같이 갑시다 함께 하겠습니다 이래야 하는데 언제 다 빠져나갔는지 설거머니 다 도망하는 것입니다. 전도에 대한 착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과 주님께서 할 일이 따로 있는데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할 일입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하시는 일은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은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어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일만 하시면 됩니다. 전도자의 일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책임까지 지려고 하는 착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며 응답하심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행하실 수 없으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주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참으로 합당한 주님의 일과 우리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그 두 번째 자신의 직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는 자신들의 직무가 있습니다. 각자가 다 다를지라도 직무가 있는데 목사는 목사의 직무, 장로는 장로로서의 직무,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로서의 직무, 권사는

0: 권사로서의 직무, 집사는 집사로서의 직무와 성도는 성도로서의 직무가 다 있습니다. 대부분 다들 각자의 직무를 다 하실 것입니다. 그 직무를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출석하신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성도님들에게도 직무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직무인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가자. 떠봐도 추워도 열심히 교회 가자. 아파도 교회 가서 죽자 하는 것으로 믿음의 직무를 지켜가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말세라고들 하며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라고들 하십니다. 실로 그러합니다.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은 허리를 동이고 전도자의 일을 하며 각자의 직무를 지켜야 하는데 너무나 많은 핑계로 말세해야 할 자신들의 일을 게을리 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이래서 저래서 하면서 다 핑계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바울을 통하여 너희의 직무를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여 쫓아낸 사람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 중에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말합니다.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시고 그를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문자답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부지런한가 게으른가 라고 스스로 진단해 보시고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게으르지 않아야 합니다. 부지런하라고 성경이 누누이 가르치고 있습니다만은 온갖 핑계로 자신들의 일을 게을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일을 절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특히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지런하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전도자의 일을 하며 자신의 직무를 다하며 고난을 받으라고 합니다. 왜 고난입니까?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고자 하신다면 어찌 편안이 있겠습니까? 자신들의 삶도 살아야 되고 영적인 일들도 감당해야 되고 교회에서 자신들의 직무까지 다 이루어가야 하니 어찌 고난스럽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그것이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직무요 또 감당해야 될 충성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교인들은 바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빠서는 되지 않습니다. 부지런하면 바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도 살고 영적인 일들도 감당하며 교회에서 자신들의 직무까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왜인가하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청취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기에 당연히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힘들고 고난이 와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심판하시는 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서 주님 우리를 영접하시면서 의의 면류관, 즉 내가 옳았다, 내가 맞았다라는 그 면류관을 쓰게 되는 복된 청취자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 말세에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해야 되고 자신의 직무도 감당해야 합니다. 고난에 올지라도 이 믿음의 길 어여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잘 걸어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믿음의 허리를 동이시고 그렇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을 빕니다.
1: 은혜의 말씀 지금까지 통영 복된 교회 안상국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07-1333-3927번 0507-1333-3927번 통영 복된 교회로 연락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055-269-9810번 창원 극동

0: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사천 와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8월 25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사만교회. 남해 와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8월 25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남해읍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송악동에 위치한 진해교회에서 교육목사님과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 010-3058-789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른가치수호 경남도민연합에서 주관하는 솔로탈출 연대기 3기가 창원 주님의 교회에서 서상복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1988년생부터 1997년생까지는 10월 24일, 1968년생부터 1977년생까지는 11월 7일에 진행되고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선착순 10명까지만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006-2806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기분 찬양단과 함께하는 진주노회 중고등부 연합 찬양집회가 9월 5일 토요일 오후 3시 진주 동산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7177-868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더솔트 9월 정기예배가 9월 5일 토요일 저녁 7시 창원 감리교회에서 허찬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550-121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에피비씨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도로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혼자 남은 불 꺼진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에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2: 극동방송에서 경고를 알려드립니다.

2026년 8월 21일 금요일 극동방송 교계뉴스입니다. 러시아 당국이 미국 선교단체가 발행했다는 이유로 현지 교회가 보관 중이던 성경책 250여 권을 압수해

0: 폐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해외 선교단체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면서 현지 선교가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1: 러시아 모스크바 법원은 최근 관내 한 교회를 수색해 신약 성경 178권과 쪽성경 74권을 압수하고 이를 보관하던 현지 목회자에게 벌금형과 함께 서적 전량 폐기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러시아 정부가 미국 선교단체 미션 유라시아를 바람직하지 않은 단체로 지정한 지 열흘 만에 이 같은 압수 조치를 단행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종교활동 규제 법안을 적용해 해외 선교단체와 미등록 교회를 향한 법적 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생 성경읽기 선교회 등 국내 선교단체들도 전쟁 이후 신규 선교사 파송을 중단하면서 한국교회의 러시아 선교 역시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의 러시아 전역에 특별 여행 주의보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지에서 정식 등록 절차 없이 성경을 배포하거나 전도할 경우 강제 추방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FABC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0: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 신도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및 정치 개입 논란과 관련해 어제 정당 가입 지시 의혹을 전면 부인하던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공개 사과했습니다. 임정환 신천지 총무대행은 공식 채널을 통해 정치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정치권과의 연계를 차단하고 중립을 지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교단 차원의 정치 개입을 일관되게 부정해온 신천지가 교주 이만희 씨의 보석신문을 불과 하루 앞두고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단 전문가인 탁지엘 부산 장신대 교수는 재판부가 사과와 별개로 법률적 요건을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며 이번 사과는 신천지 조직과 교주의 불완전함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선교사인 아버지를 따라 가나에서 35년을 살아온 한국계 1.5세 선교사 자녀가 주한 가나대사로 부임해 매일 아침 찬양과 기도함으로 대사관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부임한 최고조 주한 가나대사는 매일 아침 9시 대사관에서 찬양을 부르며 신앙 고백으로 업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최 대사는 지난 1992년 예장합동 총회 세계선교회 최용순 선교사를 따라 가나로 건너가 현지 학교를 다니며 문화를 체화했고 통신 유통업체와 핀테크 기업을 설립해 성공을 거둔 뒤 외교가에서도 이례적인 한국계 주한대사로 발탁됐습니다. 최고조 대사는 선교사 자녀들이 현지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준비된 자원이라며 한국교회가 선교사 자녀들을 미리 훈련해 사역 동반자로 세우는 선교적 잠재력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회 카페가 성도들의 교제와 이웃 섬김의 공간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봉사자 부담을 줄이고 24시간 균일한 맛을 제공하는 무인 카페 솔루션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주 성안교회를 비롯한 지역 교회들은 예배 직후 인파가 몰리는 로비 동선에 무인 커피 머신을 분산 배치해 대기 시간을 크게 줄였습니다. 원두 즉석 분쇄와 원격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적용하면서 봉사자들은 음료 제조 부담에서 벗어나 교제에 집중하고 성도들은 새벽 기도회와 늦은 저녁 모임에도 균일한 음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교계 전문가들은 자원봉사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개척교회나 소형교회일수록 유휴 공간을 활용한 무인 카페가 지역 주민에게 문턱을 낮추는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무더위가 한풀 꺾였지만 여전히 한낮에는 뜨거운 날이 나타납니다. 오늘 역시 낮 최고 기온은 33도까지 오를 전망이고 해가 진 이후에는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겠습니다. 일교차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만큼 건강관리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일보 제공 극동방송 교계뉴스 김경민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5분입니다. FEBC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신앙 캠페인 단디 미드에서
2: 살다 보면 생각만 해도 화가 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합니다. 믿었는데 뒤통수를 친 사람처럼 말이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원수를 사랑해라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쉽지 않은 용서, 그 어려운 용서를 해낸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10년 동안 믿었었는데 친구라면서 어떻게 돈 때문에 제 뒤통수를 칠 수 있어요?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하나님, 하나님 제발 그 인간 망하게 해주세요. 벌 좀.

0: 예진아, 네 요새 무슨 일 있나? 네 얼굴이 완전 말이 아닌데.
1: 아이고, 말도 마라. 그 인간 때문에 그러잖아.
0: 아이고, 1년 전 일이다. 그거 해결됐다고 안 했나?
1: 그게 법적으로 해결이 됐어도 바뀌는 것도 없고 시원하게 해결되지도 않았다니까.
0: 와, 이렇게 힘들어서 어째 사노?
2: 야,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지 모르겠어. 내 기도는 쌓이고 쌓였을 텐데 그 인간은 회사에서 승진했다 그러고 명품 가방 샀다고 그러고 맛집 찾아다닌다고 그러잖아. 진짜 잘만 살아. 발 뻗고 잘만 자.
0: 야, 정우야, 혜진이는 저거 어떻게 알았노?
1: 그 인간 SNS에서 자랑하는 거 봤단다.
0: 에헤이, 그 SNS는 와 들어가 보고 난리고.
2: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잖아. 왜 근데 그런 나쁜 인간을 가만 놔두셔? 배신한 인간을 잘 사는데 나 혼자만 지옥 속에 살게 하시냐고.
0: 아, 이제 혜진아, 혜진아, 시간이 그래도 좀 지났잖아. 이제 뭐 잊어라. 이러다 진짜

0: 병난디.
1: 아이고, 그게 뭐 맘처럼 되나 그게.
2: 됐어. 나는 그 인간 벌 받을 때까지 지켜볼 거야.
0: 혜진아, 내가 어려운 얘기 좀 할게. 그 용서라는 거는 그 사람이 죄가 없어서 봐주는 게 아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이 니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걸 깨닫고 그걸 끊어내라는 거지.
2: 억울하잖아. 어떻게 용서해?
0: 그래. 네 맘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겠노. 얼마나 힘들지 내가 상상도 안 된다. 그래도 네 거울 한번 봐라.
2: 거울은 왜?
0: 내가 아는 혜진이는 진짜로 잘 웃는 친구였는데 지금 네 웃는 게 너무 어색하다.
2: 내 얼굴이 진짜 이렇게 변한 거야?
0: 미움 붙들고 있을수록 더 아픈 건 네다. 그만 미워하고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훌훌 털어버려라. 그 사람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2: 나를 위해서 용서하라고?
3: 하나님은 누구보다 소중한 당신을 위해 미움이라는 독이 든 잔을 내려놓길 원하십니다. 용서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 시작이 당신을 다시 행복으로 이끌 겁니다.
4: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들의 간증으로 제작되는 단디 미디소.
5: 이 캠페인은 극단 디아코노스와 영남권 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3: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4: 기적이 일어납니다.
5: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마산생활교회를 섬기는 김일용 목사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 누군가가 당신을 상처 주었습니까? 그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용서는 약함이 아닙니다. 용서는 힘입니다. 용서는 당신 자신을 구원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더라도 용서하려는 마음으로 한 발씩 나아가십시오. 그 사람에게 다가가십시오. 말씀으로 상황을 읽고 기도로 마음을 준비하고 용감하게 손을 내미세요. 용서의 능력이 당신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용서의 능력 속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지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2: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0: 빛과 소금. 빛과 소금 오늘 이 시간에는 진주교회 김기덕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37절에서 47절까지를 본문으로 성령의 불과 바람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3: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 얘기는 여러분 수도 없이 들어봤을 거예요. 수도 없이 들어도 너무나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작은 우리로 말하면 다락방이라고 하지만 2층 별채와 같은 곳입니다. 거기 120명이 모였으니까 꽤 많은 수가 모였던 거죠. 근데 성령이 그곳에 함께 하셨을 때 그 작은 공간을 통하여 예루살렘 전 지역이 부흥이 임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4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다 같이 시작.
4: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3: 베드로의 설교 한 번에 3,000명의 사람들이 회심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당시에 인구를 셀 때는 유대 문화상 남자들 수만 셉니다. 그러니까 아이와 여성들 수는 배제했다고 봐요. 3,000명이라면 한 가구에 4명 내지 5명이라면 약 15,000명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당시에 예루살렘에 거주했었던 인구가 약 6만 명에서 7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5,000명이 믿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인구의 4분의 1이 예수님을 믿는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한 작은 다락방에서 시작되어진 이 엄청난 역사가 예루살렘 전 도시를 뒤흔들어버리는 그런 기막힌 사건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성경 공부하라고 이 말씀을 준 게 아니라 이 일들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있었고 지금도 아프리카에도 있고 남미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0: 지난 주일날 오대 부흥이라는 영화를 보셨다시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부흥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흥이 임하면 그게 한 사람에게 머물지 아니하고 그게 내 가족에게도 내 가족을 넘어서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 옆에 사람들 이웃에게도 흘러가게 됩니다. 심지어는 한 사람의 부흥을 통하여 지역이 부흥되어지는 신비한 일도 일어납니다. 존 낙서 같은 사람들, 조나단 앤드워즈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을 통하여 나라를 뒤흔들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시 전체가 신비한 일이 일어났을 때 성경은 43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니 사람들이 두려워하더라 그래요. 이런 일들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두려워한 거예요. 믿음이 도대체 뭐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두려워하게 되는 거고 사도들에게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라는 것은 뭐 기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심이 나타나더라 이겁니다. 부흥의 결과가 47절엔 더 기막히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47절 다 같이 시작.
1: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0: 아멘. 어떤 사람들은 부흥은 숫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숫자의 역사 역시 하나님이 일으키는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수평 이동 말고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지 않았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들은 부흥의 역사의 흔적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일에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6월 14일 나오셨던 세 가지 분들 지금 많이 계시잖아요. 절대 주님 떠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드디어 영혼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멈추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커요. 저한테는 교회 분위기가 좀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내가 잘 모르더라도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직 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묵상하면서 이러면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고 부흥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멸망과 탐욕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그 길로 가던 영혼들이 돌이키는 것입니다. 세상을 그토록 사랑했던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일들이 바로 역동적인 부흥의 결과입니다. 대충 믿었던 사람들이 뜨겁게 믿어지는 것도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하지 않았던 자들이 선교하게 되는 것이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늘 내 밥그릇만 생각했던 사람이 남의 밥그릇에 빈 그릇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면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때 이번에 베트남 선교 가서 와 진주교회 대단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신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렇게 부흥은 단계가 있는데 오늘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다 들을 수는 없지만 세 가지 단계로 좀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부흥의 출발점은 어딘가? 부흥의 출발점은 합심 기도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14절,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1: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아멘.
0: 아멘. 14절 한번 띄워주세요. 이 14절 앞에는 12명의 사도들 이름이 다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 자리에 12명의 사도뿐만 아니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 그리고 난 이후에 120명이 거기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간 계시면서 땅의 일을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사람들이 보이는 앞에서 승천하셨어요. 이게 거짓이 아니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두세 사람만 본 게 아니라 500여 명이 봤어요. 500여 명이 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한 것이 성령이었거든요. 그 성령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게 보면은 추정해보면 한 10일 동안 그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 물론 베드로가 설교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베드로는 오버 출신입니다. 말주변이 없어요. 죄송한데

0: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말씀이 막 흘러가는 거죠. 그리고 분위기도 또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베드로가 설교 잘했다? 분위기가 그게 아닙니다. 3천 명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것은 그 이면에는 120명의 기도자들이 합심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지역을 깨우실 때, 교회를 깨우실 때, 가정을 흔들어 깨우실 때 먼저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그 가정과 교회를 회복시켜 나갑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라는 사실은 이번 베트남 단계 선교 현장에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이런저런 얘기를 선교사님과 계속 주고받으면서 얘기를 한 것이 있는데, 목사님, 진주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맞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맞습니다. 그랬죠. 왜냐하면은 다 이게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마음대로 뭐 전도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단상에도 저도 못 올라가요. 외국인 목사가 단상에 못 쓰게 해요. 딱 허락한 범위 내에서, 허락한 시간 안에서 딱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가장 힘들었던 교회가 송진교회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송진이 아니고 그날 말로 송진 그래요. 이 교회에 들어갔는데 예배를 처음에 딱 인도했는데 우리 팀들은 막 떡에 찬양하는데 이쪽 성도님들은 조용하게 있는 거예요. 찬양도 안 불러. 입만 뻥긋뻥긋해. 이상하다. 박수를 치고 하는데 박수를 전혀 안 쳐요. 이 교회가 왜 이러지? 분위기가 왜 이래? 속으로 그랬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교회는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라고. 전통적인 교회라고. 보수와 전통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불러지는 곳에 딱딱하게 굳어있고 입도 뻥긋도 안 하고 구경하고 있다면 여러분 나하고 안 맞아 이런 생각이 있지 않겠어요? 아, 기도 들어갔습니다. 야, 여기가 쉽지 않은 곳이구나. 그래서 기도했는데 우리가 아이들 300명을 초청했어요. 300명을 데리고 와서 물품도 나눠주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300명을 12개 팀으로 만들어서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체험학습을 하는데 3시간 동안 하게 된 거예요. 하게 되어서 나중에 마쳤습니다. 마치고 나서 그때 아이들이 일어서가지고 박수치고 찬양 불렀어요. 예, 하여튼 아는 친구, 믿는 친구, 모르는 친구, 안 믿는 친구 다 와가지고 한 300명 가까이 그렇게 뜨겁게 찬양 불렀어요. 마치고 난 이후에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 교회 보고 칭찬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요? 목사님, 이 사역은 제가 십몇 년간 해보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완결판을 보여주셨다고 얘기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렇게 기가 막히게 300명을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한 거 대단하다는 거죠. 우리 팀도 대단하지만은 하여튼 놀랍게 이 3시간 동안 이렇게 기가 막히게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자기에게는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이 사역을 때껏 해봤지만 중간에 포기하고 안 되고 다치고 그런 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진주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죠. 묻는 겁니다. 제가 네, 그렇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요 기도팀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게 뒤늦게 깨달았어요. 같이 함께 동행했던 우리 장로님들이 세상에 제 설교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뭐 설교하면서 뭐 눈물 흘리며 막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목회자는 별로 아니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성진교회에 와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설교하면서. 알고 보니까 이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미리 다 모여서 다 준비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 집회가 은혜롭게 되게 달라고. 하나님 막힘없이 기도하려고. 장로님들이, 물론 권사님들도 다 주방에서 기도했겠지만 장로님들이 자발적으로 제 손붙잡고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깨 힘줄 수도 있고 자존심이 있어서 못할 수도 있는데 우리 이 집회를 놓고 기도합시다. 자발적으로. 기도하는 곳에 부흥이 임합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 없이는 부흥 없습니다. 그건 교회나 가정에 똑같아요. 기도가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왜 기도가 중요한지 아시겠죠? 기도는 내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소중한 통로입니다. 기도가 다시 살아날 때 부흥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부흥은 출발점은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부흥이 불을 붙어갈 때는 그때는 다른 게 있어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자, 여러분 2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1: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0: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1: 사실 크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120명의 기도가 부흥의 출발점이었다면 부흥이 확산되어지는 것은 성령이 개입하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 120명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가 꺼지지 아니하도록 마음을 모았습니다. 기도 모임은 장작을 모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어린 시절에 보면 수련회나 캠프파이어라고 합니다. 캠프파이어를 가면은 우리 선생님들이 막 장작을 모아다가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아놓아요. 귀한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산더미처럼 장작을 쌓아놓았다고 해서 캠프파이어가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그곳에 있어야 돼요? 불이 떨어져야 돼요, 불이. 불을 지펴야 돼요. 저는 그 관계를 보면서 그냥 그 어릴 적에는 야, 불이 임했다 했는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 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모임마다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불을 통하여 확산시키시는 신비한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은 불같이 임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은 불같이 임합니다. 믿으세요? 불은 뭘 의미할까요? 불은 뜨거움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성령의 불이 임하면은요, 찬양이 뜨거워집니다. 교회 안에 성령의 불이 임하면은 기도가 뜨거워져요. 교회에 성령의 불이 임하면은요, 차가운 것들 다 녹여버려요. 세상은 냉랭합니다. 세상은 차갑습니다. 세상은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정욕에 매여서 싸늘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그것을 다시 한번 불을 붙이기가 쉽지 않아요. 사람은 원래 완고한 동물입니다. 어떤 동물보다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이 사람 안에 죄성이 들어왔기 때문에 온갖 정욕이 보이지 않게 다 숨어져 있어요. 이걸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보면 딱 알잖아요. 딱 때가 되어지면 요 녀석 봐라. 기어오르네. 그게 나쁜 말이 아니라 이 지 생각대로 하려고 그러네. 이러는 거잖아요. 그걸 부모가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아무리 교훈시키고 훈련시킨다고 잡힙니까? 안 되거든요. 여러분, 오직 성령의 불이 임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흉내내지 않습니다. 신앙도 흉내내는 신앙이 있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는 신앙이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는 예배자가 되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사역자가 되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섬김이 되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면 내 공로밖에 남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홀리 스피릿, 악한 영이 침범하지 못하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래 구하시는 그 뜻을 쫓아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때에 우리 인간적인 한계를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감정의 울타리를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 하나님의 권능을 얘기해요. 여러분, 모세가 호렙산에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기는 나름대로 좀 괜찮은 존재인 줄 알았죠.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걸 보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엎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이것은 내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인 것을 알게 됩니다. 아세라 바알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선지자 1명 850대 1 갈멜산상에서 싸워나갈 때 성령의 불이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불이 임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자연계에는 모든 것이 중력의 법칙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죠? 저를 보세요. 모든 것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집니다. 모든 것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져요.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는 자연은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참 신기하게 불은 중력을 거슬러 하늘 위로 올라갑니다. 여기 중요한 뜻이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면 세상을 향해 치달았던 나의 마음이 하늘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요. 불이라는 것은 뜨거움도 있지만 중력의 법칙을 뛰어넘어서 위로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을 주시면 세상을

향하여 떨어졌던 그 시선이 비로소 하늘 하나님께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농도가 짙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깊이가 깊어진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불이 임한 사람들은 땅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만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도 지구도처에서 오늘 새벽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시간과 장소는 다르지만 예배드리는 모든 곳에 성령이 임하여 달라고 기도했어요. 오늘 목사님께 들은 얘기입니다. 청년부, 청년들 중에서 술과 담배하는 청년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나 목사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수련회 기간, 청년 수련회 기간에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술과 담배를 얘기하다가 그걸 멈추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한 시간 반 동안에 설교가 떨어졌는데 그날 수련회를 마치고 난 이후에 그 술과 담배에 찌들었던 친구가 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 동안에 자기가 설교 시간에 적었던 내용을 보는 순간, 그것도 신기하죠. 집회 때가 아니고 버스 안에서 설교 노트를 보는 순간 갑자기 울음이 콱 터지면서 눈물, 콧물이 쫙 빠지면서 그때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그 이후로 그 다음날 절대 술과 담배는 그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잖아요. 불이 임하면 그렇게 좋아하는 것도 싫어집니다. 불이 임하면 그렇게 싫어하는 것도 좋아집니다. 이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어라, 읽어라, 기도해라, 기도하라 하지 않았던 자들도 불이 임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불이 임하면 성경을 찾아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 드렸던 술과 담배에 찌었던 그 청년, 목사님 그 얘기하더라고. 이 청년 하루에 3시간 성경 본다고. 하루에 3시간 성경 본 게 쉽지 않잖아요. 이건 제정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불이여 임하소서. 아멘. 기도를 지금 가득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성령은 바람같이 역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 이게 생기입니다. 생기. 자, 여러분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루아크. 자, 이 정도 알고 가세요. 루아크. 흐가 중요해요. 후 할 때 바람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어디서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의 흙으로 빚어가 아담을 만드셨을 때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했어요. 생기, 루아크, 하나님의 숨결을 집어넣었다. 이게 성령을 얘기하거든요. 그가 생령이 된지라, 생령,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된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개나 돼지나 소나 어떤 동물도 하나님께 소통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인간만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쌀을 밥으로 만드는 과정 얘기 들어보셨죠? 쌀을 가지고 와요. 엄마가 열심히 쌀을 씻는다고 해서 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쌀을 씻는 과정은 좋아요. 쌀을 모아가지고 물에 씻는 것까지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쌀이 밥이 되기 위해서는 가열을 해야 돼요. 가열, 불이 들어가야 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불이 임해야 사역다운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장, 과장, 차장, 이건 세상이 규정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을 받기 시작하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직장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물론 쉬운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여러분 원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불 받고 성령의 바람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들이 나요. 여러분 아담의 코뿐만 아니라 에스겔 골짜기,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 뼈가 가득한 산 골짜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 안에 모든 뼈가 다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생기, 바람. 교회가 아무리 최첨단 음향시설과 좋은 건물을 갖추어도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은 소음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도 마찬가지. 메시지도 제가 만약에 설교 잘하고자 하는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이거 우스운 거예요.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실 거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건 뭐냐 하면 말씀이 살아 움직이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찬양대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찬양대가 기술과 재능과 테크니스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그래야 능력 있는 찬양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바람은 인간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습니다.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기가 막힌 첨단 기술이 있더라도 태풍 하나 못 막아내요. 작은 소형 태풍 하나 못 막아내요. 그걸 기류를 털 수가 없어요. 바람을 못 막아내요. 바람의 힘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바람같이 임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것은 나의

0: 아십니까? 성령은 고유의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한번 따라하십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다투고 깨어지고 쪼개지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갈라지고 상처내는 모든 공간 안에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화목해 주세요. 그것도 기도하기 필요하겠지만 성령님, 성령의 불로 성령의 바람으로 저를 녹여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으로 하나님 주권으로 하나님 제가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권은 다가오는데 내 고집이 너무 세. 하나님 주권은 다가오는데 내가 거부해. 그러지 마시고 성령의 압도함을 받으면 우리의 자존심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의 바람은 한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성령은 바람같이 이동합니다. 확산성이 있어요. 이동성이 있어요. 불과 바람이 만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불이 바람을 만나면 온 산을 다 태우듯이 성령의 바람이 부는 곳에는 한 사람의 변화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 가정과 그 가문과 그 공동체가 놀라운 영적인 진동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순절 다락방에서 시작된 성령의 바람은 마가의 다락방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예루살렘 거리로, 사마리아로, 온 유대로, 땅끝까지 확산되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거부할 수 없는 구원의 역사가 내 안에 멈추지 않고 내 주변의 이웃과 내 집안의 지역으로 강력하게 확산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은 우리의 언어의 개혁을 일으킵니다. 불과 바람과 언어의 개혁을 얘기하고 있어요. 2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 시작.
1: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0: 성령 충만의 가장 뚜렷하고 강력한 증거는 바로 우리의 혀가 성령께 사로잡힌다는 겁니다. 2장 4절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랬습니다. 물론 방언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방언의 그 막 우리가 말하는 그 방언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감정과 혈기대로 말하는 입술이 거룩한 변화를 입어서 언어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언어의 혁명이 일어난 사람들은 성령이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기분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비판적인 성령에 이끌려서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혀가 성령의 통제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이전에 습관적으로 썼던 욕설과 비속어, 험담, 조롱, 분노의 언어는 사라지고 정결한 언어, 은혜로운 언어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의 언어는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독의 언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감추고 있을 뿐이지 한순간 들이닥치는 마귀의 유혹에 무너지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독수가 됩니다. 거친 말, 말 한마디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로 입술이 정결해지기 시작하면 그 인간의 세상에 정욕과 비판을 쏟아내는 그 입술도 은혜를 말하는, 진리를 말하는 입술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언어의 대변화는 하나님 말씀을 자주 인용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대화 속에 성경 암송한 구절 그대로 이 얘기하는 것이 제일 베스트지만 우리는 또 암송에 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러나 그대로 암송하는 것도 좋지만 그 말씀의 근본적인 원리를 가지고 성경적인 어원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는 말을 이게 성경적인 언어예요. 내가 너희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런 말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니까 징계하시니까 더 이상 가지 마십시다. 여기까지 멈추십시다. 성경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갔을 때 마귀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사야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르시되 옛날 말로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어원을 찾아서 여러분의 언어에 변화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는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시행하리라 그럽니다.

0: 하나님의 하신 말씀대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통제된 입술로 소망을 말하고 믿음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말하는 언어의 부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 빛과 소금, 지금까지 진주교회 김기덕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예수님을 알길 원하시거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743-2003번 진주교회로 전화주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 생명의 소리, 구원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부활의 그날 다시 만날 우리 창원공원 묘원과 함께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가 세상을 떠나기 전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병문안을 갔다고 합니다. 면회를 마치고 나오려는 순간 아이젠하워가 그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할지 확신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빌리 그레엄 목사는 말합니다. 우리는 선행이나 업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그 순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도록 도왔는데 기도를 마친 뒤 아이젠하워는 이런 마지막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빌리 고맙소. 나는 이제 준비가 되었소. 목사님,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

0: 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것 기억하게 됩니다.
1: 아나운서께서 아이센하워 대통령 전이 어느 대통령인지 아세요?
0: 더 공부하겠습니다.
1: 저 루스베트 대통령이 서거를 하고
0: 네.
1: 트루먼 대통령이 부통령하다가 대통령이 됐어요.
0: 예.
1: 그때서부터 빌리 그램 목사님은 트루먼 대통령서부터 쭉 오바마까지 만나서 기도해 주고 인연을 맺었는데
0: 네.
1: 그럼 트럼프는 어떻게 됐냐. 트럼프는 빌리 그램 목사님 생일날
0: 예.
1: 아들이 트럼프를 뉴욕에서 내외를 모셔다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한 700명 모아서 아버지 생일 잔치를 했어요.
0: 네.
1: 그때 나도 오라 그랬는데 한국에서 거기까지 가기가 어려워서 못 갔는데 그때 트럼프 내외를 그때 트럼프 아무것도 아니었죠. 장사꾼이었지. 아버지 옆에 상석에 앉혔어요.
0: 아.
1: 그 사람이 그 후에 몇 년 후에 대통령이 된 거예요.
0: 그런 일이 있었군요.
1: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트루먼 대통령서부터 오바마 대통령까지는 직접 빌 그램 목사님이 기도도 해주시고 격려도 예. 해주시고 트럼프는 이제 그 생일날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생일날 와서 기도받고 한 거고 대통령이 돼가지고는 빌 그램 목사님 장례식에
0: 예.
1: 트럼프 대통령 내외 펜스 부통령 내외가 헬리콥터를 타고 노스캐롤라이나에 와서 참석했을 따름이지 빌리 그램 목사님보다는 프랭클린 아들 목사님 혹은 트럼프가 엄청 가깝죠. 그래서 아이센하워는 정말 빌리 그램 목사님한테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가 있냐. 그래 아마 빌리 그램 목사님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받은 것 같아요.
0: 네, 전도에 정말 힘쓰신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듣고 함께 하겠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전북극동방송 전주 운영위원장이신 정구영 장로님을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함께 하시죠.

0: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오랜 시간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 전파에 힘써온 한 분이 계십니다. 교회와 지역사회를 섬기며 전북극동방송 전주 운영위원장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정구영 장로님을 만나봅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전북극동방송 전주운영위원장이신 정구영 장로님을 모셨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우리 극동방송 청취자분들께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전국극동방송을 시청하시는 동역자 또한 시청자 여러분, 만나 뵙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순수 복음 말씀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장로님께서는 김정하 목사님과도 특별한 인연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요.
1: 네.
0: 어떤 인연이 있으셨나요?
1: 아, 최초 전북극동방송 설립 당시에 심수태 장로님하고 이호성 그 방통위원장을 제가 소개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아, 그게 첫 만남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2: 그러면 극동방송이 들어오기 전에 익산에
1: 예, 예, 예.
2: 기독교 방송이 있었죠?
1: 네, 예.
2: 그 기독교 방송이 전주로
1: 예, 예.
2: 이사 가면서
1: 예.
2: 익산에는 굉장히 허전한 감들이 있었죠.
1: 네, 예.
2: 교회에서.
1: 예.
2: 그래서 저더러 극동방송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1: 예, 예.
2: 정부에서 허가만 해주면은
1: 예, 예.
2: 그럼 우리가 익산으로 들어가서
1: 예, 예.
2: 그 전에 늘 복음방송 듣던 사람들이 거기서도 복음방송을 들을 수가 있고 기독교 방송은 또 기독교 방송대로
1: 네,
2: 전주 가서 열심히 네. 하면 되는데 그러면 그때 익산으로 갈 때 장로님은 전주에 계셨죠?
1: 아, 저는 익산에 있었습니다.
2: 익산에 있었는데.
1: 네, 네, 익산에서 활동을 하고 그때 이제 첫째 그 심세익 위원장께서 전 위원장께서 저를 이렇게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2: 그럼 지금 사시기는 전주에 사세요? 익산에 사세요?
1: 전주에 삽니다.
2: 네. 그때는?
1: 그때는 익산에 살았습니다.
2: 익산에 살았고.
1: 예, 예.
2: 그러면 전주로 이사 간 무슨 동기가 있습니까?
1: 네, 그, 이제, 제 아내가, 농협중앙이 근무를 했는데, 그때 이제 인사발령이 전주로 다 해주는 바람에, 이제 제가 글로 가게 되었죠.
2: 가족 다 데리고 이사를 가고.
1: 예, 예.
2: 그러면 저, 이사 가서는 모든 게 생소하겠네요. 교회도 그렇고.
1: 그렇죠, 그렇죠.
2: 예. 그걸 저 몇 년 만에 다 극복하시고 전주의 운영위원장을 하신다.
1: 뭐 이제 제가 이제 익산에서는 활동할 때 침례기 위해서 연합회 활동을 해왔습니다. 연합회 활동해 오면서 순수하게 이제 지금 현재 그 섬기고 있는 초청교회 등록을 하면서 하나님 일을 뭐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냥 순수하게 가서 또 적응을 잘 했습니다.
2: 아니 그러면 축협에서도 일을 하셨고.
1: 예예. 예.
2: 근데 거기서 은퇴를 하셨어요? 정년을 하셨어요?
1: 지금은 정년을 했고요. 또 그 일주일에 월요일 날만 가서 출근해서 그 일을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2: 아니 사실 은퇴할 나이가 아닌 것 같은데 왜?
1: 아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0: 동안이신 것 같습니다.
1: 동안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0: 동안의 비결은 무엇인가요?
1: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0: 네.
1: 또 좋은 사람 관계 맺으면서 뭐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2: 그러면 이제 기독교 방송도 도와줘야 되고
1: 예, 예.
2: 극동 방송도 도와줘야 되고 책임이 중요한데 어떤 때는 양쪽에다 시간을 뺏길 수가 없고 어차피 한쪽에도
1: 저는 극동 방송만 예.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2: 저 거기 복음만 전하니까.
1: 예.
2: 예. 광고도 안 하고.
1: 예.
2: 그러면은 지금 익산에서 듣는 사람, 군산에서 듣는 사람,
1: 예.
2: 전주에서 듣는 사람, 이게 어디 김제,
1: 예.
2: 정읍,
1: 예.
2: 저 이런 데까지 다 들리는 것 같은데.
1: 예.
2: 그래서 지난번에 전주에서 부활절 음악 예배를 했다는데 가셨었어요?
1: 저희 교회에서 한 그때 300명 데리고 갔습니다.
2: 그때 음악회가 네, 좋았다고 네, 그러는데.
1: 네, 좋았습니다.
2: 그 공연장을 꽉 메웠다고 그러더라고요.
1: 예, 예.
2: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90명이 가려는데 못 들어가서
1: 예,
2: 교회에서
1: 예, 예.
2: 저기로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1: 예,
2: 영상으로.
1: 예, 예 맞습니다.
2: 예. 예.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15명이 여기를 찾아오셨어요.
1: 예, 예.
2: 전주에서.
1: 예, 예.

0: 내년에 또 해달래요.
1: 예예. 예.
0: 근데 이제 이게 무료 공연을 했기 때문에
1: 예예.
0: 돈은 이제 장로님들이 염치를 해서 무대 장치를 예, 해야 돼요. 무대 장치에 예, 예. 돈이 좀 들어가요.
1: 그때 당시 이제 저도 이제 한번 알아봤거든요. 알아봤는데 이게 이제 그 음악홀을 그 빌리는 가격이 한 70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 700만 원 정도. 이제 지금 현재 같이 저 같이 운영하고 있는 이승필 장로께서 지금 현재 전주 운영위원으로 맡고 있으면서 네. 거기 대표가 취임을 했습니다.
0: 그랬구나.
1: 예예. 예.
0: 근데 이제 거기 음악하는 사람들에게 개런티를 줘야 돼요.
1: 예예. 예.
0: 그러니까 한 팀에 예. 300만 원씩 쭉 줘도 그때 한 다섯 팀이 나왔을 거예요.
1: 아 그래요.
0: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돈이 들어가고 또 식대
1: 네.
0: 예, 그 사람들 이제 네. 하루 전날 와서 자기도 하고 연습도 하고 네. 그래서 내년에 할래면은 이제 저희도 그래요. 이걸 그대로 무료로 하느냐 소정의 표를 팔아서 하느냐
1: 네.
0: 장로님이 전주 운영위원장이 되셨기 때문에 전주에 그런 공연장이 좋은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1: 예.
0: 근데 지방에서 그 큰 강당을 채우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그래요. 다른 음악회가. 근데 그동안 꽉 찼죠?
1: 저는 그게 어렵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날에도 예. 지사님께서도 예. 또 중앙사에서도 인원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했다는데, 아, 뭐가 어렵습니까? 저희 교육을 시작해서 몇 개월만 있어도 그 2,000명 채우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인원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그 재정적인 것이 더 뒷받침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0: 이제 우리가 서울도 음악회를 하고
1: 예, 예.
0: 지방에서도 이제 음악회를 하고
1: 예, 예.
0: 어린이 합창단들이 돌아다니면서
1: 예, 예.
0: 또 시범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죠?
1: 예, 예.
0: 어린이 합창단 잘했다고.
1: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0: 그래서 자부심을 갖게 되는데,
1: 예, 예.
0: 그래서 내년에 또 부활절 음악회는 처음 해본 거예요. 예. 다른 어디 서울서도 못 해봤죠.
1: 예, 예.
0: 가을 음악회는 있었고,
1: 네.
0: 근데 부활절 음악회는 이번에 전라북도가 처음이에요.
1: 예, 예. 예. 감사합니다.
0: 그래서 내년도도 해달래면은 아마 장로님이 수고를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1: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2: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듣고 함께 하겠습니다.

극동방송 재난방송입니다. 2026년 8월 21일 11시 경남 밀양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활동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양산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이웃의 안전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정규방송 이어집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전북극동방송 전주 운영위원장이신 정구영 장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장로님, 그 교회에서도 300명이 음악회 함께 갔다고 하는데, 예. 교회가 굉장히

0: 단합이 잘 되시는 것 같아요. 교회
1: 예,
0: 자랑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저희 초청교회는 말씀과 기도가 뜨거운 교회입니다. 특별히 금요철에는 목사님께서 목숨을 걸고 이렇게 금요철화를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3040과 그 청소년 세대 아주 또 유년부, 유치부 이 세대가 부흥하고 있는 좋은 교회입니다. 특별히 목사님께서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어 계셔가지고 모든 성도들에게 직장의 선교사, 가정의 선교사, 학교의 선교사를 추구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0: 네, 운영위원회 활동하시면서 은혜도 참 많이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예, 어떤 예. 은혜가 있으셨어요?
1: 예, 방금 우리 김장한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젊은데 어떻게 전주 운영위원장을 맡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그것을 받을 때 왜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저한테 이런 중대한 그런 임무를 주셨을까, 이런 사명을 주셨을까 뒤돌아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사명을 주셨을까요? 이게 기도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순수 복음 방송이 극동 방송이 더욱더 발전화되고 또 전주뿐만 아니라 저 지역에 그 난시청 지역에도 방송이 설립돼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해 주신다면은 그게 최고의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2: 그래서 전라북도가 한 6개 군에서 산 때문에 듣기가 어렵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마 한 군데 허가 신청을 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떨어지면은 아마 난청 지역에 조금 해소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사모님은 어떻게 만났어요?
1: 아내는 제가 어려움이 있었을 때 매일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농협은행에 근무하는 집사람한테 전표에다가 주시는 말씀이라고 기록을 해서 주면은
2: 농협에 계셨구먼.
1: 예.
2: 축협에 가기 전에
1: 저는 축협에 있고 집사람은 농협 중앙이 농협은행 지금 현재 농협은행이거든요. 거기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금으로 가면서 매일같이 가면서 주시는 말씀을 전표 뒤다가 적어서 아내를 드렸습니다. 그게 2년이 돼가지고 그 집사람도 이제 술 안 먹고 그다음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놓고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 저를 만난 것 같습니다.
2: 둘이 맞아 떨어져서
1: 예예.
2: 자녀는 몇 명?
1: 이남 1녀입니다.
2: 출가 다 했어요?
1: 딸만 했습니다.
2: 딸만 출가하고
1: 예.
2: 아들들은 아직
1: 예예.
2: 결혼할 생각이 없죠?
1: 결혼을 해야 되죠.
2: 해야 되는데 아직 마음에 드는 여자가 없는 모양이죠?
1: 예, 둘째는 있고 큰아들은 아직 없습니다. 예.
0: 아까 전표에 적어서 주셨다고 했잖아요.
1: 예예.
0: 전도 차원이었나요? 아니면 좀 관심이 있으셔서 관심의 표현이었을까요?
1: 전 그때 당시에는 전 전도 차원이었어요.
2: 그러면 교회를 그렇게 자랑을 많이 하시는데
1: 예예.
2: 한 가지만
1: 예.
2: 초청교회의 특징이라면 그게 뭐예요?
1: 특징이라면은 준비된 목사님께서 오셨다. 저희가 이제 일대 목사님께서 코로나로 이렇게 하늘나라를 가셨습니다. 그때도 이제 부산 수영로교회에서도 그때도 그 목사님, 정 목사님 가셨는데 거기에 준비된 목사님께서 저희 119명 중에 한 분 박종원 목사님께서 청빙이 되셔가지고 1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만드셨고 기도하면서 준비된 목사님이 오셨기 때문에 아주
2: 그리고 교회도 건축을 했죠?
1: 교회는 이제 그때 당시 교회는 건축을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2004년도에 초청교회 부임하고 2005년도에 성전을 짓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성전을 짓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 성전 짓는 데는 이렇게 축복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의사 선생님들을 16분을 보내주셨어요. 저 교회에.
0: 예.
1: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11조 생활도 보니까 제가 재정을 이제 총무로 봤었는데 재정 보면서 볼 때 11조 생활을 800만 원 하시는 분들을 보내주시니까 탄력이 붙죠. 그러면서 성전을 6년 만에 헌장식까지 바쳤습니다.
0: 헌당을 하셨군요.
1: 네, 헌당 6년 만에 2010년 12

0: 1년인가 10년인가 이렇게 헌당시까지 맞춰서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1: 네, 오랫동안 다음 네. 세대를 위한 사역도 해오셨는데 네. 그 마음이 있으셨어요?
0: 네. 하나님께 주신 것은 저한테 가서 제자 삼으라는 어떤 목적적인 사명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대하면서 이렇게 중고등부 중고등부를 가르치면서 지금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제가 담당하는 부서가 미래 기업국인데 거기에도 기업국이라는 것은 미래라는 것은 교육국까지 이게 교육부서를 다 총괄하는 실무 장르예요.
1: 청취자 사연 도착해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곳 병원입니다. 오늘 정기 검사를 위해 일찍부터 병원에 와서 카페 대기 중에 극동방송을 듣고 있어요. 간증과 찬양을 통해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긍휼을 베푸시며 귀를 기울여 주시며 위로해 주시며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다고는 사실에 날마다 감격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항상 그 자리에서 저를 기다려주시고 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빛 아래 저는 모든 일상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복음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는 극동방송 영원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좋은 사연이 왔네요.
1: 네, 오늘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는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방송은 극동방송 유튜브와 앱을 통해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기도 제목 나눠주시며 마무리하겠습니다.
0: 네, 기도 제목은 저희가 이제 호남의 거점교회가 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 호남의
0: 거점교회.
2: 거점교회가.
0: 거점교회. 거점.
2: 거점. 네. 교회가 되길 바란다.
0: 예. 네.
2: 근데 장로님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은 어떤 거예요?
0: 주께로 한 걸음씩. 예. 네.
2: 주께로.
0: 한 걸음씩.
1: 주께로 한 걸음씩.
0: 예.
1: 네. 찬양을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네. 왜 그 곡을 좋아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데 매일같이 세상과 싸우면서 넘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성화되는 과정과 이게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면서 성화되는 과정이 가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세상과 싸우는데 또 가정이나 뭐 삶의 현장에서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예,
2: 이렇게 이번에 라디오 전도대회를 광주에서 했는데
0: 네.
2: 그런 대회를 앞으로 전주에서도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장로님 우리가 뭐 외국이든 한국에선 좋은 목사님 모셔다가 전주에서 라디오 전도대회를 한번 하는 게 어때요?
0: 아 좋지요.
2: 그래서 네. 예수 믿으면 그 거점이 되는 교회로
0: 예예 예.
2: 네 모시고 가서 신앙 성장시키면 되죠.
0: 예, 저희
2: 청년들
0: 예, 저희 교회가 자랑거리 또 뭐가 있냐면은 목사님 오신 뒤로 전북대에 기독교 동아리가 있습니다. 대학에 예, 그 대학 기독교 동아리에 쉽게 해서 일정한 물질을 이렇게 제공하면서 기독교 동아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1: 네.
0: 예 1년에 처음에는 한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1천만 원 정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지금 오신 뒤로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뭐 이국인도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금철도 와서 드리고 CCC나 뭐 아무튼 4개 단체가 오더라고요. 그런 사역도 이게 전주에서 저희 교회보다 큰 교회도 있었지만 이런 사역은 학생들 입에서 이런 사역하는 교회는 처음이다.
1: 네. 앞으로의 사역도 응원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의 전부 극동방송 전주 운영위원장이신 정구영 장로님과 함께했습니다. 장로님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해요.
1: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시는 경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믿음의 기업 방주가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진주동부성결교회 안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말씀으로 행복한 시간 진주동부성결교회 안현 목사입니다. 자, 극동방송의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자유 그러면 어떤 의미로 생각이 되십니까? 내 마음대로 뭔가를 마음껏 할 수 있는 힘, 혹은 아무도 나를 간섭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권리, 여러분 이런 것이 자유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내 마음대로 해볼 수 있는, 누구도 나를 막을 수 없는 그런 권리, 그걸 자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베드로전서의 말씀, 2장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썼던 그 시대, 1세기에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시대잖아요. 그 시대의 자유라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남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확실한 신분, 이것이 자유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힘을 가져야만 자유인 대접을 받았던 때가 1세기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서 성경은 전혀 뜻밖의 역설을 던집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자유인이에요. 자유인이면 1세기의 자유인이라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누구 위에 군림할 수 있고 소유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인인데 종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말이 되지 않는 모순 같은 표현이에요. 자유인인데 종으로 살라. 그러나 복음은 바로 이 지점에서 진짜 자유를 다시 정의해 주시는 것이죠. 세상의 자유가 남을 지배하는 힘으로서의 자유를 말한다면 복음의 자유는 자발적으로 무릎을 꿇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힘을 가진 자유입니다. 오늘 이 역설적인 자유의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참된 자유인으로 살아가려면 먼저 우리의 진짜 전쟁터가 어디인지 알아야만 합니다. 베드로는 2장 11절에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나그네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인생을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며 겪는 어려움이 있죠. 그 어려움이 나를 오해하고 비방하는 바깥 세상에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저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저 공동체나 저런 말들 때문에 내가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를 무너뜨리는 전쟁터는 바깥이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정욕과 타협하고 싶은 마음, 그것을 제어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의 시작이지요. 베드로는 그래서 말로 싸우지 말고 선한 행실로 너의 믿음을 증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의 성도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온갖 오해와 비방을 받고 그리고 핍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전략은 너희가 나를 비난해 나도 똑같이 손가락질하며 비난할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선한 삶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선한 행실이야말로 복음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변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과 16절에서 이 삶을 핵심적으로 드러내시는데요. 성경은 세상의 제도와 왕에게 순종하라고 하지만 그 이유는 왕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진짜 주님, 진짜 너의 주인을 위하여 다른 존재들에게 순종하라. 우리의 진짜 주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이죠. 로마 제국에서의 자유는 남보다 위에 서서 타인을 지배하는 권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복음의 자유는 다릅니다. 우리는 지배할 자유가 아니라 섬길 자유를 받았습니다. 도대체 이 역설적인 자유가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왔습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에서 가장 자유로운 분이시죠. 당장이라도 로마의 열두 군단 같은 천사를 불러서 자기를 괴롭히는 자들,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들을 징벌할 권리도 있으셨고 그럴 자유도 있으셨던 분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유로 남을 지배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종이 되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시는데 그 자유를 사용하셨습니다. 권리를 주장하는 대신 권리를 포기하셨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노예의 상태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선택하시는 자유, 이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십자가의 은혜에 빚진 자로서 기꺼이 내가 가진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종이 되는 것, 이것이 복음 안에서의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극동방송의 애청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누는 베드로전서 2장의 17절은 이 자유가 실제 삶에서 어떻게 열매 맺는지 보여줍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성경은 왕이나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이나 똑같이 공경의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 존대하라나 공경하라가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라. 이 두려워하란 말씀은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유일하게 경외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균형 잡힌 믿음의 삶이고 또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가진 그리스도인의 품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새롭게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실 때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남 위에 서서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일, 이제 우리는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순간이 있지요. 그럼에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0: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은 자유를 내 마음대로 하는 힘이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십자가에서 기꺼이 섬기는 자유를 보여주셨습니다. 내 안에 정욕을 제어하게 하시고 말로 변명하는 삶이 아니라 선한 행실로 복음을 증명하는 삶을 우리 모두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내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꺼이 이웃을 섬기는 참된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 생명의 말씀, 지금까지 진주동부선결교회 안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746-0691번, 지역번호 055-746-691번 진주동부선결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3: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그소망 감리교회 전준원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4: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인생을 돌보시고 주의 선한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조국 분단의 아픔 속에 지내온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잊지 않고 북녘 동포들 위해서 기도해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점점 통일에 대한 염원도 약화되어 가고 있으며 복음에 대한 열정도 사그라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 나태함과 무감각함을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기도의 불이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순교자들의 흘린 피로 세워진 교회들이 있었던 저 북녘 땅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하지만 이데올로기와 인간의 야욕으로 인한 통제와 억압 속에 이제는 신앙의 자유를 빼앗긴 채 숨죽여 눈물로 기도해야만 하는 북녘의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각종 질병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복음 통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북녘 땅의 어린아이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어린아이들이 주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던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만이 참 진리이심을 위정자들이 깨닫게 하시고 그 앞에 순복하며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복음으로 조국 통일을 이루어가게 하옵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믿는 자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그소망 감리교회 전준원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상업 광고 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350만 영혼을 향해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분 찬송.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중앙동 교회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된 길이며 생명의 길임을 전하는 창원시 중앙동에 위치한 중앙동 교회가 함께했습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길 위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불 꺼진 혼자 남은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FA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최초의 한글 성경을 만든 사람들 제10화 열린 문을 통해 조선으로 들어오는 복음

0: 이수정 보아라. 일본의 건너가 기독교에 빠졌다는 소문이 온 마을에 퍼졌다. 너의 행보가 우리 가문에 큰 누를 끼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냐? 더 이상 자금을 보낼 수 없으니 신속히 사교에서 빠져나와 조선으로 돌아오너라.
1: 입술을 굳게 깨물며 아버지의 서신을 읽어내려가는 이수정. 일본의 기독교 지도자 우찌무라 간조는 이런 수정의 표정을 조용히 살핀다.
2: 무슨 일이십니까?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십니다.
3: 집에서 더 이상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상한 종교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2: 당장 활동이 어려워지겠네요. 우선 제가 아는 곳에 사정을 알리고 도움을 청해 보겠습니다.
3: 걱정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보다 저희 가족이 더 걱정이네요.
2: 그렇죠.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일본도 개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기독교인을 이상하게

0: 바라보자. 덕분에 가족들은 점점 저를 피하더군요. 어떤 마음이실지 알것 같습니다.
1: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0: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힘을 주시더군요. 수정 선생님, 1년 전 동경의 기독교 대침묵회에서 조선어로 기도한 일 기억하십니까?
1: 물론입니다. 그때는 열정이 불타올랐었죠.
0: 맞아요. 그때 그 간증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이었어요. 사실 전그 마지막에 아멘 하는 소리밖에 알아듣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는 무한한 힘을 가진 기도였어요. 조선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다른 말을 쓰지만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날 제 머리 위에 무언가 기적적이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수정 선생님, 그때 그 기도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죠.
1: 간주 선생님,
0: 이젠 제가 선생님을 위해 기도할 차례군요.
1: 감사합니다.

0: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여러분에게 고통을 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제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이루고자 합니다.
1: 적어가던 편지 위에 수정의 눈물이 떨어진다. 가족들이 감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생각하니 손이 움직이질 않는다. 수정은 고국의 가족들을 보살펴달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남은 편지를 써내려간다.
0: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한글 성경 번역을 완성하면 우리 가족과 조선을 위한 귀한 열매가 될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며 그날까지 기도 속에서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0: 시간이 지나 이수정의 한글 번역 작업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었다. 때를 맞춰 하나님은 조선의 문을 다시 열고 계셨다.
1: 여보, 왜 이렇게 야위셨어요?
2: 내 시급히 해야 할 때문에 밤낮 없이 지낸 지 오래여서 그렇소.
1: 여전히 성경 번역하느라고 쉬지도 못하시는가 봐요.
2: 아이, 그나저나 이곳 일본까지는 어찌 오셨소?
1: 어찌긴요. 아, 우선 이 음식부터 받으세요. 어머니가 전해주라고 하셨어요. 당신 좋아하는 더덕무침 이렇게 많이 싸주셨어요.
2: 어머니.
1: 그리고 이건 최근에 나온 조선신문이에요.
2: 그래요? 아니, 요즘 조선은 어떻소?
1: 찬찬히 읽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 짧은 시간에도 조선이 많이 변했어요. 백성들 처지를 개선해보려고 애쓰다 보니 이제는 기독교에 대한 탄압도 거의 사라져가고 있어요.
2: 탄압이 사라졌다고요?
1: 예. 완전히 사라졌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전에 비해 정부의 태도가 확실히 부드러워졌어요.
2: 아니, 그럼 기독교인을 색출해서 박해하지도 않는다는 말입니까?
1: 네, 그래요.
2: 아니, 그렇다면 어머니 아버지도 더 이상 나 때문에 눈치 보지 않겠구만.
1: 가족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당신이 하시는 일만 잘 마무리하세요. 저야 잘 모르지만 당신이 그토록 애쓰는 걸 보면 필시 우리 조선에 꼭 필요한 책이겠죠.

0: 그토록 기다리던 조선의 문이 열리고 있었다.
1: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드디어 조선의 문이 열리는군요.
2: 네, 그렇습니다. 기다리던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마침 성경 번역 작업도 끝나 인쇄를 시작했고요.
1: 역시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완벽합니다.
2: 예, 이제 조선에 잘 전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1: 감격스럽군요. 수정 선생, 빨리 치다센 선생을 만나 인쇄와 배포를 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예, 그래야죠.
1: 그리고 미국 선교사들에게 조선을 위한 지원을 요청하는 서신도 쓰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서양 사람들이 직접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2: 오, 그렇겠네요. 제가 서신을 작성하겠습니다.
3: 수정 선생의 노력이 이미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변화될 것입니다.
2: 늘 함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분입니다.
3: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 저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0: 수정의 편지는 바울이 그랬듯 동족의 구원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가 성경을 번역한 것도 바로 민족 구원을 위함이었다. 수정은 때가 되었다고 보았고 그 때를 놓치지 말아달라고 미국 교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이수정은 미국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문안합니다. 아직도 수천만 우리 민족은 하느님의 참된 도를 모른 채 이방인처럼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주님의 구속하시는 은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퍼져나가는 오늘과 같은 시대에도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지구 한쪽 구석에 박혀 있어 기독교가 주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한글로 옮기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 복음이 확산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잘 되도록 저는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1: 영문으로 번역된 그의 편지는 미국의 선교 잡지에 소개됐고 이 일로 이수정은 서방 기독교계에 한국의 마케도니아인으로 불려지기 시작했다.
0: 저는 비록 영향력 없는 인물이지만 여러분이 선교사들을 파송만 해준다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간곡하게 바라는 바는 지금 당장이라도 몇 명을 이곳 일본에 보내 여기서 일하고 있는 이들과 협의하면서 사업 준비를 하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도 적절한 방법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제 기쁨은 한이 없겠습니다.
1: 수정의 편지가 서방에 전달된 1년 후 미국 교회는 조선 선교를 결심한다. 1885년 2월 장로교회 언더우드, 감리교회 아펜젤러와 스크랜튼 등 조선 선교 개척단이 조선으로 가기 전 일본에 들렀을 때 이수정은 그들에게 한국어와 한글을 가르쳤다. 그의 꿈속에 나타났던 낯선 이방인들이 이수정이 번역한 조선의 가장 귀한 책을 들고 조선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다.

FE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최초의 한글 성경을 만든 사람들 제10화 열린 문을 통해 조선으로 들어오는 복음 출연 주진웅, 최웅, 이망권, 유춘희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였습니다.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중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소리. 구원의 열정으로 달려온 30년. 앞으로도 순수 복음만을 외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98.1MHz 진주 FM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진주 칠암교회 김성수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천국 백성의 삶, 듣고 행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지요.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된 산상순의 말씀을 지금까지 들어왔습니다. 제법 오랜 시간 들어온 것 같아요. 몇 달이 된 것 같은데요. 이제 오늘 산 위에서 들려주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복이 있다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선언해 주시는 것으로 산상수훈의 말씀이 시작되었지요. 그것은 우리의 자격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방적으로 선포해 주신 선언, 은혜의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 가운데에서, 즉 복된 자들이죠. 그 복된 자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자들을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살펴보았고요. 이렇게 예수님은 지금까지 이미 복받은 천국 백성이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또한 세상 속에서는 어떤 선택들을 하며 또한 이웃에 대해서는 우리와 형제 자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셨지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시고 산 아래로 내려가십니다. 이어지는 8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산 아래에는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시는 것이죠. 산 위에서는 말씀으로 왕의 권위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앞으로 산 아래에서 행동으로 그 왕의 권위를 또한 직접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도 어떻습니까? 제자들도 산 위에서 들은 그 말씀을 산 아래에서 살아내야 하는 것이겠지요. 마치 우리가 교회에서 그 들은 말씀들 있잖아요. 또 우리가 읽는 말씀들, 그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그 들은 말씀을 어떻게 이땅 가운데에 살아내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가시기 전에 그 답을 우리 가운데에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 답을 찾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13절과 14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이 13절을 원문으로 보면 들어가라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헬라어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은 중요한 말이다, 강조되는 말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어가라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들은 말씀이 있다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셨잖아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해 주셨잖아요. 그 들은 말씀이 있다면 무엇을 해야 되라? 하라? 들어가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문이 있는데 그 문이 몇 개입니까? 두 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느 문으로 들어가야 하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의 사람들은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여러분들, 천국 백성이 아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전제해 보시고, 여러분들은 어느 문을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여전히 좁은 문이시겠죠? 인간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보통 사람의 마음은 큰 문으로 들어가고 싶죠. 그렇게 향하기 쉽습니다. 문도 크잖아요. 그리고 연결된 길도 넓기 때문입니다. 어떤 특별한 결단이 없이요.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흐름을 따라서 그냥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들 그리로 가고 있잖아요. 다들 그리로 가니 안전해 보이기도 하고 그 길이 옳은 것처럼 느껴져요. 사실 넓은 길은 가장 현실적인 길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내 자존심을 지키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넓은 길로 가는 거잖아요. 더 현실적인 선택이잖아요. 나의 이익을 우선하고, 또 이에는 이로 갚는, 내가 상처받은 것만큼 대갚는 것, 이것이 넓은 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진실을 조금 접으면서까지
아이,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정당화할 수 있는 길이 모든 사람들이 가고 있는 큰 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큰 길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지 그것을 보라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 말씀을 하지 않으시잖아요. 대신에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편하고 안전해 보여도 그길 끝에는 무엇이 있다? 큰 문과 큰 길로 가게 되면 그 길의 끝에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가서 쉽게 선택하고 쉽게 갈수 있다라고 여겨지지만 그 끝을 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즉 천국 백성에게는 생명의 길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문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문이 지금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편하게 보이는 길보다 생명의 길로 연결된 그 문을 선택하라 라고 우리 가운데에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요. 그 길이 좁은 문을 통해서 들어간 그 길이 어떻다라고 나옵니까? 협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언가에 눌려서 비좁아진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좁은 길을 걸어가다 보면 압박을 느끼기도 하고요. 때로는 환난을 겪게 되는 길이 바로 이 좁은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와 같은 어근을 쓰는 말이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나오거든요.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이 그 가운데에 나오는데 그 둘이 복음을 전하다가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납니다.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위협을 받기도 하고요. 또 루스드라에서는 바울이 돌에 맞아서 커진 죽을 지경에 이르게 돼요. 그럼에도 이두 사람은 다시금 그 성읍들로 갑니다. 쫓겨났던 그 성읍들, 목숨을 잃을 뻔한 그 성읍들로 다시금 찾아가서요. 그곳에 있는 제자들을 격려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14장 22절, 새 번역으로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쉽게 나오진 않죠. 오늘 보면 13절에 들어가라라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 말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지금 사도행전에 들어가려면과 같은 동사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협착하다라는 이 단어가 여기 나와 있거든요. 어느 단어일까요? 환란이라는 단어와 어근이 같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단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좁은 길, 제자의 길에는 위협과 환란이 따를 수 있다. 아니요? 어떻게 됩니까? 14장 22절 보면 반드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산상수훈의 말씀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또한 형제를 먼저 나아가서 화해를 하고, 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해 주시잖아요. 또 은밀한 곳에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또한 만몬보다, 재물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가라. 형제의 티를 보기 전에 너의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깨달아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들으시면서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해요. 환란의 길이기도 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렵고 환란이 함께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좁은 길의 끝에 지금 무엇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의 편안함보다는 그 길의 끝을

알아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먼저 십자가의 그 길, 좁은 길을 이미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또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좁은 길을 걸으며 어려움을 만날 때에도 환란을 겪을 때에도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저 본문을 통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칠함의 성도 여러분, 끝까지 그 생명의 길로 걸어나아가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분별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길을 가르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생명의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넓은 길을 마치 생명의 길처럼 가르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분별하라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좁은 길을 말씀해 주신 이후에 직후에 그 길을 잘못 안내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어지는 1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5절의 말씀 같이 보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라는 이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적용되기보다는 저에게 먼저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좁은 길을 걸어가라 라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지요. 설교를 합니다. 그렇다면 저도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살펴보아야겠지요.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에 그것을 더 깊이 생각하고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저입니다. 설교하는 대로 그런데 살아가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다라는 고백을 여러분들 가운데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라고 그렇게 전하면서 눈에 보이는 성과에 마음을 뺏길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의 반응을 더 의식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서게 됩니다. 좁은 길을 전하면서 제 마음은 편안하고 넓은 길로 향할 수는 없잖아요.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 모두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넘어지는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켜서 다시금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것, 여러분 이것도 믿는 우리들의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열매는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완벽한 삶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지속적인 삶의 방향이 지금 어디로 향해가고 있느냐 이것이죠. 하지만 거짓 선지자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길, 멸망의 길로 가지요. 넓은 길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을 잘 포장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합니다. 양을 돌보는 것처럼 다가와서 그 양을 이용만 해요.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처럼 말하기도 하고요. 사람들을 예수님께 이끌기보다는 자기 안에 머물러 있고 자기에게 묶어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감추고 정당하면서 돌아서지 않아요.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그 속을 알아보기는 너무나도 어렵잖아요. 거짓 선지자도 하나님을 말하고 생명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바른 길을 가르치는 것처럼 보여요.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나 구별할 수 있는 거짓 선지자구나라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참 감사하지요. 그것이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6절의 말씀 같이 보십니다. 그들의 열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멘.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은 행동으로 드러난다라는 말씀을 산상수훈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요. 그가 하는 말과 살아가는 방향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그의 가르침이 사람들을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높아져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높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있는가를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라고 하신 열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저도 계속 제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성도님들도 저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 설교와 삶이 예수님을 바르게 가르치고 또한 가르치고 목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거룩한 사명으로만 그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좋은 나무에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고 못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강조하셨다라는 것 중요하다, 새겨들여라, 잊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20절의 말씀 같이 보십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제 이 거짓 선지자에서 그로부터 바뀌어져요. 이제 논점이 방향이 바뀌어지는데 무엇으로 바뀌어지냐면 주여 주여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21절의 말씀이에요. 자, 21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여 주여라는 이 말 굉장히 귀한 말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높이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그렇다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신앙의 고백은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했는데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왕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22절을 보면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요, 귀신을 쫓아내고요, 많은 권능도 행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자들로 보여져요. 그런데 그들은 마지막 날에도 자신들이 행한 그 일들을 내세웁니다. 마지막 날은 심판날이잖아요. 심판날에 이렇게 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라는 것을 내세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23절의 말씀, 그들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같이 보십니다. 23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르시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즉 그들은 주여 주여라고 이야기하지만 삶이 없는 그들은 예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은 했습니다. 기적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어떤 권능을 나타내기도 했지만 예수님께 속한 삶은 살아가지 않았어요. 입술로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불렀지만 예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요, 자기 뜻을 따라서 살아간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라고 부르십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무리들을 이들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넓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끝은 멸망의 길이 분명한 것이죠.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이것이 이제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물에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예수님께서 지금 두 사람을 보여주고 계시죠.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두 사람 모두에게 동일하게 비와 홍수와 바람이 생깁니다. 그것을 이제 만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고요. 다른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했는가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에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비록 부족할지라도 화해하라 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먼저 내가 손을 내밉니다. 염려를 아버지께 맡기라 라는 말씀을 드렸으면 그 염려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앞에 맡깁니다. 형제의 티보다 내 들보를 먼저 보라 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내 마음을, 내 눈을, 내 자신을 먼저 돌아봅니다. 이런 순종들이 우리의 삶을 무엇이에 세워나간다고요? 반석 위에 세우는 그러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비와 홍수와 바람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마지막 심판의 때에 우리가 주님의 주신 그 말씀대로 행하여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또한 이 심판의 날에 일어날 일이지만 동시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 환난과 시련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 전에는 우리가 심판을 맞이하기 전 그리고 또한 우리가 평온한 날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는 이 두 집의 차이가 잘 느껴지지 않아요. 반석 위에 지었는지 모래 위에 지었는지 그 두 집의 차이가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삶의 시련과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요, 우리가 무엇이에 인생을 세웠는지 고스란히 그대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도 비를 맞고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두 집의 차이는 비와 홍수와 바람이 오기 전부터 이미 만들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 차이가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서 그 삶의 기초를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간 것이고요. 반면에 다른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도 삶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시련이 찾아온 뒤에 급하게 기초를 세우려고 해도요,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심판의 때에 기초를 세운다라는 것이 말이 되지 않잖아요. 기초가 없으니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평온한 날이 있을 때에 그때의 이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는 그 순종들, 그 말씀의 행함들이 시련의 날에,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굳게 세워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칠함의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그 산상순의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라는 말씀에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 답을 해주십니다. 나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산 아래로 내려가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삶의 자리로 돌아가지요. 산 아래에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있죠.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산 위에서 들은 그 말씀을 산 아래에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초로 삼고요. 산 아래로 내려가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그 들은 말씀

0: 말씀대로 순종하며 반석 위에 집을 든든히 세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진주 칠함교회 지난주일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753-4670번 진주 칠함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새 지대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큰딸이 커가면서 학교, 학원, 친구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저하고 대화할 기회, 얼굴 볼 기회가 계속 줄어들더라고요. 늘 아쉬운데요. 최근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큰딸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생각나서 제가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이에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입니다. 제 딸이 태어났을 때 제가 안고 딸을 바라보며 감사와 기쁨으로 이 말씀을 토대로 한 찬양을 참 많이 불렀는데요. 태어난 날 그 당시에 제가 진행하던 방송에서도 이 찬양을 제가 직접 불렀어요. 딸바보, 딸자랑 했죠. 그때 얘기를 제가 딸에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샘처럼 너를 항상 인도하시고 너를 사랑하신다고, 물론 아빠 엄마도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고 얘기해줬어요. 딸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을 우리가 잊기가 쉽습니다. 모를 때가 있어요. 방송 듣고 계신 모든 분들, 마르지 않는 샘, 물된 동산으로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느끼길 소망합니다. 물된 동산 올려드리시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아, 이렇게 제가 딸 태어났을 때요. 그때 딸 태어난 날 그 생방송에서 오프닝으로 제가 이걸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하, 푼수짓 좀 했죠. 딸 바보지. 예, 뭐 날이면 날마다 오는 날이 아니잖아요. 예. 첫째, 예, 첫째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을 주셔서 우리 딸에게 이 말씀

인생 말씀이죠. 그래서 물된 동산 이 단어나 찬양 말씀 이렇게 볼 때 접할 때 꼭 딸이 생각이 납니다. 좀 대화를 어떻게 좀 더 늘려보려고 노력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사랑 표현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도 이번 주말에 꼭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계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축복하거나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축복하고 사랑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함께 부를 수 있는 찬양 또 좋은 찬양이 바로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이 찬양이 있어요. 가사를 잘 들어보시고 아시는 분들은 같이 불러보시면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0: 하나님 축복의 찬양, 사랑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부를 수 있는 찬양, 달빛마을의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함께 찬양했습니다. 극동방송 새깨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새깨라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 분 전화 연결을 해보겠는데요. 와, 방학이 30년이네요. 30년. 그런데 하나님께 다시 컴백했다, 계약했다는 소식이 있어서 전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1: 네.
0: 저 조수진님이시죠? 저 극동방송 새끼라 김인수 PD예요.
1: 네, 안녕하세요.
0: 저 기억하시죠?
1: 그럼요.
0: 감사합니다. 지금 네네. 통화 괜찮으세요?
1: 네.
0: 아, 어떻게 집이세요?
1: 네.
0: 갑자기 놀랬죠? 왜 갑자기 전화가 왔는지?
1: 예. 네.
0: 이렇게 계약한 분들 네. 쭉 보고 있다가 조수진님 그 영락교에 가셨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제가 한번 전화 한번 해봤습니다.
1: 예. 네네. 저번에 그 거기서 전화 주셔서 제가 예. 다니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 네.
0: 그러면은 영락교에 네. 사시는 네. 곳이 안양이신데?
1: 네.
0: 안양 영락교인가요?
1: 아니요. 그러면. 저기 서울에 있는.
0: 서울 영락교회까지 다니세요?
1: 네네.
0: 왜 이렇게 멀리 다니세요?
1: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엄마랑 아빠랑 네. 거기 다녔었는데.
0: 예.
1: 네, 어렸을 때 잠깐 다니다가 저는 이제 그동안 안 다니고 엄마 아빠는 다니셨다가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시고
0: 네네.
1: 엄마도 지금 이제 연세가 있으셔갖고 수술하시고 하시다 보니까 이제 거리가 멀어서
0: 네네.
1: 엄마도 이제 모바일로 지금 예배 드리시고 계시고
0: 네.
1: 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그 기억 때문에 네, 거기를 나가게 됐어요.
0: 오며 가며 그렇게 시간 많이는 안 걸려요?
1: 많이 걸리죠.
0: 그래도 거기까지 가세요 주일마다?
1: 네.
0: 이야.
1: 저희 큰 딸도 네. 지금 같이 다니고 있어요. 네.
0: 딸하고 둘만 가요?
1: 네, 지금은 둘만 가요.
0: 조수진님이 운전해서?
1: 차는 좀 주차하기가 그래서 그냥 네. 지하철 타고.
0: 지하철 타고.
1: 네.
0: 이야, 대단하시네요. 그래도 어렸을 적 그 기억이 좋으셨나 봐요 영락교회에서.
1: 그쵸. 엄마랑 아빠랑 다 같이 다니고 열심히 다니시는 모습을 또 어렸을 때부터 예, 예. 봐서 예.
0: 그렇구나.
1: 네.
0: 그때 30년 방학이었는데
1: 네.
0: 엄마 덕분에 극동방송을 듣게 됐다가 저하고
1: 네,
0: 연결됐죠.
1: 엄마 때문에 예. 엄마 집에 가면 항상 이제 엄마 듣고 계시고 저도 이제 차에서만 듣고 있다가
0: 네네.
1: 예.
0: 그러니까 그때 4월에 우리가 전화됐거든요.
1: 4월인가 5월쯤이었죠. 네,
0: 4월쯤이었는데 그 뒤로 네. 쭉 지금 다니고 계세요 영락교회?
1: 네네.
0: 이야, 그 30년 만에 드렸던 첫 예배는 네. 어떠셨어요?
1: 그냥 눈물만 나서.
0: 그랬구나.
1: 네. 네, 교회만 가면 지금도 계속 눈물이 나서.
0: 눈물이 나요. 그러게, 이게
1: 제가 네.
0: 말씀해 보세요.
1: 아니요, 지금 누가 와서.
0: 이게 보면 방학을 네. 오래 했던 분들이 새깨라를 통해서 교회를 가면
1: 네. 네.
0: 첫 예배 때는 거의 100% 다 우시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네. 그리고 이런 분들이 다시 신앙생활을 하시면 또 잘하시더라고요.
1: 네.
0: 다시 시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건지.
1: 네.
0: 아무튼 너무 잘하셨어요.
1: 네, 감사합니다.
0: 근데 어떻게 또 딸까지 데리고 가셨어요?
1: 저희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그 동아리 모임에
0: 네.
1: 기독교 이제 서클을 들어갔나 봐요.
0: 네네.
1: 그래서 이제 찬양 예배도 드리고 하고 그 학교에서 이제 세례를 받았어요. 그 교회에서.
0: 예예.
1: 근데 이제 학교 거리가 지방에 있는 학교라서 방학 때는 집에 와 있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이제 같이 다니게 됐어요.
0: 몇 학년인데요?
1: 지금 2학년이에요.
0: 고등학교?
1: 아니 대학교.
0: 아, 대학교 2학년.
1: 네네. 네.
0: 그래서 방학 동안 또 딸하고 같이 그렇구나. 네. 와, 참 그때 선물 주얼리 받았죠?
1: 네네.
0: 주얼리만 받았나요?
1: 그 주얼리를 받았는데 저희 엄마 거는 제가

0: 제가 신청을 못해서 엄마는 못 받아들이고
1: 엄마를 제가 왜 어머님 거도 드리기로
0: 어머니
1: 했나요?
0: 거랑 네, 제 거랑 이제 두개 주셨는데
1: 네.
0: 제가 바쁘다 보니까 어머니 걸못 챙겼어요.
1: 본인
0: 그게
1: 거는
0: 아마
1: 지금 신청했고.
0: 네, 기한이 있나 보더라고요.
1: 아, 지금
0: 유효기간이.
1: 아마 안 늦었을 거예요. 안 늦었을 거니까 어머니
0: 있었을
1: 것도
0: 것 같은데.
1: 신청하시면 될 거예요.
0: 아,
1: 예,
0: 그래요?
1: 신청하시면 되고 우리
0: 네.
1: 딸도 같이 이렇게 교회 나가게 된다니까
0: 네.
1: 선물을 더 드려야겠는데.
0: 아, 아니에요.
1: 딸이 뭘 좋아할까? 딸이 뭘
0: 아유,
1: 좋아할까요?
0: 괜찮아요.
1: 딸
0: 괜찮아요.
1: 아무튼 선물 하나 제가 챙겨가지고 드리고 우리
0: 네.
1: 조수진님은 이제 방학을 끝내셨으니까 우리의
0: 네.
1: 공식 선물
0: 네. 네.
1: 꽃바구니 선물로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 괜찮아요. 피디님.
1: 아이 뭘 괜찮아요? 우리 이제 이렇게 계약한 분들은 꽃바구니 다 드리고 있습니다. 예, 받으셔야 돼요. 정말 축하드리고
0: 네.
1: 그때 이제 저랑
0: 네.
1: 영접기도 했잖아요.
0: 네.
1: 이제 우리 감사기도 한번 드리시죠. 저 따라서
0: 지금요? 지금요?
1: 예. 왜 상황이 안
0: 지금요?
1: 돼요? 상황이 안 돼요?
0: 지금, 예.
1: 왜요? 집이라고 하지 않으셨던가?
0: 아, 지금 식구들이
1: 식구들이 다 있어요. 남편하고 애들하고.
0: 다 있어서. 아, 교회 지금 안 나가고 있는 식구들이
1: 아,
0: 있어서.
1: 교회 안 나가고 있는 혹시 남편?
0: 네.
1: 남편?
0: 아이도 저희가 셋인데,
1: 네네.
0: 네, 아직 둘은
1: 아,
0: 못
1: 남편은
0: 나가고
1: 어때요?
0: 있고.
1: 남편은? 반응이? 교회 간다니까.
0: 그냥 뭐, 네, 그거는 뭐 반대하거나 이러진
1: 반대하고
0: 않아요.
1: 그러진 않아요?
0: 네.
1: 남편 옆에 있어요?
0: 아, 다른 방에 있어요.
1: 다른 방에 있어요?
0: 네.
1: 남편은 교회 다녀봤어요?
0: 아니요, 안 다녀본
1: 안
0: 것
1: 다녀봤어요? 그
0: 같아요.
1: 남편도 같이 다니면 너무 좋은데.
0: 네.
1: 아, 그럼 남편 선물을 줘야겠다. 남편.
0: 저는 제가
1: 남편.
0: 지금 둘째 아이를 전도하려고 하고 있는데,
1: 네네.
0: 네, 둘째 아이부터 전도를 해보려고 해볼게요.
1: 그래요. 애들이
0: 네.
1: 다니면서 아빠
0: 네.
1: 같이 가요 이러면은 또 꼼짝 못 하는
0: 네.
1: 경우가 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우리 전 가족이 맛있게 드릴 수 있는 제가
0: 네.
1: 세트 선물로 제가
0: 네.
1: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0: 아.
1: 남편한테도 잘좀 얘기해 주시고,
0: 네.
1: 그래요. 기도는
0: 네,
1: 다음에 할까요?
0: 감사합니다.
1: 기도는?
0: 네, 다음에.
1: 예, 정말
0: 네.
1: 다음에 또 아무튼 너무 본인은 지금 감사한 마음이 있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0: 네,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 할 거예요.
1: 예, 지금도 이미 하고 계시고 우리 남편하고 아이들이 다 나갔을 때 우리 또 그때 감사기도 같이 하자고요.
0: 네, 감사합니다.
1: 우리
0: 네, 건강하시고요.
1: 조수진님이
0: 네.
1: 제일 좋아하는 인생 찬양은 뭔가요? 제일 좋아하는 찬양, 제일 은혜 받았던
0: 제가
1: 찬양.
0: 찬양을 잘 많이 모르기는 하는데,
1: 예, 그러니까 30년 만에 다시 오셔서 그래도 옛날에 불렀던 찬양이라든지 최근에 불렀던 찬양이라든지.
0: 최근에 많이 불렀던 찬양은
1: 네.
0: 그,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1: 나
0: 그
1: 이제
0: 제목이,
1: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0: 네네, 그 제목이 뭐죠? 그 찬양이요. 저희 그, 또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저희 오빠가 얼마 전 돌아가셨거든요.
1: 아이고, 그러구나. 나
0: 아그
1: 이제.
0: 노래를 마지막에 많이 부르셨대요. 오빠 돌아가실 때 병원에서 저희 엄마랑 많이 불러드렸고 해서
1: 예. 아, 오빠가 이 곡을 많이 불렀어요. 찬송가 436장이에요.
0: 네.
1: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0: 네.
1: 이 찬양송인데, 그래서 이 찬송을 좋아하시는구나. 오빠가 그러면 하늘나라로 천국 가셨겠네요.
0: 네.
1: 네, 천국에서 아마 다시 동생이 다시 예수님 잘 믿는 거 너무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시겠네요. 알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이곡 전하면서 다음에 또 제가 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0: 네.
1: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0: 네. 네, 감사합니다.

0: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우리 조수진 씨의 인생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눈물을 참으면서 계속 울컥울컥하면서 이 찬양을 얘기해 주셨는데 오빠 생각하시면서 많은 생각이 나셨던 것 같아요. 하늘나라에서 정말 흐뭇한 표정으로 또 나머지 식구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마 보고 계시겠죠. 정말 조수진 씨 가정뿐만 아니라 이 방송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꼭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영접했을 때 믿었을 때 바로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영생을 얻게 되죠. 죽어서도 천국에 가는 그런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 모두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도 우리 새끼라의 열매를 만나겠는데요. 이분은 보니까 문자를 보내신 거 보니까 본인이 스스로 나갔어요. 새끼라 듣다가 본인이 스스로. 자, 어떻게 된 사연인지 한번 전화 연결 한번 해볼게요.
1: 예.
0: 네, 안녕하세요. 저 극동방송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1: 예.
0: 안녕하세요. 예. 지금 혹시 예, 통화 안녕하세요. 괜찮으세요?
1: 예, 예.
0: 혹시 운전 중이세요?
1: 아니, 지금 정차 중이요.
0: 정차 중이세요?
1: 예. 아,
0: 혹시 지금 라디오 켜져 있어요?
1: 예, 끌게요.
0: 아, 지금 예. 라디오 꺼 주시고 정차도 해 주시고
1: 예.
0: 네. 지금 극동 방송 혹시 듣고 계셨어요?
1: 예?
0: 극동 방송 혹시 듣고 계셨어요?
1: 예.
0: 아, 그렇구나. 아, 지난번에 그 문자를 주셨었는데
1: 예.
0: 새끼라를 듣다가 13년 방학을 끝내고
1: 예.
0: 그 교회를 가셨다고.
1: 예, 예.
0: 교회 네 곳을 가보고 그 중에서 마음에 든 한 곳을 그다음에 이제 예. 또 아내한테도 교회 가자고 했다면서요.

0: 예. 지금 아내도 교회 같이 나가고 있어요.
1: 할렐루야네. 와.
0: 예. 와, 요번 주에, 전 주에, 저기, 연결기도 받고요.
1: 교회 가서요?
0: 예.
1: 오, 등록하고요. 등록도 하고?
0: 예.
1: 어느 지역이세요?
0: 중랑구 면목동이요.
1: 면목동?
0: 예.
1: 그때, 교회를 네 군데 중에서 한 곳을 갔다라는 때가, 그때가 예. 6월 정도인가요? 올해?
0: 한 그 정도 됐어요.
1: 그쵸?
0: 예.
1: 7월 초인가 저한테 문자를 주셨던 것 같아요.
0: 예.
1: 저하고 지금 처음 연결이잖아요.
0: 기도를 받고서 가려고 13년 방학했는데, 연락이 없으셔서, 그래도 그냥 나갈 마음이 생겼으니까 나가자, 그러고 나갔죠.
1: 아이고.
0: 그러니까 찾아봤죠.
1: 저하고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됐군요.
0: 예.
1: 아유, 죄송합니다. 13년 방학이라고 네. 문자를 주셨었는데, 제가 전화를 못 드렸나 봐요.
0: 예.
1: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혹시 일반 전화에서 못 받으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제가
0: 아니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죠.
1: 아 진짜요? 그랬구나. 예. 아이고 어떻게 이게 이제 많아서 그랬는지 이걸 놓쳤네요. 아무튼 예. 본인이 이렇게 새끼라라를 듣고 결심을 예. 하고 13년 방학을 스스로 끝냈다는 게 와 정말 엄청 대단함입니다.
0: 예.
1: 어떻게 그 마음이 드셨어요? 방송을 듣다가?
0: 아니 계속 영접기도 하는 거 따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나가자는 기도가 따라하다 보니까
1: 예예 예.
0: 이제 나도 다시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1: 이야 그래서 네 군데를 가보고 그 중에 한 곳 예. 맞는 곳으로 가서 등록까지 예. 하셨고요. 그렇죠?
0: 예예.
1: 그 가게 된 교회 이름이 어떻게 돼요?
0: 예수 장로교 늘푸른 교회예요.
1: 늘푸른 교회.
0: 예.
1: 장로교라는 거잖아요. 늘 푸른 교회.
0: 예. 예.
1: 근데 이제 본인이 가고 나서
0: 예.
1: 다음 주에는 자기도 가자. 이렇게 아내한테 얘기를 했다고요. 응? 그렇죠?
0: 그 교회로 교회로 가서 등록하고 그 다음 주에 와이프 데려갔죠.
1: 와이프한테 가자고 했더니 아내도 그래 나도 가자 하고 바로 따라갔어요.
0: 거의 좀 강제로 끌고 갔죠.
1: 그렇구나.
0: 가자 했는데
1: 네.
0: 알았다고 해놓고 이제 안 간다 막 그러길래
1: 예.
0: 아 가자 좀 그러면서 이제 같이 갔죠.
1: 근데 아내도 방학 중이었나요? 교회 방학 중?
0: 아니요 불교요.
1: 불교?
0: 예.
1: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강제로 어떻게 됐네요?
0: 예. 그냥 가자 계속 가자 졸라서 그래서 거의 쫄다시피 해서 갔죠.
1: 아내가 지금 그러면은 예배를 몇 번 들었어요?
0: 지금 등지 네 번이요?
1: 네 번 정도. 아내 반응이 네. 어때요? 예배 드리고 나서 반응이?
0: 앞에서 이제 통성기도 할 때 주여할 때 좀 앞에서 좀 목소리가 크신 남자분이 있어서
1: 네네.
0: 그게 좀 시끄럽다고 하는데도 먼저 일어나서 지금 깨워 저를 가리라 걱정 빨리 가자고.
1: 이야 진짜 감사하네요. 불교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가봤지만 남편 따라서 지금 네 번이나 갔고 아내도 네. 등록을 했다고요?
0: 예.
1: 이야, 그렇구나. 자, 그럼 이번 주도 가실 거잖아요. 아내와 예. 함께.
0: 네.
1: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제가 오늘 첫 번째 통화니까.
0: 예.
1: 아유, 지난번에 전화를 못 드려서 죄송하고. 우리 예. 선물, 본인 거 하나, 아내 거 하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혹시 기억나는 예. 선물 있으세요? 아니면 제가 불러볼까요?
0: 와이프는 주얼리요?
1: 오케이. 아내는 주얼리. 본인은?
0: 저는 비타민
1: 레모나.
0: 알겠습니다.
1: 예. 와, 자, 이 시간에 우리 예. 9947번님께서
0: 예.
1: 스스로 13년의 방학을 끝내셨잖아요.
0: 예.
1: 저하고 감사기도 한번 드릴까요?
0: 예,
1: 저 따라서. 예. 사랑의 하나님.
0: 사랑의 하나님.
1: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1: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0: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0: 아멘.
1: 아유,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0: 예, 감사합니다.
1: 제가 아까 선물 두 개를 챙겨드렸는데,
0: 예.
1: 사실은 이렇게 방학을 끝내고 개학하면 또 다른 선물이 있죠.
0: 예.
1: 알죠?
0: 예.
1: 바로 축 개학이라고 써져 있는 꽃바구니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예, 예, 감사합니다. 예,
1: 앞으로 이제 계속 좋은 소식 계속 들려주시고요.
0: 예.
1: 자, 우리 9947번님. 예. 인생 가운데서 13년 전에 생각나는 곡도 좋고 아니면 요즘 부르는 곡도 좋고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인생 찬양 어떤 찬양이세요?
0: 순교자의 삶이.
1: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0: 네.
1: 와, 이거 참 강렬한 찬양. 저도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어떤 이유로 이 찬양 좋아하세요?
0: 주님 믿고 나서 그 길을 같이 걸어가고 싶었던 마음이 너무 커서
1: 네.
0: 그 노래가 좋아요.
1: 그렇구나.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다, 따라가겠다.
0: 예.
1: 순종하는 그런 어떤 고백이잖아요.
0: 예. 저는 저까지는 그게 목표라서 성기던 교회에서도 많이 활동을 하려고 했었고,
1: 네.
0: 하기도 했고 그랬죠. 제가 따로 목사님한테 팀을 만들고 싶다고 해서 팀도 만들었고.
1: 뭘 만들었다고요?
0: 팀이요.
1: 팀.
0: 예.
1: 팀을 만들고 싶다. 이번에 예. 새로 간 팀만... 교회에서.
0: 아니 전에 전 살던 교회에서는 열정이 있어서
1: 예예 예.
0: 팀을 제가 이제 봉사팀을 만들어서
1: 예예 예.
0: 딴 데 가서 예배 본 예배 드리고 딴 데 가서 또 다시 이제 청년들 몇 명하고 해서 이제 찬양을 다시 또 드리고
1: 그런 것도 하셨구나.
0: 예.
1: 아, 열정이 있으셨구나.
0: 네. 근데 지금 이제 다시 그 열정을 다시 찾고 싶어서.
1: 아, 그렇군요.
0: 네.
1: 아까 제가 그걸 못 여쭤봤는데 본인 예. 13년 만에 첫 예배 어떠셨어요?
0: 아주 좀 낯설기도 하면서도 좀 말씀이 그동안 들렸던 게 좀 있었죠. 감격이 좀
1: 감격스럽고 있었죠. 낯선 것 예. 같으면서도
0: 예.
1: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예. 예배 드리는 삶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예,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0: 예.
1: 십자가의
0: 감사합니다.
1: 길 순교자의 삶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깨라깨라 새깨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생명을 생각하며 먹거리를 만드는 기업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작은 일에 충성하는 기업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도토리묵과 도토리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장 면역에 도움을 주는 락토디오스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역사의 구장 강화대에서 만든 강화섬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세트, 노르웨이 청정수의 연어로 건강을 생각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호패 세트, 하나님이 세우신 기업 콜드블루 전문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과전문회사 견과안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믿음의 기업 선규의 도구 주식회사 오지의 153 시푸드에서 맛있게 매운맛 미스터 쭈꾸미, 가플레스 프랑스 14K 패션 주얼리 루브르 파리에서 문자 쿠폰, 주식회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하나로 빨래 향기 섬유를 보호하는 핑크 플라워 캡슐 세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기업 AN 화장품에서 화장품과 미용 비누 그리고 레모나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물 협찬으로 영혼을 깨우는 사에게 동참해 주시는 우리 믿음의 기업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깨라깨라 새깨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했습니다. 앞서 유턴의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함께 찬양 올려드렸어요. 9947번님 대단하십니다. 예. 저하고 전화 연결하고 싶었는데 기다리다가 본인 스스로 교회를 가셨고요. 불교인 아내까지 그 이후에 데리고 가셨어요.

나가지고 아, 두 분이서 또 등록까지 하시면서 계속 극동방송을 또 듣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좋은 소식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인데요. 즐겁고 행복한 금요일 보내시면서 내일도 이제 복된 주말 보내시고 자, 주일 예배 잘 준비하셔서 우리 방학생들 예, 이번 주 기회입니다. 용기 한번 내시고요. 자, 계약한 분들 방심하면 안 됩니다. 예, 계속해서 예배 쭉 드리셔야죠. 한결같이 한결같이 예배에 꼭 성공하시고 하나님 1대1로 꼭 만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새끼라 조연출 김인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영남권 전도대회를 통해 지역교회가 다시 깨어나고 전도의 동력을 얻었다는 고백 순복음대구교회 이건호 목사님입니다.
2: 이번에 극동방송에서 대규모로 대구 교계를 위해서 전도대회를 해주셨기 때문에 대구 교계 목회자들이 좀 확 깨어난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번에 전도대회를 보면서 아 전도해야 되는구나 또 이런 전도대회가 가능하구나 전도에 대해서 약간 힘들어했던 우리 대구 또 영남권 우리 교회들에게 큰 자극제가 된 아주 좋은 의미가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오신 분들은 극동방송의 이 대규모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모셔드리게 돼서 또 우리 교회까지 오면서 참 거부감 없이 그렇게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뵐 때 참 감사하고 그리고 아 극동방송에 참 빚을 많이 줬구나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그때 우연히 극동방송을 알게 돼서 지난 40여 년을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자라온 세대입니다.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고 지금까지도 극동방송을 저희가 사랑하고 있고 특별히 개교회에서 할 수 없는 이런 영남권 전도대 그것뿐만 아니라 극동방송이 70년 동안 해주셨던 일들을 잘 이어서 계속 또 다른 70년을 달려가 주길 바라고 전도를 통해서 우리 영남권 교회에 자극을 주었던 것처럼 앞으로 또 통일 시대를 맞아서 극동방송의 좋은 또 선구자 역할도 해주시면 참 고맙겠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순복음대구교회 이건호 목사님이었습니다.

1분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했습니다.

를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 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0: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은 창원중앙교회 이광훈 목사님께서 시편 126편 1절부터 3절까지를 본문으로 꿈꾸는 것 같았던 그날의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1: 오늘은 꿈꾸는 것 같았던 그날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광복 81주년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복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빛을 다시 찾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의 억압 가운데 벗어나서 찬란한 빛을 되찾은 너무나 감격적이고도 또 역사적인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최근 발표된 2026년 미국 포브스 매체의 발표는 우리의 가슴을 웅장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요, 정치, 경제, 군사, 외교, 이 첨단 산업과 문화 역량을 총망라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순위에서 무려 세계 6위에 올랐다는 소식입니다. 작년에도 우리나라가 6위였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1위가 미국이었고 2위가 중국이었고 3위가 러시아였고 작년에는 4위가 영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4위가 인도가 된 것이죠. 그리고 5위가 독일이고 6위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7위가 프랑스고요. 8위가 일본입니다. 일본을 제치고 당당히 세계 6위에 올랐다는 건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대단한 일입니다. 주권도 언어도 심지어 이름조차 무참히 빼앗겼던 81년 전 캄캄한 어둠의 터널 속에서는 결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야말로 꿈같은 기적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된 것이죠. 이 모든 배후에는 이 나라 이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와 이민족을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잊지 말고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26편은요, 이 땅의 광복절과 너무나도 닮은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토록 원했던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 감격하여 올려드리는 그러한 찬양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다 함께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실감이 나지 않았으면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여러분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강대국이었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큰 제국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스스로 독립을 쟁취할 만한 힘도 능력도 군대도 외교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사라는 나라를 세우시고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의 기쁨을 준 겁니다. 너희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너희는 이제 해방이다. 라는 그런 칙령을 내리게 된 것이죠. 이 엄청난 소식을 들었을 때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그렇게 함께 고백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의 무조건 항복 방송이 흘러나왔을 때 거리로 쏟아져 나와 태극기를 흔들며 많은 사람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을 때 서로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고백했겠지 않습니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공로로 이루어진 해방이 아닙니다. 이 나라 이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권적인 은혜와 축복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해방의 기쁨이 얼마나 기뻤던지 여러분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자 여기서 보면 그때는 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백성들을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시던 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그 해방의 기쁨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너무나 벅차고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분간조차 가지 않는 그 압도적인 구원의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다고요?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얼마나 좋았으면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그리고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웃는 그런 미소가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오는 이 감격, 기쁨, 웃음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찬양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서로서로 보면서 웃고 기뻐하고 함께 찬양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일하시기 시작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 억지스러운 그런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그 기쁨이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울려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라는 그런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해방을 보고 놀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당사자들 뿐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까지 어떻게 고백했냐면 이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해 큰 일을 행하셨구나 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다른 나라 백성들이 그렇게 동일하게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해방은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 눈에도

분명하고 압도적인 기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 이스라엘은 망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저들이 완전히 이제 멸망했다. 저들은 이 땅에서 사라지겠구나.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저렇게 이제 포로 생활하면서 저기에서 살다가 저렇게 죽고 완전히 나라가 멸망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전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바사라는 나라를 세우셔서 고레스 왕을 통하여 칙령을 내리게 하고 그들이 그토록 고대했던 고국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큰일을 행하셨다라고 이방 민족이 함께 이야기할 정도였다는 것이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도 이렇게 하나님의 큰일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터져나옵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2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다가 고국 땅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방 나라 민족이 그렇게 놀라며 외쳤다면 이제는 여러분 주어가 바뀌죠. 고백의 주어가 바뀝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여러분, 남들이 경험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있는 하나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큰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함께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광복절을 통하여서 역사적인 해방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각자의 삶으로 가져와 본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영적인 광복이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는 본래 죄의 포로였지 않습니까? 사망의 포로였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죄의 사슬을 벗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공로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참으로 큰 일을 행하심으로 우리가 죄의 노예, 사망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위대한 큰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원한 자유, 영원한 해방을 얻은 구원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도 이 고백이 함께 터져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해방의 기쁨을 안고 고국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의 현실은 황무지였습니다. 성벽도 다 무너졌습니다. 땅은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주변 국가들이 핍박하고 괴롭힙니다. 포로에서 돌아오면 모든 것이 동화처럼 아름다울 줄 알았는데 현실은 척박하기 그지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의 감격을 누렸지만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 삶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픔이 있습니다. 때로는 괴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척박한 현실 앞에서 여러분 시인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남방은 히브리어로 네게브 지역을 말합니다. 네게브 지역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위치한 곳으로 강수량이 극히 적은 바짝 말라버린 그런 사막지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가보면 와디라는 골짜기가 있는데요. 평소에는 바짝 말라붙은 그런 흙먼지만 날리는 메마른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메말라버린 골짜기가 순식간에 엄청난 물이 흐르는 강물로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몇 시간 전까지만 하더라도 바짝 말라버린 죽음의 땅이었는데 비가 오니까,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니까 생명이 움트고 꽃을 피우는 영적 대역전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실이 지금 이 네게브 바짝 마른 골짜기와 같습니다. 너무나 메마르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면 이 메마른 골짜기에 생수가 터져 흐를 줄 믿습니다. 과거에 우리를 해방하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 지금 우리의 척박한 현실에도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말라버린 사막과 같습니까? 혹시 기쁨의 샘은 마르고 한숨에 먼지만 날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 무게가 저와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역사의 죽은 자 되신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여시고 단비를 부어주시면 우리의 메말라버린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도 생수의 강으로 흘러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초자연적인 은혜의 물결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거세게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이 시인의 기도를 넘어 확고한 믿음의 결단과 미래의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절,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온 백성들은 이 척박한 땅을 이제 개간하게 됩니다. 땅을 기경하면서 돌을 골라내고 그 땅을 기경하고 난 다음에 눈물로 씨앗을 심게 됩니다. 여러분, 손에 남아있는 그 씨앗은 어떻게 보면 당장 오늘 먹고 살아야 할 소중한 양식입니다. 당장 결과를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하여서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그 씨앗을 심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현실에도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수고와 눈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내기 위해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뿌리고 있는 가정이 있을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거절당하는 그 아픔을 겪으면서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전도의 씨앗을 뿌리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가정과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나를 희생하며 헌신의 씨앗을 뿌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때로는 너무나 답답하여 하나님, 내가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데 왜 내 남편은 변하지 않습니까? 왜 내 아내는 변하지 않습니까? 왜 내 자녀는 그렇게 자꾸 내 마음을 아프게만 합니까? 왜 나의 질병은 낫지 않습니까? 깊은 좌절감에 울며 씨를 뿌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의 단어 하나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라는 단어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뿌리고 있는 그 눈물의 씨앗들, 그것은 결코 땅에 떨어져 헛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흘린 눈물은 결코 공중에 흩어지거나

0: 허공에 사라지는 수증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이 흘리고 있는 그 기도와 헌신과 순종의 그 눈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26편의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여정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꿈꾸는 것 같은 해방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마치 메말라버린 사막과 같이 척박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특별히 두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과거에 큰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척박한 현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변함없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믿음의 농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둡고 긴 터널의 끝에서 반드시 기쁨의 찬송을 부르게 하실 것이며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꿈꾸는 것 같은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고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지금까지 창원중앙교회 이광훈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73-1004번, 지역번호 055-273-1004번 창원중앙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재난방송입니다. 2026년 8월 22일 11시 부산, 부산 서부, 제주, 제주시 서부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을 삼가 바랍니다.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양산을 사용하기 바랍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이웃의 안전을 살피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정규방송 이어집니다. FEBC

성가의 샘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제건 창원교회 임종삼 집사입니다. 믿음의 주님이신 온전한 예수님을 바라보자.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아픔을 참으셨다라는 가사가 참으로 마음을 무너뜨리게 합니다. 좁은 길로 가리라라는 찬양곡 들으시면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주님을 함께 찬양 드리기를 소원하면서 성가의 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길로 가리라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찬송가 214장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를 편곡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방금 들으셨던 곡은 하나님이 도우리로다 였으며 앞서 들으셨던 곡은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였습니다. 교수께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없이는 이라는 찬양곡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들으셨습니다. 승가의 샘에서 전해드리는 마지막 곡은 일어나라 찬양하라입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이 됩니다. FEBC 지금까지 승가의 샘 진행의 재건 창원교회 임종삼 집사입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8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8월 25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사만교회,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8월 25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남해읍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송악동에 위치한 진해교회에서 교육목사님과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 010-3058-789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른가치수호 경남도민연합에서 주관하는 솔로탈출 연대기 3기가 창원 주님의 교회에서 서상복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1988년생부터 1997년생까지는 10월 24일, 1968년생부터 1977년생까지는 11월 7일에 진행되고,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선착순 10명까지만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006-2806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기분 찬양단과 함께하는 진주노회 중고등부 연합 찬양집회가 9월 5일 토요일 오후 3시 진주 동산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7177-868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더솔트 9월 정기예배가 9월 5일 토요일 저녁 7시 창원 감리교회에서 허찬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550-121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해중앙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2: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1: HLTD 극동방송에서
2: 5시를 알려드립니다.

몸도 마음도 조금은 방전되기 쉬운 이 저녁 시간. 지금 필요한 건 따뜻한 위로와 격려, 살아나는 기쁨, 그리고 다시 채워지는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에 주님 주시는 은혜가 찌릿찌릿 채워지는 이 시간. 은혜 충전 라이브 김경민입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 특히 해외에서 운전해 보신 분들은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전 세계가 그냥 똑같이 운전하면 안 되나? 어떤 나라는 운전대가 왼쪽에 있고 어떤 나라는 오른쪽에 있고 어디는 우측 통행 또 어디는 좌측 통행을 합니다. 해외여행을 가면 렌터카를 운전하기도 전에 방향의 적응부터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건 누가 장난처럼 정한 것이 아니라 오랜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문화의 차이라고 하더라고요. 옛날 옛적 말을 타고 다니던 시절 오른손잡이가 많았기 때문에 무기를 쓰기 편하도록 왼쪽으로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대요. 그러다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시대를 거치며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우측 통행으로 바뀌었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좌측 통행을 유지하면서 영국의 영향을 받은 나라들도 지금까지 그 방식을 이어오게 된 거라고 합니다. 결국은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각자의 문화와 역사 속에서 질서를 만들어 왔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바라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우리를 모두 다른 모습으로 만드신 이유, 각자의 성격과 달란트를 다르게 주신 이유, 그 이유는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일 겁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넉넉히 생겨나는 이 시간 되길 바라며 8월 21일 금요일 은혜 충전 라이브 출발합니다.

FM 98.1MHz, 진주는 92.5MHz로 함께하고 계시는 은희의 충전 라이브입니다. 오늘 첫 곡은 어노인팅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으로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이 시간 어플과 문자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어요. 먼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신 후에 창원을 누르시고 실시간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출석 인사나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과 신청곡까지 어떤 내용이든 보내주시면 이 시간 함께 소개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출석 단어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는 충전이었죠.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충전 두 글자가 출석 단어였는데요. 이 출석 단어 보내주셔야 출석 인증도 되고 오프닝 내용도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빠지지 않고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출석 단어 충전 지금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은혜 충전 라이브 선물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온 가족에게 행복을 주는 콜마운틴에서 보내드리는 등산화,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건강하게 농어법인 천지삼에서 드리는 산삼스틱, 그리고 진주실크 100년의 전통을 이어가는 실크 전문기업 BJ실크에서 천연 실크로부터 나오는 단백질 세리신이 포함된 오드실크 글로우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함께 해주시는 믿음의 기업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데일리 미션도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은 금요일 성경 넌센스 아니고요. 성경 퀴즈가 준비된 날입니다. 아, 바로 문제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애굽에 총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뭐 첫 번째 강물이 피로 변하고 두 번째 개구리가 올라오는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을 해서 총 10개의 재앙이 닥치게 되는데요. 자, 문제. 과연 10번째 마지막 재앙, 10번째로 내렸던 그 재앙은 무엇일까요? 아, 바로가 모든 걸 포기하도록 만들었던, 모든 걸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만들었던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무엇인지,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0번째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10번째 재앙, 뭐 이건 정답이 막 이 토시 하나까지 있는 건 아니고요. 예, 그 내용만 들어가면 정답으로 인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정답 보내시는 동안 찬양 두 곡 듣고 오죠. 먼저 기프티드의 주를 바라보며, 그리고 온 천하만물 우러러 참 아름다워라 송정미 사모님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24시간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창원 극동방송 은혜충전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어제 4833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어제가 N행시 미션이었죠. 처서 2행시를 보내주셨습니다. 처, 처진 마음에도 주님은 조용히 새 힘을 주시고 서, 서늘한 바람처럼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라고 처서 2행시 보내주셨고요. 9507님도 2행시 왔습니다. 처, 처서가 왔다길래 에어컨을 껐더니 서, 서너 시간 만에 다시 켰다. 맞아요. 예, 처서가 왔다길래 에어컨을 키면 서너 시간 만에, 서너 시간도 안 갈 것 같습니다. 요즘도 한낮 기온은 32도, 33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에어컨 없이는 버틸 수가 없는 그런 날씨인 거죠. 예, 0720님도 이런 느낌을 담아서 어제 이 처서 2행시 보내주셨네요. 처, 처서라며 이제 좀 시원해지겠지? 서, 서운하게도 에어컨을 아직 퇴근을 못하고 있네요. 뭐 에어컨 퇴근 아직 멀었습니다. 예, 이렇게 또 에어컨을 발명해 주신 우리 또 캐리어 형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리면서 8814님, 처, 처서의 바람이 가을이 옴을 알리듯 서, 서서히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라고 남겨주시면서 뜨거웠던 여름을 지나게 하신 것도 은혜요. 다가올 가을을 준비하게 하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 모든 삶의 폭풍우를 지나게 하시고 높은 언덕도 깊은 바다 가운데도 걷게 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갑니다. 크으, 앞에 분들이 이렇게 덥다고 불평불만의 이행시를 보내주셨는데 우리 또 8814님께서 바로 다그치듯, 예, 저를 다그치듯 이렇게 또 감사하자고 은혜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저도 반성하게 됩니다. 네, 8814님처럼 모든 것이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기억하며 감사해야겠죠. 그리고 1967님께서 경민PD님 아직도 코감기가, 여수 익산서 너무 고생하셨나봐요. 얼른 컨디션 제자리로 돌아오길 기도합니다. 아직도 좀 그렇죠. 네, 아직도 제가 코가 좀 답답한 느낌인데 그래도 이제 뭐 이번 주 주초보다는 좀 나아진 것 같지만 아직까지 좀 코맹맹이 소리가 남아 있어서 여러분 조금 거북하시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퀴즈 문제 한 번 더 드려보도록 하죠.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애굽의 열 가지의 재앙을 내리시죠. 그 중에서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뭔지 맞춰주시면 되겠는데요. 바로가 모든 걸 포기하도록 만들었던 그 열 번째 재앙, 과연 무엇인지 정답하시는 분들은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이노스 합창단의 찬양이죠.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합니다.

매일 저녁 5시에 함께하는 은혜의 충전 라이브. 이 시간에는 진해침례교회 강대열 목사님의 말씀 듣고 잠시 후 6시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우리 지역 목사님들과 또 다양한 분야의 강사들의 이야기를 통해 은혜를 나눠보는 시간이죠. 말씀 충만 은혜의 충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 끝곡은 어제 7476님께서 신청하신 찬양인데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들으시면서 잠시 후 저녁 6시 2부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파수 고정!

0: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진해 침례교회 강대열 목사님께서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를 본문으로 광복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가 역사의 모든 과정을 보면요, 어느 누구나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없는 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광복 81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광복을 주신, 그리고 오늘날 우리나라를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거든요. 박수 한번 칠까요?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광복방께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과연 무엇일까? 그게 한두 가지만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치, 경제, 문화, 국방, 교육 등에서 자유의 빛을 찾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죠.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26편은요, 우리가 광복의 은혜를 받은 우리의 고백이고 소원과 같다고 봐요. 이 시편 126편을 여러 가지로 해석도 합니다만은 그 해석 가운데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이들의 그 감격이 표현되고 그들의 남은 소원을 표현하는 것이 시편 126편이라고 봐요. 시편 12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되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했어요. 바벨론의 포로 귀환할 때 이게 꿈인가? 이런 위대한 역사는 졸지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와, 이게 정말 꿈꾸는 걸까?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렇게 2절에 가면 우리들이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그들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래. 너무 기쁘니까 기쁨, 얼굴이 미소로 찬양으로 넘친 거예요. 그리고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그들을 위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큰 일을 행하셨도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으니 기쁘도다. 우리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역사들, 8.16 광복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까지 있게 한 것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많은 이들이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내용이죠. 우리 이런 걸 생각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우리 정말 손들고 찬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광복 81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불어서 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그 은혜의 마중물의 역할을 한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복이라는 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권적으로 이루신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손길과 능력을 우리 민족을 향하여 재촉했던 그런 눈물과 기도와 땀을 흘렸던 분들이 있잖아요. 마중물 역할을 한 분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부인할 수 없죠. 바로 그분들에게도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마중물 역할을 한 사람들은 누구일까? 그 첫 번째는요, 독립운동을 해주신 분들이에요. 우리가 언뜻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의 광복이 뭐 카이로, 포츠담, 그리고 뭐 8월짜리 원폭투하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외세에 의한 것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외세 돈 받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정말 이 독립을 위해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린 독립운동가들이, 그런 땀과 피와 눈물이 함께한 결과가 우리 광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8.15를 해방이라는 단어보다는 광복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해방이라는 것은 수동적인 거예요. 누구 타의에서 자유로울 때 해방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거 하나님 해준 거니까. 그러나 이 광복은 외세만이 아니라 우리의 땀과 눈물을 흘려서 이룬 적극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광복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 광복의 은혜를 우리가 누린 거예요. 우리가 일제 탄압 가운데도 우리 국민들은요, 한순간도 이 독립의 의지나 열망을, 그리고 그 투쟁을 쉬어본 적이 없어요. 해외에서는 긴구 중심으로 임시정부를 수립을 하고 그게 한국 광복군을 창설해서 끊임없이 일제와 항일

투쟁을 했죠. 해외에서는 국제 무대에서 김규식이라든지 이승만이 프랑스 파리, 미국, 중국 등에서 국제 무대에서 끊임없이 한국의 사정을 알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 독립을 할 수 있도록 그 연합군에 끊임없이 설득을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전쟁터에서는 여러분 홍범도 장군 아시잖아요. 김자진 장군 아잖아요. 봉호동 전투에서 청산리 전투에서 전쟁을 했는데 일본 정규군과 전쟁을 해서 아주 대승을 거둡니다. 이것이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은 이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가 이 독립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겼다니까 해볼 수도 있겠네. 사실 지엽적이지만 우리는 그런 자신감과 희망을 심어줬던 거예요. 이런 것처럼 각계각층에서 뭐 전쟁터면 전쟁터, 문학학계에서는 학계, 정치계에서 또 외교 무대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 독립을 위해 투쟁을 한 것이 그것이 외세와 또 우리나라 국내에 이런 피와 땀과 눈물이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가 광복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광복에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마중물 역할을 했던 우리 애국 열사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 감사한 마음을 가져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여러분과도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마중물을 한 사람들은요 구국 기도자들이었습니다. 애국열사들이 아무리 희생을 하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때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사함이 허사로다. 일찍 일어나 늦게 놈의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허사로다. 그냥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오면서 분명히 경험했고 우리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이 없었으면 되지 않았다는 걸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구국 기도자들이 불철주야 눈물로 이 나라의 독립과 강복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조국을 향해서 향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마중물 역할을 한 거예요. 여러분 1905년 을미 늑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주 수치스러운 늑약을 맺게 되고 1907년에는 그 정미 7조약이라는 걸 맺게 됩니다. 이제 나라가 풍전등에서 망하기 직전에 그때 전국 각지의 교회와 청년 조직, 뭐 YMCA를 중심으로 해서 청년 조직들이 밤낮으로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이 나라 저 일본에 밥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907 평양 대봉운동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거기에서 회개 기도 운동이 일어나서 회개와 영적 갱신 운동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운동이 우리로 하여금 그 절망 가운데 민족들에게 도덕적인 각성과 그리고 민족혼 그리고 독립에 대한 그 조국 자주 국가에 대한 열망을 먹불로 일으키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1919년에 있었던 3.1운동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3.1운동의 33인의 지도자인데 그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만세운동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조직망이 바로 교회와 미션스쿨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비밀 그 전달 그 조직 역할을 감당하죠. 근데 그들이 그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만세운동이 계속 진행되고 준비하는 동안에 그들은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나라 지켜달라고 이 만세운동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외세가 우리나라를 주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독립하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1930년대 중반부터 우리가 광복이 된 1945년 때까지가 우리 일제 아주 말기에 강하게 우리를 푸시하게 되죠. 황국신민화, 우리나라 사람을 일본 사람과 만든다는 황국신민화 운동과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신사참배를 정말 거세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신사참배는 이건 우상숭배다. 그리고 이건 민족 정신을 말살하는 거니까 어떤 경우라도 우리 이걸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 대표적인 분이 주기철 목사였고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전치균 목사님이었어요. 그들은 이걸 위해서 순교를 한 거죠.
목숨을 건 거예요. 그래서

반대를 한 거지. 근데 그들이 옷고를 치면서 그런 고문 가운데 그걸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분들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한 그 기도의 힘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은 가정예배를 통해서 산기도를 통해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독립시켜 광복을 달라고 눈물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대한민국 광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독립운동가들 그리고 우리가 애국, 구국, 기도자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광복 81주년 우리가 이런 감사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에게 자유의 빛을 찾게 해주신 것을 감사해요. 우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 빛을 찾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광복을 맞는 것도 너무너무 소중한 거지만 사실은 더 귀한 것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사탄 권세에 매였던 우리에게 해방, 영적 해방, 즉 구원을 주신 것. 우리 그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많은 은혜도 받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 구원의 은혜인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일제차에 우리 모든 걸 잃어버리고 억압을 당했단 말이야.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아. 그처럼 우리가 아담이에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사탄의 권세에 짓눌려서 우리에게 사망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고 절망이 있었고 미움과 다툼,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게 우리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 2장 22절 보면 그들이 그 가운데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며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 있고 하는 영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전에 우리도 그 가운데 가서 육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며 육체와 마음이 원한 대로 행하여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 진노의 허물과 죄로 죽은 그런 상태에 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게 우리의 모습.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함으로 이제는 우리가 그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에게 자유의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너 죄인이다 정하는 것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한 벌도 같이 포함하는 거예요. 그 벌도 받지 않게 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에서 예수 안에서 이 죄에서 우리가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죠. 그걸 3절 4절에 더 자세하게 말합니다. 육신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으로 보내어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겠다.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육신이 있으니까 그 율법은 하나님의 의인데 그걸 지킬 수가 없어. 그리고 그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죄의 삭수로 죽어야 돼. 아무것도. 근데 하나님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했습니까? 누군가 이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자기 아들을 인간의 육신을 입혀서 보내서 우리의 죄를 그 예수님에게 정했단 말이야. 뒤집어 씌워서 우리를 대신 죽음으로 육신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 이루어지겠다는
믿으시면 아멘.

이 은혜가 우리 주어진 거예요. 광복의 은혜도 크지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광복의 자유를 누렸을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누린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81년 전에 우리 광복을 했습니다. 광복했으면 됐다고 살면 어떻게 됐을까요? 수많은 식민지에서 광복 독립을 했던 그들처럼 지하와 가난에 허덕이고 있었을 거예요. 이제 자주국민 국가가 됐으니까 민주화를 이루고 경제적으로 우리가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몸부림쳤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주신 데서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자유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 그 성경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 너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라고 했어.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자유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는데 그 자유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 번째는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않아야 된대. 갈라디아 5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었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너 일본 지하에서 해방시켰는데 근데 네가 다시 일본에 굴복하고 일본 쫄쫄 다니고 일본 문화에 우리가 심취되어 있다면 얼마나 우스운 일이냐는 거죠. 너 지금 광복 해방됐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 정치를 가지고 우리 미래를 위해서 우리 땀 흘리고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여전히 질질 끌려다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 구원했다면 그 죄와 사망의 죄의 올무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에서 우리는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 죽은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이제는 다시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지내침내 교우들이 우리가 여러분 정말 죄에서 자유했다면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나의 옛삶, 내 구원받기 전 옛삶이 되면 죽음을 선언해야 됩니다. 우리 기절해 있다는 거지. 그게 다시 깨어나는 거예요. 교회 예배드리면 망치로 뒤통수를 딱 깨를 기절했다가 집에 가면 깨어나. 그래서 예전 삶을 그대로 산다는 거지. 여러분 부활을 이야기할 때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절설이에요.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 깨어난 거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많은 이들이 기절하고 있다는 거죠. 기절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와 함께,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한 이 옛삶은 죽었다, 죽음을 선포해야 돼.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을 보면 이와 같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냥 너하고 난 끝났다, 단절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해결하면 주님은 우리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죄를 다시 낚시질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앞에다가 편말을 하나 붙여놨어요. 낚시금지. 버렸는데, 떠났는데, 죽었는데 다시 돌아올 수 없잖아요. 여러분 한 번씩 옛날 생각나십니까? 예수합니다. 생각도 하지 마세요. 죽었네. 좋은 거면 하세요. 그 육신에 속한 게 다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이거 죄악에 속한 거, 욕망에 속한 거, 사탄에 속한 거, 여러분 오늘 죽음을 선언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는요, 우리가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면 안 돼요. 육신의 욕심을. 우리가 몇 년 전에 우리가 표로도 우리가 많이 했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옛사람, 그 우리가 벗어버려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구습, 옛날 예수 믿기 전에 그 욕심을 따라가던 삶을 버리는 거예요. 왜 버려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욕심은요, 그건 사탄적이에요. 마귀적이에요.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는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거다. 사탄적이라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는 건요,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사람이,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다 말이에요. 유혹을 막 받아요. 그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롭게, 자유로 부르심 받으면, 자유를 주려고 하나님 불렀단 말이야. 그러나 그 자유로 육신의 괴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 주신 것은 지멋대로 살아라고 방종의 권한을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요,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을 주신 겁니다. 사랑을 행할 거룩한 능력을 준. 이 우리가 자유라는 것은, 우리 이 세상은 그냥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마땅히 행해야 될 선을 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세상에선 자유는 자기 욕망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의 자유는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기꺼이 섬기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고 자유의 목적. 따라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유를 받았다면 우리는 다른 이들을 도와야 돼요. 다른 이들을 섬겨야 됩니다. 지금 고통당하는 그들, 전쟁 때문에 그리고 재난 때문에, 기건 지금 이 남미에도 막 그냥 지진 나서 여러 가지 어려움 많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 사랑을 나누어줘야 될 때. 그럼 어떻게 감당할까? 첫 번째는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그분들을 우리 기도해야 되죠. 그건 당연히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근데 내가 에티오피아를 어떻게 도울 거면 저기 우크라이나를 내가 어떻게 도울 거예요? 여러분, 그 돕는 가장 중요한 지혜로운 방법이 선교사와 동역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교라는 게 세계 지형을 보게 되면 선지 기독교 국가들은 거의 다 먹고 살 만한 나라들, 지금 기아와 가난에 허덕이는 나라들, 또 독재 정권 앞에 짓눌려야 되는 하나님 모르는 나라들이 참 많죠. 그리고 선교사들이 보통 파송되는 것이 기아와 재난 가운데 있는 그 나라에 파송이 돼요. 그래서 선교사에 가서 하는 일이 제일 먼저 뭡니까? 복음 전하기 전에 구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구제를 통해 마음 문을 열고 안 먹여놓고 그 다음 복음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교에는 구제가 같이 그냥 필요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국내에 오면, 나는 선교사님들 얘기가 좀 힘든 게, 선교사님은 막 이렇게 구걸하는 당연히 같은데 사실 그 선교사가 하는 일 맞아요. 내가 많은 도네이션을 받아서 그리고 선교지에 가서 그거를 나눠주는 역할이 선교사가 해야 될 일. 그게 바로 우리가 해외 선교를 동역하는 게 외국에 고통당한 나라를 돕는 것과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구제 예산이, 구제 예산이 있거든요. 그게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요? 1번 섬김에 들어가 있다, 2번 선교에 들어가 있다. 눈치가 빠른 사람은 빨리 아는데 언뜻 생각하면 섬김에 들어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선교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에게 선교금을 보내는 거나 구제금은 다 구제예요. 다 선교고 다 구제예요. 선교와 구제가 따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고통당하는 나라를 돕기를 원한다면 그곳에서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동역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 사랑을 나누고 도와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알지 않은 불신자예요. 여러분, 나라 일은 그 민족과 나라도 불쌍하지만 더 불쌍한 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죽은 분들이 있어요. 그 고통당해 너무 속상해. 그러나 죽고 천국 가잖아요. 그런데 부귀영화를 다 누렸지만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잖아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우리 인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본문 오늘 시편 126편 4절 한번 읽고 이제 말씀 마무리할 건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26편 4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 포로를 남방 시애들 같이 돌리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막 감사하고 했단 말이야. 근데 아직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이지. 그 남방의 시내란 뭐냐면은 그 사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엔게디 사막을 향해. 그 엔게디 사막이라는 건, 그게 비가 잘 오니까 가을과 겨울 우기인데 비가 오면
그걸 와.

금융위기라 그러는데 갑자기 금융가 되고 그 이제 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건기 때는 바짝만은 사망이 되는 거예요. 남방의 신의 소리. 우기가 되면 피가 꽉 와서 갑자기 경류물, 물이 흐르는 것처럼 저

0: 하나님, 남방의 신애들처럼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 순식간에, 여러분 위대한 역사는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베를린 장벽 장관의 한마디 실수가 그냥 바로 무너진 거예요. 통일 뭐 우리가 잘 준비도 해야 되지만 순식간에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기에 비가 와서 갑자기 비가 흘러넘치듯이 저 풍력단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 교우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진해 침례교회 강대열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542-4644번 진해 침례교회로 연락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선교사라고 하면 어떤 분이 떠오르시나요? 먼 나라로 떠나 낯선 언어를 배우고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아도 선교에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라디오입니다. 사람이 찾아가기 어려운 새벽에도, 누군가 혼자 깨어있는 병실에도, 긴 길을 달리는 트럭 안에도 라디오는 조용히 찾아갑니다. 북한 땅 어디에선가 외로운 방 한편에서 절망 가운데 있던 누군가는 그 작은 소리를 통해 복음을 듣고 다시 일어섭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 생명의 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뒤에는 오래전부터 함께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매달 만원, 2만원 그렇게 헌금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 이름도 밝히지 않고 조용히 후원해주시는 분들, 떠나지 않고도 복음을 전하는 분들, 보이지 않아도 누군가의 새벽을 찾아가는 분들, 극동방송을 후원하는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극동방송의 전파선교사가 되어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장로님이 기억하시는 창원극동방송의 설립 배경과 첫걸음은 어떻게 될까요?
2: 그동안 생각을 안 했는데 극동방송 온다는 게야. 여기 이제 모여갖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온다는 게야. 박윤섭 장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온다는 게야. 그래서 내가 아 이거 합시다. 기도라도 합시다.
3: 쉽지 않았죠.
2: 쉽지 않았지. 그 뭘로가 만들었나. 어째 무슨 힘으로 만든 게 아니고 창원극동방송은 그래 내가 얘기가 모여가 철하면서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래 만든 거예요.
3: 그래서 허가가 딱 났을 때 어떠셨어요?
2: 그건 말할 수가 없었지. 그건 깊이 말할 수가 없었지. 정말 이 창원극동방송은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기도를 그래 뜻 있는 사람들이 돈 좀 내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3: 저기 운영위원장도 하셨잖아요.
2: 했지.
3: 그때 운영위원장
2: 내가 이해 운영위원장
3: 이해였어. 초창기잖아. 어떠셨어요?
2: 좋았지. 아주 좋았지. 뭐
3: 기억이 남으시는
2: 기억이 남는 거 부산에 없었거든. 근데 부산은 극동이 없었고 창원이 먼저 사가지고 부산에다가 방송을 부산까지 내보내니까 부산에서 전부 다 교회 장로님들이나 이 극동방송을 두고 운영위원회 여기로 다 들어왔지. 그래가지고 창원방송이 조금 빨리 발전을 하게 된 셈이죠. 그렇게 해서 뭐 이 방송이 만들어졌어. 운영위원들도 막 참 열심히 와서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 운영위원 좀 좋았지.
1: 장로님, 30년이 지난 현재 방송 애청 소감이 어떻게 되세요?
2: 난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 보고 아이고 잘한다 하고 방송 치고 따라갈 일이지. 잘하고 있지. 잘하고 있으니까 나 지금 다른 거 텔레비 다 끄고 극동 방송만 듣고 내가 있잖아. 그렇지. 종일 들으시지. 뭐 밤에 잘 때 들어놓고 막 잡들이고 순 복음 방송만 하고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건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그대로 잘하고 있잖아.
1: 마지막으로 급변하는 시대 속 극동 방송을 향한 당부 한마디 해주세요.
2: 이 시대는 시각이냐 청각이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얼마나 진실하냐, 얼마나 순수 복음, 복음적이냐, 그게 하나님 편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야. 그 요새 극동방송에 한 사람 선교를 위해서 말해야 믿는 사람 이래 새끼래가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막 아이고 눈물 나는 노력을 하고 앉나 그런 방송을 보면 정말 나도 눈물 난다. 저렇게 눈물 겪게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 믿더라 눈물 나게 선교를 하고 정말 어떻게 그 이상 더 어떻게 잘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지금 그 중에서 하고 있잖아 새끼라고.
0: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극동방송을 통해 누린 한 사람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은혜 충전 라이브 2부 시작합니다. 2부에도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들로 함께 달려볼게요. 2부 시작을 여는 찬양은 맨디사의 웨이메이커로

은일 충전 라이브 2부 첫 곡, 어제 1967님께서 신청해 주셨던 맨디사의 웨이메이커 함께 하셨습니다. 자, 2부에도 계속해서 문자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도 선물은 계속됩니다. 매주 한 분을 선정해서 드리는 등산화, 오늘은 금요일 성경 퀴즈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화장품 세트, 한 주간 출석 단어 충전 빠지지 않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만을 위한 노래 신청하신 분께 노래 선물과 산삼 선물까지 모두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퀴즈 문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드려보도록 하죠.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애굽에 무려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첫 번째, 뭐 강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올라오고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을 해서 총 10개의 재앙이 애굽 땅에 닥치게 되는데요. 과연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무엇이었는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가 모든 걸 포기하고 당장 이 애굽 땅에서 사라지라고 떠나라고 말했던 그 정도로 강력했던 마지막 10번째 재앙입니다.

번째 재앙은 무엇이었는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보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뭐 정답이 따로 정해진 그런 문장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을 담아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보내시는 곳은 샵 0981번 그리고 또 어플리케이션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양 두 곡 들은 후에 말씀 충만 은혜 충전 이어가죠. 더 라이트 워십의 예수 따라가면, 그리고 예람 워십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띄워드립니다.

0: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한마디, 마음을 다시 세우는 이야기. 이 시간에는 깊은 울림이 있는 말씀과 은혜의 고백을 함께 전해드립니다. 말씀 충만, 은혜 충전. 말씀 충만, 은혜 충전. 오늘 이 시간에는 창원 남중 교목이신 박현권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1: 네,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그 키워드가 하나 딱 있어요. 네, 그것까지 지금 나누고 싶은데, 어루만지다입니다.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어루만지다. 어루만지다. 거기 조금 좀 맞춰서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탈진이라는 단어를 잘 아실 겁니다. 제가 그래 잘 쓰는 말이라서 탈진 좀 그래서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피로를 넘어서는 거예요. 피로를 넘어서서 정신적, 육체적, 정서적으로 번아웃 된 거죠. 예, 그러니까 피곤하다, 이제 못하겠다, 뭐 그걸 좀 넘어서서 거의 이제 기진맥진,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어떤 육체적인 상황을 이제 탈진하는데 뭐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집중하고 싶어서는 영적 탈진을 보고 싶거든요. 예,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이후에는 성령께서 인쳐주시고 확증해 주시기에 우리 영과 함께 하나님 떠나시는 적이 없거든요. 사실은 떠나시지 않거든요. 성령이 오셔서 잘 아시겠지만 성령이 임재하시고 내주하시면은 떠나시지 않는데 내가 탈진을 영적 탈진을 한 상태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진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예, 그런 상태.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도 않고 그 누구의 말도 위로가 안 되는 그 정도 되면 이제 탈진, 예? 탈진되는 거죠. 오늘 엘리야가 탈진을 했습니다. 엘리야가 그 정말 엄청난 일을 벌였잖아요. 물론 자기 한 건 아니죠. 450명의 바알 선지자가 대결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전투를 할 수도 있고 대결, 영적 대결을 해서 보란 듯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고 또 3년 6개월이라는 그 가뭄을 하나님께 계시받아 예고했고 또 풀게 하는 그 역할을 했으므로 자기는 좀 기대를 했을 거예요. 와 이제 좀 계획이 일어날 거다. 뭐 우상을 타파하고 백성들이 회복되고 막 그런데 오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그 아합은 그래도 봤잖아.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실을 봤잖아. 아합에 대해서 좀 기대를 했는데 이건 정말 반전이 일어났죠. 그 무시무시한 이세벨, 그죠? 이세벨이 살해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도 사역자지만은 그런 어떤 영적인 막 공격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주여! 하든지 아니면 막 하나님 부르든지 하면서 극복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엘리야 그러면 영성과 뭐 대표적인 주자잖아요. 모세 엘리야. 예, 대단하잖아요. 사람이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쓰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상한 반응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3절 말씀 이제 우리 아까 읽었던 건데 그가 이 행편을 보고 엘리야죠. 보고 도망갔답니다. 예,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참 좀 말도 안 됩니다. 그의 사역지는 북이스라엘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신 줄 알죠. 북이스라엘 있고 아래쪽으로 가서 북경지대 부엘세바 이렇게 단에서 부엘세바 이렇게 법주로 명명하는데 이 선지자 엘리야가 자기 사역지 버리고 제일 남단 유다 그 제일 남단 부엘세바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부엘세바 가보시면 지금도 허업을 바처럼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 거기에 갔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 자기가 도피하고 싶었으면 사역지 버리고 그리고 최남단 또 거기서 들어갑니다. 약 하루 길이니까 약 40km 정도 되는 대로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 들어가면 그냥 그것만 딱 읽어봐도 아, 이 사람 뭔가 우리 요즘에 하는 말로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 같다는 거죠. 그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극단적인 선택하러 간 거 아니야? 그 들어가는 말씀 보니까 그 자리가 로뎀 나무라는 것이 있긴 한데 팔레스타인 지방 아라비아 사라 지역하고 그리고 아라비아 지역에 주로 분포한다고 합니다. 키가 얼마 크진 않은데 1, 2m 많이 크면 3m 되는 그 로뎀 관목 거기에 자리 잡았단 말이에요. 우리 보통 도망가면은 그래도 뭐 벙커 같은 데라든지 요새가 컨테이너를 만드는 그런 데 막 좀 안식처. 그래서 좀 쉬고 싶고 좀 자다가 오고 그러고 싶은데 아, 이것만 봐도 아까 좀 말씀드리지만 극단적인 선택할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 거죠. 그거는 그런 선택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도망을 갔습니다. 아, 얼마나 참 그 자기의 그 사역에 대한 그 무너짐. 그죠? 예, 탈진이 왔으면 그렇겠는가. 이제 거기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4절 말씀인데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 표현이 넉넉하다는 말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이제 은혜 받은 거 이제 하나님 충분합니다. 그리고 제 사역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만하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이런 말이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4절 이어지는 말씀이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 즉 하나님 저 조상들 그러니까 이미 죽은 조상들과 비교해 봤을 때 그들과 낫지 못하다는 말은 그들이 죽은 것처럼 저도 죽을 것이고 또 그들도 일하다가 죽었고 저도 죽을 것이고 즉 무슨 말이 이제는 죽음의 시점에 온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무기력하고 낙담하고 좀 삶을 비관하는 것 같은 것이 확 와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일의 성취감을 느낄 때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역을 하시면서. 그래서 우리 지사님 같으면 그래도 이 정도는 내가 좀한것 같아. 저도 교육 파트나 목회 파트에서 이 정도는 좀, 그래, 이 정도면 좀 감사하다. 그럴 때 있거든요. 그럴 때 엘리야처럼 기대합니다. 조금 변화가 있겠지? 아니야. 좀 이런, 뭐랄까. 지금까지 해왔던 거와 좀 다른 새로운 국면이 있겠지? 아니, 걱정했던 공동체가 좀 변화가 있겠지? 걱정하던 우리 뭐 교회나 직장에서 내가 알던 이런 지인들의 좀 새로움이 있겠지? 이런 기대를 합니다. 왜?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어느 정도의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나 저도 그런 경험이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한 2, 3년 전에 있었던 거고 종종 오기도 합니다만은 의외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요. 심지어 반전의 상황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기 와서 앉아서 왜 눈물이 나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이유가 저에 대한 어떤 연민도 있겠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이곳에서 지금 새로 오신 분들이 있는데 이곳에서 이렇게 사역하시고 하셨던 분, 또 하시고 계신 분, 하실 분들에 대한 마음을 좀 읽어주시지 않나 그런 느낌 좀 들어요. 피하고 싶다. 그만두고 싶다. 이게 안될것 같다. 그리고 이제 진짜 이 사역을 다 끝내고 싶다. 심지어 이 생명이 이제 다 했으면 할 정도에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사장님은 그 정도 오랜 동안 하셨기에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종종 그럴 때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엘리야처럼 하나님 일을 많이 경험했을 때 많이 경험했을 때 영적으로 깊은 자리에 들어갔을 때그 오는 반대에서 오는 그 강도를 엄청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그만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사자를 보냅니다. 천사를 보내십니다. 보내셔서 어루만져 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루만져 주시다는 말은 뭐 우리 영어로는 쉬운 말이다. 터치로 힘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 원어를 찾아보면 나가어라는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노게아어 이게 이제 나가어의 분사형인데 그거는 이제 쉬운 말로 터치한다는 말은 위로하고 격려한다는 뜻. 해서 좀더 원어적으로 더 들어가더라고요. 뭐냐면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에게 사역을 더할수 있는 새 힘과 그리고 그것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권위, 하나님의 권위, 권능을 부어주시는 건 의미가 어루만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한 키워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루만지심이 없으면요, 탈진이 오는데, 아니죠. 탈진은 늘 와요. 올수 있어요. 여러분, 올한해 탈진이 올것 같아요? 안 오실 것 같아요? 예. 예수님 믿으면 탈진 안 올까요? 예수님 믿으면 재정적으로 안 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오히려 이 악한 세상에서 더 힘들고, 더 탈진이 올 가능성이 우리들에게 더 많다는 거죠. 이제 예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예비하는 거예요. 예방주사 맞는 거예요. 그래서 탈진이 와. 괜찮아. 오늘 말씀 제목처럼 탈진이 와.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루만지시겠다는 거예요. 어루만지시는데 먹을 것도 주셨어요. 먹을 것도 주셨어요. 그래서 오면서, 티타임 하신다길래, 야, 그때 참 좋겠다. 우리에게 주기도문에도 나오지만은 육적인 하나님의 공급하신 돈 너무 중요하거든요. 요즘에 교회가 대그룹과 소그룹 있는 교회가 부흥하고 그렇지 않는 교회는 힘들다고 하거든요. 그 소그룹에 가보면 먹는 게꼭 있어야 돼요. 저도 목장 해봤지만 소그룹

0: 호흡은 뭐다? 일단 먹는 거예요. 사랑의 그 손길로 당겨진 음식을 먹고 사랑의 교제를 해야 살아나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시간에 귀한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공급을 했는데 또 엘리야가 또 쓰러져요. 이 말은 얼마나 탈진했으면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위로를 하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셔도 주님, 근데 조금 더 힘들어요. 좀더 누워 있을게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좀더 사역 좀 쉬고 싶어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찾아오십니다. 또 찾아와서 먹을 것을 주시고 또, 나가, 즉, 터치 더 힘. 그를 어려움 만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이 탈진했다가 회복했는데 또 와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는 이 터치가 우리는 못 느끼지만 어떻습니까? 늘 터치하고 계신가? 계속 터치한다는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엘리야와 우리를 이렇게 한번 대입해 보자는 거죠. 엘리야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의 영역은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도 성령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야고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올한 해도 저와 여러분, 저는 교육 파트에서 목회 파트, 여러분도 또 하나의 그 방송에서 또 하나님의 그 목회적인 파트를 각각 할 것입니다. 선교 파트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탈진이 올 수가 있다. 태풍이 한번 우리 여름에 오듯이. 안 오기를 바라지만, 오면 적게 오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많이 오든, 적게 오든, 자주 오든, 덜 자주 오든, 우리는 이 말씀으로, 정말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루만지신다. 그런데 그 어루만지심이 지금도 여러분을 터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터치하셔서 위로와 격려를 넘어선 새로운 사명, 40일기를 금식하며 그 다시 준 음식을 가지고 엘리야가 간 곳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갑니다. 호렙이 바로 요 모세가 그 사명받은 곳 아닙니까? 거기 가서 사명을 새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지심은 위로와 격려와 함께 새로운 사명에 새 힘을 불어 넣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엘리야에게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이한해 분명히 있을 줄 믿고 축복합니다.
1: 말씀 충만 은혜 충전 지금까지 창원 남중 박현권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현재 시각 6시 37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은일 충전 라이브 함께하고 계시고요. 앞서 말씀 충만 은일 충전에 이어 희즈윌의 광야를 지나며 함께하셨습니다. 자, 먼저 오늘 퀴즈 정답부터 발표를 해드려야겠죠. 아, 애굽에 내리셨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위해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셨던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대해 맞춰주시는 문제였는데요. 자, 정답은 바로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모든 난 것들 중에 첫 번째가 죽는 그런 죽음이었죠. 그래서 뭐 동물들도 그렇고 뭐 사람들도 그렇고 특히 이 바로의 첫째 아들도 죽음을 맞게 되면서 바로가 이제 모든 것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줬던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정답 장자의 죽음 뭐 이런 내용을 담아서 보내주신 분들 모두 정답으로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히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어제 4420님께서 그 제주 국내 단기 선교 사역지 도착하시고 사진도 보내주셨어요. 네, 벌써부터 작업하시는 사진이 가자마자 확실하시네요. 네, 보내주셨고요. 잘 다녀오시길 저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라사랑축제 1404 하진엄마님께서 다녀오셨는데 스텝으로 간 거 너무 서툴렀지만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경민 PD님 만나서 더 좋았음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 굉장히 초췌한 모습이었을 텐데 부끄럽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은혜 충전 라이브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셨는데요. 선물 당첨되신 분들은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당신만을 위한 노래 당첨되신 분 노래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8576님께서 보내주셨던 내용입니다. 어떤 노래가 나왔을지 함께 들어볼까요?

네, 8576님께서 이게 맞나 하시면서 하루에 좀 응원이 필요하다는 노래를 요청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좀 응원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8576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또 모든 분들을 위해 응원하는 마음으로 만들었다는 점 알아두시면서 힘이 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540님은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들려드릴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기 바랄게요. 자, 하루의 끝에서 찬양과 은혜를 나누는 은혜의 충전 라이브. 오늘 끝곡으로는 한웅재 목사님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준비했고요.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은혜 충전 라이브 김경민이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중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소리. 구원의 열정으로 달려온 30년. 앞으로도 순수 복음만을 외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98.1MHz 진주 FM 92.5MHz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0: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새빛교회 조신재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1: 마태복음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헤롯의 칼에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십니다. 이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배를 타고 따로 빈들에 갔습니다. 조용히 슬픔을 추스르고 마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예수님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창자가 끊어질 듯이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예수님 자신도 지치고 슬픈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슬픔에 갇히지 않으시고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의 아픔에 오히려 마음을 쏟으십니다. 날이 저물어 저녁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뿐입니다. 그런데 그 빈들에는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 빈들에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도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래서 제자들의 손에 있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예수님의 손으로 옮겨집니다.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그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누구의 손에 있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집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많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대부분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르러 축사하십니다. 여기서 축사하신다는 말은 유대인들이 식사 전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기적이 일어난 후에 드린 감사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의 손에는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뿐이었습니다. 감사는 기적에 대한 반응이 아닙니다.

0: 감사는 기적과 관계없는 믿음의 언어입니다.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재정의 부족함, 건강의 한계, 지친 열정, 무너진 관계, 여기서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부족함은 풍족함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예수님의 손에 옮겨놓을 때 우리의 부족함은 풍족함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1: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새빛교회 조신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극동방송 재난방송입니다. 2026년 8월 21일 18시 10분 경남 밀양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속도를 줄여 운전하시고 물에 잠긴 도로와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의 통행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에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사장, 전신조, 지하공간, 축대, 웅벽, 담장 등 위험지역에는 접근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정규방송 이어집니다. FEBC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증생명연구원 하나님께 영광 영광판유리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진어가 함께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진어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원극동방송 지사장 이희경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였습니다. 30년 복음의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이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들이 있어서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지 FM 92.5 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극동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영혼의 샘터. 영혼의 샘터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부산 풍성한 교회 김성곤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부산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음식들 중에 한 가지 돼지국밥이라는 게 있습니다. 돼지국밥은 물론 전국에 다 있습니다. 전국에 다 있는데 특별히 부산이나 밀양이나

이런 곳에 굉장히 돼지국밥이 유명합니다. 그 돼지국밥을 부산 사람들이 즐겨 좋아하는데요. 근데 보면은 이제 음식점들이 특이하게도 자기가 원조라고 붙여놓은 집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원조는 분명히 한두 개일 텐데, 집집마다 자기가 원조라고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국밥이 이 집이 제일 처음 시작된 집이다, 이 말이죠. 말하자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가보면은 맛이 조금씩 또 틀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자기들이 원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들이 시조다, 이말 아니겠습니까? 원조라는 것은 무언가를 자기가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무엇이든지 말이에요. 그럼 기독교의 원조는 어딘가? 기독교의 원조가 유대교인가? 그러면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나온 종교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미리 대답을 드리지.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 유대교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예요. 그런데 그들은 성부 하나님만 믿습니다. 유대교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령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성부 하나님만 유일신으로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삼위일체이신데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만 믿는다 그러면 그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삼위가 있는데 세 분이 있는데 일체가 된다. 이것은 이 땅에는 그런 샘플이 없습니다. 이 땅에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유대교는 오직 성부 하나님만 믿죠. 기독교의 초점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주춧돌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여 삶으로 완성하신 이 예수님의 이 삶이 십자가를 지신 이 삶이 핵심이라 그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신 이 삶의 핵심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뭔가 복음을 정말 말씀을 듣고 믿고 누리는 것. 기독교는 말씀을, 즉 복음을 듣고 믿고 누리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오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으며,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듣고 믿고 누리는 것.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을 소유하는 유일한 방법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말씀을 듣고 믿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독교는 생명이고 자유이고 그리고 또 재창조의 완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열리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고 그리고 말씀과 성령 이두 날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 이 땅에서부터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을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뿌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독교의 원조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의 원조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볼적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려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에요. 고대 종교를 보면은 수많은 종교들이 이 땅에 있었는데 그들이 종교를 선택할 때 신을 선택할 때 보면은

인생들이 다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자기들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신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의 이 먹고 사는 문제들을 잘 해결해 주는 신을 찾아서 그 신을 최고의 신으로 섬기는 겁니다.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런 신을 찾고 그런 신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신 우상을 또 만들어서 팔고 집집마다 제단을 쌓고 그걸 갖다 놓고 복을 빌고 더 잘 믿고 더 잘 섬기려고 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이 복을 주니까 더 잘 먹고 더 잘 살도록 만들어 주니까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걸 위해서 신을 섬겼다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는,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전혀 포커스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차원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초점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초점은 나와 관계된 나의 모든 가족들, 모든 공동체, 모든 이웃들과 함께 행복한 공동체, 행복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우아 평강과 희락이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우아 평강과 희락이라 그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아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에요.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행복한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행복한 관계를 누리는 가장 중요한 매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를 보십시오. 광야에는 하나님과 3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종살이를 430년 동안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히 세우고자 하는 도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정체성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40년 광야길로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비결입니다. 행복한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비결인 것입니다. 말씀의 통치를 받을 때 내 삶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지금 백지수표를 받은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백지수표를 받았다는 것이, 백지수표를 받았다는 건 아무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최상의 복을 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이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과 최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 최고의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고 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삶입니다. 새로운 차원의 문화생활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누리고

나누고 자랑하고 새로운 삶의 스타일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누리는 삶, 지금까지 세상에 볼 수 없었던 삶 아니겠습니까? 누구도 행하여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차원의 문화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셨어요. 이 백성들을 새로운 문화, 새로운 나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에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을 깨뜨리시면서 생수를 먹이시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으로 통치하시면서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자랑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자랑하지. 보면은 은근히 자랑을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뭐 지적인 것이든지 물질적인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소유가 많아질수록 사람이 안심을 합니다. 소유가 많아질수록 자기가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다 썩어서 없어질 것들입니다. 지금 내가 자랑하고 있는 물질, 지금 내가 자랑하고 있는 어떤 건강, 그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차원은 이게 다릅니다.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고 누리는 것하고는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누리는 게 다르다는 걸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잠깐 살다가 그리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사람들이고,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들이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취하고 하나님을 상대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최상급의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말씀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이건 차원이, 삶의 질이, 수준이 다르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살아가는 방식도 사고방식도 완전히 다르다는 걸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삶의 체질이 다릅니다. 살아가는 스타일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다릅니다.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전혀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말씀의 통치를 받으니까 삶의 스타일도 다릅니다. 사고방식도 다릅니다. 가치관도 다릅니다. 이런 사람을 성도로 합니다.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을 성도,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눈을 밝히 주셔서 부름의 소망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도 안에 있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들을 존귀한 자로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은 우리 믿는 성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3절을 읽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희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성도들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모든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광야 40년을 살게 하시면서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하게 만들고 새로운 정체성을 세워주시고 새로운 삶의 문화, 즉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차원의 문화를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통치, 새로운 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로 들어섰을 때, 그때 20세 이상의 군대가 될 남자들 수를 카운트를 했습니다. 12지파로 나누어가지고, 그때 보면은 12지파별로 자기 지파를 나누어가지고, 그때는 300만 명이 그냥 무더기로 확 쏟아져서 광야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열두 지파로 딱딱 나누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스무 살 이상은 군인이 될 남자들을 또 다 카운트를 다 했습니다. 종족별로 했다 이 말이죠. 가문별로 다 나누었다 그 말이에요. 전부 그때 계수를 했는데 1장에 보면은 계수한 적이 언제 있느냐. 민수기 1장에 한 번이고 그 다음 26장에 한 번이고 그렇게 있습니다. 보면은 그렇게 계수를 했는데 보니까 1장과 26장 이때 계수를 두 번은 1장과 26장은 세월이 한 40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광야길 들어설 때 한번 카운트를 하고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또 카운트를 한번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인구가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아. 똔똔이다 이 말입니다. 민수기 1장에서 시내 광야 이제 광야길 들어서는 첫 번째 관문인 시내 광야 왔을 때 그때 1세대들입니다. 이제 1세대 그들이 1세대들입니다. 1세대들을 조사하고 인구조사를 하고 26장은 이제 광야 40년을 돌았기 때문에 2세대들입니다. 2세대 1세대들은 다 40년 동안 다 이 세상 사람 아니고 이제 2세대들인데 인구조사를 했는데 인구조사 결과가 거의 똑같다 그 말입니다. 거의 똑같다 숫자가 말하자면은 민수기 26장 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이게 1장에도 있었고 지금 26장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민수기 1장에 장자인 르우벤 지파 르우의 지파를 계수를 하니까 4만 6,500명이어서 20살 이상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 수가 4만 여자나 아이들은 카운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46,500명이었어요. 민수기 1장 20절에서 21절을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 장자 루벤의 아들들에게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루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보시면은 광야길에 이달이 40년을 광야길 지금 현재 딱 이 말씀이 기록될 때가 39년째입니다. 그래서 총 40년을 그들이 광야길을 다녔는데 그들이 한 게 뭡니까? 그들이 농사를 지었습니까? 그들이 빨래를 했습니까? 그들이 한 것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런데 광야길 속에서 민수기 26장 7절에 보면은 이는 르우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만 3,73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민수기 1장에는 4만 6,500명이고 그 다음 민수기 26장에는 4만 3,730명이라. 르우벤 지파가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39년이 지났는데 광야길을 39년을 보냈는데 세워보니까 또이또이라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은 전체 군인 수는 어떻습니까? 처음 광야로 들어섰을 때 지파별로 계수했을 때 총 남자가 63,550명이었어요. 60만 3천. 민수기 26장 이제 40년 지나서 세어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에요. 그러니까 60만 1,730명이니까 1,820명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똔똔입니다. 40년이 지났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충격적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40년 동안 그들이 먹고 살고자 뭘 한 게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낮에는 그 자기라는 태양을 막아주는 구름기둥 밑에서 밤에는 기온차가 급격하니까 불기둥 밑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을 깨뜨려서 생수를 주시고 그러면서 그들이 40년을 이동하면서 살았다 그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크게 아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민수기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300만 명이 그대로 광야길 40년을 거쳤는데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믿습니까? 인생들이 신을 섬긴다.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신을 섬기는데 보면은 신이라는 존재는 절대적으로 인간으로부터 대접을 받습니다. 그렇죠? 섬김을 받는 존재가 신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신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인생은 어떻게 하면은 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을 두려운 마음으로 염려 속에서 더 어떻게 하면 비위를 맞추고 더 잘 섬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이라는 존재가 인간을 위해서 인간과 함께 한다, 이건 상상도 못하는 것입니다. 신이라는 존재는 그냥 인간으로부터 그냥 섬김받는 존재일 뿐인 것이에요, 말하자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던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그 광야에서 자기라는 태양과 함께 계셨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생명과 함께 연결이 된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함께하는 가족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느냐 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내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나의 생명.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자결하는 태양 아래서 불어오는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셨는데, 광야 40년 함께 했었던 기억을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 그때 광야길 40년 그때를 하나님은 신혼의 때의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신혼여행이라고, 40년 동안 신혼여행을 한 것 같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신다는 그 말입니다. 왜요? 사랑하는 이스라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 말입니다. 그때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했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광야길 아닙니까?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정말 앞으로 또 무슨 일이 내 인생에 닥쳐올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님,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지금 돌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증거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함께하신다, 그 말입니다. 말씀이 지금 내 귀에 돌려오고 있다는 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나를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로해주고, 그리고 주저앉아 있는 나를 일으켜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주신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차원은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르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이고 우리가 하늘의 사람이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누리는 정도가 아니고 넘치도록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생명의 말씀을 듣고 믿고 누리고 전하는 풍성한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0: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영혼의 샘터 지금까지 부산 풍성한 교회 김성곤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1-507-8844번 부산 풍성한 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샘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0: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볼까요? 외화머리의 진실. 오늘도 데일링케이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최근 중국의 소셜미디어에서 북한 공장과 노동자들을 홍보하는 영상들이 확산되고 있더라고요.
1: 네.
0: 중국 사업가들이 북한의 노동자들이 값이 싸고 그 노동력이 싸고 오랜 시간을 일한다는 점까지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죠.
1: 네.
0: 먼저 공개된 영상이 어떤 영상인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1: 네. 중국판 틱톡으로 불리는 더우인 그리고 샤오홍수 이 두 SNS에서 북한 공장의 내부 모습을 담은 영상들이 올라와서 좀 화제로 올랐다라고 하는 건데요.
0: 네.
1: 영상을 좀 보자면 북한 노동자들로 보이는 이 사람들이 인조 속눈썹 그리고 가발, 뜨개질 가방 그리고 봉제 인형, 그러니까 이게 손으로 만드는 그런 수제품을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일부 중국 사업가는 자신이 북한 안에서 공장 운영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주문을 받을 연락처까지 공개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홍보 방식인데요.
0: 네.
1: 중국 사업가들은 북한에 숙련자 노동자가 많이 있고 인건비가 저렴하고 그리고 대량 주문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라고 선전했습니다. 특히 뒤에 내용이 정말 중요한데 일부 영상을 보면 북한 노동자들이 하루 16시간씩 쉴 틈 없이 일한다 라는 내용까지 담았습니다. 8시간만 일해도 힘듭니다.
0: 그렇죠.
1: 근데 16시간 일을 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노동자의 건강이나 권리를 걱정하기보다는 싸고 오래 일하는 노동력을 상품의 장점으로 내세우는 그런 방향이 맞는 거와 싶긴 한데 이런 거를 좀 내걸었다라고 보는 거죠.
0: 사실 북한의 노동자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의 특수성이잖아요.
1: 네.
0: 근데 거기다가 16시간까지 일하는 것 또한 중국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네. 마땅히 비판받을 것 같은데
1: 네,
0: 흔히
1: 맞습니다.
0: 여기서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하죠.
1: 네.
0: 잡음을 일으켜서 좀 이목을 집중시키려고 했던 건가요?
1: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8시간 또 기계처럼 일하는 사람이 있다고? 라고 얘기를 하면 아 여기에서는 좀 더 꼼꼼하게 뭘 만들고 주문하면은 뭔가 다 나올 수 있겠구나. 좀 빠르빠르게 내가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다 그런 것 같아요. 인식의 차이? 인식의 부조화?
0: 네.
1: 그러니까 이게 뭐 문제가 되냐라고 해버리고 이게 내가 돈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든지 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인게 된 건데 여기에서 이제 강제 노동이라든지 이런 실태가 드러났다는 점에서 우리가 오히려 좀 이걸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0: 네. 그러면 정확히 어느 지역에서 영상이 촬영된 건가요?
1: 네, 여기 북한입니다. 나선 경제 무역 지대에서 촬영이 된 건데요. 여기서 나선,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 국경과 가까운 곳이잖아요. 북한은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1990년대 초부터 이 지역을 경제특구로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인데 외국인도 많다라고
0: 네.
1: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라선 자유무역지대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북한 영토이지만 다른 지역보다 중국과 러시아 사업가들의 출입 그리고 경제활동이 비교적 많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사업가들이 거기에서 뭐 먹고 자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원료와 반제품을 들여온 뒤 북한 노동자들이 이를 가공을 해서요. 완성된 제품을 다시 중국으로 보내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중국이라든지 이런 해외 사업가가 원료와 주문을 제공하고 북한의 공장과 노동력이 생산을 맡는 구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0: 근데 이게 어쨌든 위치는 북한이고
1: 네.
0: 원료와 주문 제공이 중국의 사업가, 그러니까 자본 네. 자체가 중국인 것 같은데
1: 네.
0: 근데 이것도 파견 노동자, 외화벌이 노동자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1: 엄밀하게 말하면 중국이나 러시아로 나간

0: 해외 파견 노동자와는 좀 결이 다를 수는 있겠죠.
1: 네.
0: 영산소 노동자들은 북한 영토인 라선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중국 사업가가 북한에 들어가서 공장 운영이나 제품 생산에 관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북한 노동력을 이용해서 자신이 주문받은 상품을 만든다는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해외 파견 노동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해외 파견에서는 북한 노동자가 중국 공장으로 이동하지만 라선에서는 중국 사업과 주문이 북한 노동자가 있는 곳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장소만 반대일 뿐 값싼 북한 노동력을 외국 사업에 제공하고 그 대가의 상당 부분을 북한 기관이 가져간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1: 네.
0: 이른바 북한 내부형 파견 노동이라고 제가 이름 지었는데 어떻게 지금 모르겠지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는 중국 사업가와 직접 임금이나 근로 시간을 협상하기는 어렵고 북한의 공장과 관리기관을 통해서 배치된다는 측면에서 이른바 약간의 강제 노동 측면도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1: 근데 이게 값싼 노동력이라고 하셨잖아요.
0: 네.
1: 이곳에 배치되는 게 뭔가 지원해서 가는 건 아닐 거고
0: 네.
1: 강제적으로 가는 건가요?
0: 이게 모든 것들을 이제 강제라고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자기 자신이 이제 지원을 하는 거겠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본인이 임금이 내가 얼마 받고 얼마 동안 일하고 이런 것들을 중국의 기업가나 중국의 공장이나 이런 데 협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구조가 좀 정해졌고 거기서 일만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좀 다르게 봐야 되겠죠.
1: 네. 값싼이라고 하셨는데 그 값이 노동자에게 직접 손에 쥐어지기는 하는 건가요, 이게?
0: 그게 좀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도 그러니까 계속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말씀드린 거 했지만 이거는 네. 기관과 기관의 어떤 계약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계약서를 이제 사인을 하지만 그 내가 얼마를 받고 그리고 북한 당국이 얼마를 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거는 약간의 강제 노동이 또 섞여 있는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다 어찌됐든 뭐 어디에서 일을 하거나 다 강제 노동 측면이 있긴 하지만
1: 네.
0: 나선 지역에서도 또 다른 강제 노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죠.
1: 근데 이렇게 16시간을 직접 홍보할 수 있다는 그 시선과 인식 자체가 가히 충격적이에요.
0: 그렇죠. 보통 강제노동을 이용하는 기업은 노동 환경을 숨기려고 하잖아요.
1: 네.
0: 그런데 이번에는 일부 중국 사업가가 북한 노동자의 낮은 인건비 그리고 긴 노동시간을 공개적으로 선전했죠.
1: 아.
0: 그러니까 노동자의 희생 이것 때문에 상품 가격이 낮다라고 하는 거를 하는 거고 그 납품 속도를 높이는 수단이 북한의 노동자의 희생이다. 이런 것을 감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1: 네.
0: 우리 노동자는 싸다. 오랫동안 일할 수 있다. 많은 주문을 빨리 처리할 수 있다. 걱정 마시라. 라고 하는 말은 사업자에게는 홍보 문구일 수도 있지만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이건 낮은 임금과 장시간 노동 그리고 휴식 부족을 뜻합니다. 사람을 기술과 권리를 가진 노동자가 아니라 값싼 생산 도구처럼 바라본 태도 영상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네. 하는 점이죠.
1: 근데 이게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대북 제재를 실시할 때
0: 네.
1: 해외에 나가서 외화벌이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도 금지하지만
0: 네.
1: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이 북한 개인 기관과
0: 네.
1: 함께 합작 회사나 협력 기업을 운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라고 하잖아요.
0: 네.
1: 이런 면에서 보면은 사실 지금 이 뜨는 영상들, 이 내용들이 대북 제재 위반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요.
0: 그러니까 섬유가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도 대북 제재 위반입니다.
1: 아, 그러니까 애초에.
0: 애초에. 그러니까 섬유가 들어가서 그거를 이제 값싼 노동력을 통해서 제품이 생산돼서 북한 이외로 나와서 팔리고 있잖아요. 이게 엄청난 북한의 수입원이다. 북한 당국의 주요한 외화벌이 구조다. 이렇게 대북 제재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중국 사업가가 실제로 북한 안에서 합작 공장을 소유하거나 운영한다면 또한 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영상에 나온 모든 제품이 똑같은 제재를 받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점도 분명해 보이는데요. 가발이나 인조 속눈썹처럼 거래가 가능한 품목도 있을 수 있습니다.

0: 반면 뜨개질 가방, 의류, 봉제 제품처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섬유 제품으로 분류된 물품은 제재 대상입니다. 사실적으로 보면 결국 상품의 종류뿐만 아니라 공장을 누가 운영하는지, 또한 대금이 누구에게 지급되는지, 북한 기관과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 함께 네. 확인하면서 이 문제를 좀 다뤄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 그참 중국의 어떻게 보면 민간인이잖아요.
0: 네.
1: 민간인이 자신 있게 위반 사실을 자랑하는 듯한 모양이 참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0: 네.
1: 또 어쨌든 북한 당국이 이 자체를 허용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건데 북한의 의도도 궁금해져요.
0: 네, 북한 당국에는 좀 외화라고 하는 쏠쏠한 장점이 있잖아요, 강점이. 그러니까 중국에서 원료를 가져와서 북한 노동자들이 가공하면 북한은 큰 설비나 새로운 기술에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생산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국 사업가도 중국 노동자보다 낮은 비용으로 제품을 만들 수 있으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노동자 개인으로 돌아가는 개인 몫이 얼마나 되냐. 그쵸.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중국 사업가가 북한 측에 생산비나 인건비를 지급해도 그 돈이 노동자에게 그대로 전달되기 보기는 어렵습니다.
1: 아.
0: 항상 70에서 80% 얘기하잖아요. 북한 당국이 그거를 떼간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중국 기업은 값싼 제품을 얻고 북한 당국 외화를 얻습니다. 하지만 북한 노동자 항상 오랫동안 일을 하지만 그만큼 돈을 받느냐라고 하면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1: 네. 근데 이 영상이 인터넷에도 올라가고 저희가 지금 방송에서 나눌 정도로
0: 네.
1: 국제사회에 떠들썩했던 것 같고 외신들도 주목을 했잖아요.
0: 네.
1: 근데 북한에서도 분명히 이를 알고 있을 텐데 이게 대북제재나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나오는 북한에게 절대로 득이 되진 않을 것 같은데
0: 네.
1: 앞으로 어떻게 좀 변화의 바람이 불 수 있을까요?
0: 그렇죠. 이제 북한 당국은 약간 정상 국가다.
1: 네.
0: 그리고 약간 이제 문명 국가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선전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영상, 그러니까 강제 노동이 좀 포함된 그런 영상이 나가는 거. 이게 상당히 부담스럽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통제를 강화할 수 있겠죠. 영상 촬영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중국 사업가도 마음대로 이제 휴대전화를 들어가지 않고 이 들어가서 나왔을 때 어떤 영상을 찍었는지 그리고 이제 북한 노동자의 얼굴이 뭐 드러나지 않았는지 이러 그래서 드러났다면 영상을 삭제해 달라라고 요구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북한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들이 북한 그러니까 중국 사업가와 직접 대화한 것을 막거나 당국이 작업장의 숙소의 감시 인력을 늘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이거는 현재로서는 하나의 전망이지만 북한 당국이 이제 문제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보다는 그러니까 16시간을 했으면 아 16시간 안 돼요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아 이거 영상 그냥 영상만 촬영하지 말아 주세요라고 해 버리면 진정한 그 노동 환경 개선이 아니라
1: 네.
0: 그냥 이 보여지는 것만 맞겠다. 라고 하는 거라서 좀 이거는 좀 더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이 영상의 핵심 자체를 그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북한의 값싼 노동력이 국제시장에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절실히 보여준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북한 당국과 중국 사업가는 이렇게 노동자의 싼 임금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휴식과 정당한 임금 또 안전을 보장하면서 북한이 내세우는 정상적인 체계가 잡히기를 기도하면서 오늘은 또 시간이 다 돼서 웨어버리의 진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링크 엔드센터 이상현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마산생활교회를 섬기는 김일용 목사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 누군가가 당신을 상처 주었습니까? 그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용서는 약함이 아닙니다. 용서는 힘입니다. 용서는 당신 자신을 구원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더라도 용서하려는 마음으로 한 발씩 나아가십시오. 그 사람에게 다가가십시오. 말씀으로 상황을 읽고 기도로 마음을 준비하고 용감하게 손을 내미세요. 용서의 능력이 당신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용서의 능력 속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지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8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8월 25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사만교회,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8월 25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남해읍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송악동에 위치한 진해교회에서 교육목사님과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 010-3058-789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른가치수호 경남도민연합에서 주관하는 솔로탈출 연대기 3기가 창원 주님의 교회에서 서상복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1988년생부터 1997년생까지는 10월 24일, 1968년생부터 1977년생까지는 11월 7일에 진행되고,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선착순 10명까지만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006-2806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기분 찬양단과 함께하는 진주노회 중고등부 연합 찬양집회가 9월 5일 토요일 오후 3시 진주 동산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7177-868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더솔트 9월 정기예배가 9월 5일 토요일 저녁 7시 창원 감리교회에서 허찬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550-121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합창단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너희로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높임 받으려 하고 또 자기 영광을 구하는 믿음은 이렇듯 거짓 믿음이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믿음, 그것이 참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헛된 영광을 추구한다면 이것은 단지 영광을 구하는 신앙생활 할 뿐입니다. 자, 참된 영광, 바로 하나님의 칭찬을 구할 때 온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세상의 칭찬이 아닌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며 오늘도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다가 주님이 주시는 쉼과

찬양 세 곡으로 내 삶의 노래로 금요일 순서 문을 열었습니다. 리얼 패션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유어사이드의 이삭의 축복, 그리고 더하트워십의 다 찬양하여라 찬송 메들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자,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는 우리 애청자분들 오늘도 축복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이곳에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로 여러분 듣고 싶은 찬양들 그리고 기도 제목들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은 귀한 메시지들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 기다리면서 또 신청 찬양 나누도록 할게요. 3075번님께서 샬롬, 신청 찬양 나의 등 뒤에서입니다. 30년 전에 몸이 많이 아파서 기도원에 살 때 많이 듣던 찬송이었지요. 라고 신청 찬양 보내주셨는데요. 이렇게 추억이 담긴 찬양 신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기도원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뜨거운 그 복음의 열정이 이 찬양으로 살아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075번님 신청하신 찬양 나의 등 뒤에서 함께 듣고 오시죠.

신청하신 찬양이어서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최영민의 찬송, 그리고 강원명의 은혜 아니면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칭찬만 구해야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다양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쉼을 얻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양 세 곡 이어 듣고 왔습니다. 황정관 트리오의 참 아름다워라 찬송 들으시고요. 그레이스 싱어즈의 아침의 나로, 그리고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송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자,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듣고 싶은 찬양들 여러분 보내주시면 내 삶의 노래로 더욱더 풍성하게 이 시간 꾸며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이것에 모든 관심이 계셨던 우리 예수님 본받아서, 자, 이 시간 우리가 모든 문제 내려놓고 주님 앞에 집중하고 또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귀한 쉼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문자도 보내주시고요. 또 기도 제목 떠오르실 때마다 이곳으로 보내주세요. 축복해 러비미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블렌딩 노트의 찬송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송은 AJ 워십의 나의 사랑하는 책, 그리고 마이클 라반의 레디 샤인 함께 듣고 오셨어요. 오늘도 풍성하고 다양한 찬양으로 여러분과 함께 우리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는 귀한 시간, 하나님의 칭찬을 소망하는 복된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자,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던 모든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칭찬을 갈망하면서 오늘도 찬양 나눈 우리 애청자분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놀라운 영광으로 덧입혀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는 내 삶의 노래로 저는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운영위원장 김양아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장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의 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이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극동 방송입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극동방송의 다음 사자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두 나무꾼 친구가 산에 올랐는데요. 경쟁적으로 나무를 찍어 장작을 만들어 가는데 한 사람이 유달리 승부욕이 강했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지지 않으려고 한 시도 쉬지 않고 열심히 나무를 찍었고 다른 한 친구는 50분 일하고 10분 쉬는 식으로 숨을 돌려가며 일을 했습니다. 어느덧 산을 내려갈 시간이 돼서 두 사람은 결과를 비교하게 되었는데요. 어떤 일인지 쉬어가면서 일한 친구가 더 많은 장작을 마련했습니다. 승부욕이 강한 친구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투덜거렸죠.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왜 네 것이 더 많지? 그러자 다른 친구가 점잖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10분씩 쉴 때마다 도끼날을 갈았다네. 아무리 바쁘다 해도 자신의 삶의 날을 갈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는 사람이 마지막 날에 승리의 기가를 부르겠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묵상하면 그분의 뜻을 따라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바쁜 일상 이어지겠지만 말씀 묵상을 매일 실천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은혜 찬송 시편 92편 함께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지혜의 말씀 시편 92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시편 92편 5절 말씀이에요. 늘 하나님과 더불어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나날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98.1MHz 진주 FM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당신과 함께 밤이 깊은 동산에서 두 마리의 양을 치는 목자가 있었습니다. 목자는 양들이 먹을 풀을 찾기 위해 양들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려 했습니다. 한 마리는 목자를 신뢰하며 따라갔고 다른 한 마리는 두려움에 도망치려 했습니다. 결국 목자는 도망친 양을 품에 안고 힘겹게 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산 정상에 도착했을 때 두 마리의 양은 푸른 초원과 맑은 물을 발견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삶도 이렇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끔 이해할 수 없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신뢰하며 한 걸음씩 함께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이곳은 밤이 깊은 동산에서 저는 여러분의 밤지기 김한입니다.

함께 하신 첫 찬양은 러빔의 하나님의 열심이란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우리가 내 눈앞에 있는 문제들, 어려움을 보기보다 가장 선한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 또한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제 삶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볼 때도 그렇고, 그리고 제 주변에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데 왜 저분의 삶은 저렇게 어려울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더욱더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계속해서 함께 하실 찬양은요, 이런 좀 위로가 될 수 있는 찬양들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진아 씨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그리고 조수아님의 내 마음이 낙심되며,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그리고 조수아님의 내 맘이 낙심되며. 이렇게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함께 하셨던 러빔의 하나님의 열심. 의도했던 것은 아닌데 여성 찬양 사역자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남성 찬양 사역자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먼저 함께 하실 찬양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임재현님의 목소리를 함께 하시고요. 이어서 함께 하실 찬양은 나무엔님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그리고 소리엘의 너 근심 걱정 말아라까지 세 곡의 찬송가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양 함께 하실게요.

밤이 깊은 동산에서 이제 마지막 찬양 함께 하시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어떠한 하루였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FEBC 지금까지 밤이 깊은 동산에서의 밤치기 김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기대합니다.

출애굽기 온 백성이 천둥 소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 자욱한 산을 보고 두려워하며 뒤로 멀찍이 물러섰다. 그들이 모세에게 말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신 것은 여러분을 시험하고 여러분 안에 깊은 경외심을 심어주어 여러분이 죄짓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계신 짙은 구름 쪽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동안 백성은 멀리 떨어져 서 있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와 이야기하는 것을 너희는 직접 경험했다. 너희는 은이나 금으로 신상들을 만들어서 내 옆에 두지 마라. 너희는 나를 위해 흙으로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너희의 양과 소를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바쳐라. 내가 내 이름을 존귀하게 여겨 예배하도록 한 곳이면 어디든지 함께 있어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너희가 나를 위해 돌로 제단을 만들려거든 다듬은 돌은 쓰지 마라. 돌에 정을 대는 것은 제단을 더럽히는 짓이다. 계단을 이용해 내 제단에 오르지 마라. 그러면 너희 벌거벗은 몸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내가 백성 앞에서 제시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다. 너희가 히브리 종을 산 경우 그는 여섯 해 동안을 종으로 섬기고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치르지 않고도 자유의 몸이 된다. 그가 혼자 몸으로 들어왔으면 혼자 몸으로 나가고 결혼한 몸으로 들어왔으면 아내를 데리고 나갈 수 있다.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얻어주어서 그 아내가 아들,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아이들은 주인의 집에 머무르고 그 혼자서만 떠날 수 있다. 그러나 그 종이 저는 주인님과 제 아내와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저는 자유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면 주인은 그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귀를 문이나 문 기둥에 대고 송곳으로 뚫는다.

이것은 그가 평생 동안 종이 되었다는 표시다. 어떤 사람이 자기 딸을 종으로 판 경우 그녀는 여섯 해가 지나도 남자처럼 자유의 몸이 될 수 없다. 주인이 그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면 그녀의 가족은 그녀를 다시 사와야 한다. 그녀의 주인은 약속을 어겼으므로 그녀를 외국인에게 팔 권리가 없다. 그녀를 자기 아들에게 양도하기로 했으면 주인은 그녀를 딸처럼 대해 주어야 한다. 주인이 다른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더라도 음식과 의복과 부부관계에 대한 그녀의 권리는 온전히 유지해 주어야 한다. 주인이 이 세 가지 의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으면 그녀는 몸값을 치르지 않고도 자유의 몸이 된다. 사람을 때려서 죽게 한 자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러나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라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우발적 사고라면 그 살인한 자가 도망하여 은신할 곳을 내가 따로 정해주겠다. 그러나 계획적이고 교활한 흉계에 의한 살인이라면 설령 그가 내 재단에 있더라도 끌어내어 사형에 처해야 한다. 부모를 때린 자는 사형에 처한다. 사람을 유괴한 자는 그 사람을 팔았든 데리고 있든 상관없이 사형에 처해야 한다. 부모를 저주한 자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1장 17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0: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명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래서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전파 선교사가 바로 창원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2: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3: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4: FM 98.1MHz
5: 진주 FM 92.5MHz
6: HLDD
7: 극동방송에서 11시를
8: 알려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시편 96편 1절 말씀입니다. 한 주의 끝 금요일 밤입니다. 성경은 늘 부르던 노래가 아니라 새 노래를 부르라고 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새로운 노래가 나올 수 있는 이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새로운 분이시기 아닐까. 늘 새로운 그분,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스티브 그린의 Symphony of Praise 전해드렸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새 노래를 부르라고 권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롭다라고 쓰인 그 히브리어 하다쉬는 이전 것을 버리고 완전히 다른 것을 만들어낸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오래된 것이 다시 새로워진다. 즉 낡은 것이 회복되어 생기를 되찾는다는 의미에 더 가깝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없던 곡조를 창작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어제와 똑같은 자리, 똑같은 찬양 속에서도 오늘 새롭게 부어진 은혜를 발견하고 그것을 노래하는 것이 아닐까. 늘 부르던 찬송인데 오늘따라 유독 가슴을 울리는 순간, 바로 그것이 새 노래를 부르는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홀리원의 주어진 오늘을, 오벳의 내 마음 주님과 같이, 빈들의 돌아가는 길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바비 메이슨의 Trust His Heart, 마이클 카드의 Love Crucified the Rose, 그리고 The Brooklyn Tabernacle Choir의 시편 34편까지 전해드렸습니다. 9601번님께서 고2 아들이 방황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서 마음이 많이 아프고 힘이 드네요. 잠도 안 오고 해서 방송 들으며 기도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참. 저희 부모님도 아마 저 때문에 많이 마음 아프고 힘드셨을 거라는 생각을 갑자기 기도 제목을 보면서 드는데, 아마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하시는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이 그냥 흘려 들으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방황하던 순간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는 정신 차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닐까. 우리 9602번님의 아드님이 방황하는 시간, 뭐 그 시간도 반드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방황을 마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The Bonfire in Back Garden의 사랑할 때, 윌러브의 깊은 곳에 나아가, 빨간 약의 밤이나 낮이나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요즘 너무 힘들다며 정신과 의사를 찾아왔습니다. 외로움과 절망에 빠져 힘들다고 토로한 그는 의사에게 도와달라고 얘기했죠. 의사는 그를 잘 살펴보고는 처방을 내렸습니다. 우선 많이 웃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재미있는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는 것도 도움이 되죠. 요즘 어느 코미디 프로그램 중에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방송이 있다는데 분장을 하고 나오는데 정말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 나오는 거 보시면 많이 웃을 수 있을 겁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하며 사람들에게 전해 들었다는 그 프로그램 제목까지 알려줬습니다. 그러자 그 환자가 한숨을 푹 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바로 그 코미디언이에요. 네, 웃는 것처럼 보여도 그 뒤에는 각자만의 애환과 눈물이 다 있습니다. 겉으로는 다들 멀쩡하게 잘 지내는 것처럼 보여도 정작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자신만 아는 어려움을 끌어안고 기쁨을 잃은 채 살아가는 경우도 참 많지요. 외로운 우리들의 진짜 속마음을 누가 다 알고 누가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인데요. 세상의 위로나 즐거움은 잠깐이지만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은 영원합니다. 세상이 해결해 줄 수 없는 우리 각자의 마음 비어있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넘치는 위로와 사랑이 채워지기를, 그래서 주님의 진정한 위로로 우리가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그 평안을 구하며 찬양하는 밤을 함께하기 원합니다. Grace to you, 김보령입니다.

손경민의 찬양 힘든 길 걸어온 그대여, 이윤화 주리의 피처링으로 함께했고요. 이어서 돈모엔의 영어 찬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Still, 우리나라에서는 주품의 품우소서라는 찬양으로 불리고 있는 곡이죠. 이 두 곡의 찬양으로 Grace to You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령이고요. 앞서서 고린도 후서 1장 5절의 말씀 나눴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아멘. 참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각자 겪게 되는 고난도 시험도 참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받는 위로가 우리에게 더욱더 넘치도록 흐른다는 사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놀라운 담대한 그런 고백이죠.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뭐 우여곡절, 파란만장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는 그런 시간 보낸 분도 분명 계실 텐데요. 그러나 우리가 받는 위로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는 사실 꼭 붙잡고 우리의 일상을 믿음으로 잘 살아내야겠습니다.

조수정의 찬양 부르심 따라 한병호의 피처링으로 함께했고요. 이어서 세연, 주리, 라스트가 함께한 찬양이었습니다. 주와 같이 가는 것 이렇게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그레이스 투 유 여러분의 신청 찬양도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고요. 우물정 1069번으로 함께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선의 찬양이었습니다. 인도하시네 라는 곡이었고요. 앞서서 함께한 영어 찬송은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게이더 보컬 밴드의 영어 찬송이었습니다. 그레이스 투 유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주님 찬양하는 가운데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는 복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레이스 투 유 김보령이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면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으미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였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당신의 달빛 가스펠 오늘 토요일 순서 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는 동방연주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들려드렸습니다.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은 토요일 주일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새벽, 또 토요일에서 주일 넘어가는 새벽에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토요일 순서로 국내 CCM 찬양들로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매주마다 같은 멘트를 이렇게 하면서, 아유, 너무 같은 멘트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뭐, 모든 방송이 그렇지만 저희 방송도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 뭔가 이렇게 좀 친절하게 안내한다는 생각을 하면 같은 멘트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친절하게, 네, 잘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 허락하신 이 찬양들을 정말 잘 듣고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해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오늘 제게 있네요. 저와 여러분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시죠.

주나복의 힘을 내.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장윤영의 미제레레 불쌍히 여겨주소서 였습니다. 주나복의 힘을 내는 주나복 워십 앨범에서 들려드렸고요. 장윤영의 미제레레는 장윤영 사모님의 프로젝트죠. Universe Earth라는 전체 프로젝트 타이틀이 있고요. 한 곡씩 싱글로 너무 좋은 찬양들을 발매해주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여름도 한풀 꺾였잖아요. 아닌가요? 아, 누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너무 시원해져가지고 야 이제 가을인가 보네. 그리고 온도를 봤더니 34도래요. 34도였대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날씨가 얼마나 더웠으면 32도, 34도인데 그게 이제 가을 날씨처럼. 근데 또 사실은 때마침 그쯤에 선선한 바람도 불긴 불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가 날씨를 좀 착각하는 그런 해프닝도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 근데 한켠으로 생각해보면 모든 순간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 찾아오는 어려움은 조금 뭐랄까요, 견딜만하다 그래야 될까? 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뒤돌아보면은 야, 내가 예전에는 이런 문제 가지고 굉장히 고민하고 막 힘들었었는데 괜찮네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죠. 저는 저 같은 경우에 특히 뭐 좀 이렇게 관계 어려움 이런 게 예전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많은 사람들하고 이제 지나고 얘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또 일도 하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도 왜 이렇게 관계 가지고 힘들었을까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그런 시간을 지나고 계시다면 힘내십시오. 또 주님께서 견딜만한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진짜 바쁘게 지나가다 보니까 여름도 다 끝나가네요. 자, 또 한 곡의 찬양 들을까요? 다음 곡은 유찬양 준비했습니다. 준하와 나의 우리 삶의 주님 계시네. 듣고 오시죠.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은 없고 입술의 고백만 일삼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주여 라는 고백을 열정적으로 자주 하며 자기가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주여 라는 말은 나의 주인이시여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말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뜻을 내포합니다. 종은 조건 없이 주인에게 헌신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자기 주장이나 자기 견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문제점은 종인 자기가 주장할 것 다 주장하고 믿는다는 데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여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깁티드의 어떤 모습입니까? 들려드렸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로 하는 것과 살아내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쉬운 일입니다. 누가 지적을 못 하겠어요? 말로 살면 안 돼. 삶으로 살아야 돼. 말로만 말하면 안 돼. 살아내야 돼. 그런데 그렇게 살아내는 실제는 정말 쉽지가 않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점수를 따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죠. 바울의 고백처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아무렇게 돼도 상관없다가 아니라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다면 내 안에 주님이 채워질 때마다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것 참아야지가 아니라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어떤 도전에 늘 공격

맞습니다. 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고요. 근데 또 감사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연약함 가운데 혹은 실패 가운데 우리의 낭만과 우리의 부르짖음 속에 그 안에도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어쩌면 생각했을 때 항상 너무 나이스하고 깔끔하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누가 봐도 멋진 모습으로가 아닐 수 있죠.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주님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을 아뢰고 가고 있느냐, 지나가고 있느냐, 또 견디고 있느냐. 견딜 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청종하고 따라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 아닐까요? 그렇게 되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마음속으로 바라봅니다. 한 곡이 또 찬양 듣고 또 여러분들과 또 사연과 신청곡으로 만나볼까 합니다. 김보규의 찬양 준비했어요. 전부가 되소서.

김보규의 전부가 되소서 들려드렸습니다. 강준인의 달빛 가스펠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과 신청곡으로 이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 방송 특성상 이제 올려주시면 그주 토요일날, 그러니까 오늘 토요일 방송이고 주일 방송 내일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내일 방송 들으시면서 사용과 신청곡 올려주시면 다가오는 토요일날 일괄적으로 배달해드리고 있습니다. 배달 말고 다른 표현이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없네요. 그거 안에 또 썸머 스페셜로 많은 사연을 못 읽어드렸는데 오늘 또 읽어드리고 네 함께 살펴보는 여러분들의 또 신청곡은 또 어떤 곡이 있는지 또 살펴보고 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사연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려야 되죠. 네. 까먹을 뻔했어요. 방법은 저는 이제 문자 사연을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문자나 어플리케이션으로 사연과 신청곡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는 샵 1069번입니다. 샵 1069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이용료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은 지금 들으시면서 달빛 가스펠에 이제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남겨주실 수 있고요. 긴 사연 아니더라도 인사와 여러분들의 인사와 또 신청곡 보내주시면 잘 배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벌써 좀 지났는데 8월 8일 네 8월 8일 날 0778님께서 아직 잠 못 들었지만 덕분에 강중현님 방송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아이고 저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4918님 강진행자님 목소리가 너무도 편안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발음이 잘 안 강진행자님 네 진행자님 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0778님 귀가 엄청 예민하시대요. 이런 점을 이용할 수 있는 직업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네요. 와, 저는 이제 음악을 하니까, 이제 귀가 예민하신 분들이 이제 예전에는 엔지니어나 이제 음악 관련된 일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뭔가의 음악을 잘 구분할 수 있는, 사운드를 잘 소리를 구분할 수 있는 예민한 귀가 있고 그리고 뭔가의 반응에 예민한 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0778님께서는 또 어떤 스타일인지 제가 잘 몰라서 네 찾으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9199님 아름다운 노래 하나님을 사랑하자 신청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극동방송 가족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올려주셨습니다. 저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8915님 예 문자 사연은 처음 보내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내면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청년인데 지금은 창원에 사시는 할머니 댁에 내려와 있습니다. 할머니랑 극동방송 들으며 뜨기시라고 할머니는 성경필사라고 계세요. 할머니랑 함께 좋은 찬양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8월 8일 01시 43분에 올려주셨거든요. 이거 너무 그 감동의 사진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영화의 한 장면이라 그래야 되나? 영화의 한 장면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네. 밤에 이제 이 찬양이 흘러나오는 극동방송을 딱 들으면서 본인 이제 뜨개질을 하시고

그리고 할머니는 성경 필사를 네 하고 계시다고 하시네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맞아요. 그 지금 이 시간에 애는 이렇게 좀 뭔가를 하면서 깨어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뭔가 하면서 이 찬양 방송을 극동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8915님 잘 다녀오셨죠? 할머니 건강하게 장수하셨으면 좋겠네요. 4918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8510님, 8월 9일 날 올려주셨습니다. 목사님 날씨가 많이 더운데 한주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오늘도 따뜻한 목소리로 좋은 방송 감사드리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8411님, 시간을 뚫고 윌럽 신청합니다. 오늘 주일인데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이 시간을 뚫고는 내일 주일 방송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28님, 저희의 왕의 청자시죠. 자, 또 6428님의 그 엄청난 이동의 스케줄이 문자로 올라와 있습니다. 날개를 달고 미국 LA에서 뉴욕으로 캐나다 밴프로 다시 뉴욕을 그리고 또 LA로 온 아침 시간에 듣는 방송입니다. 모든 미션 타이밍마다 은혜로 보살펴 주심을 감사합니다. 렌트카 타이어 플랫으로 일정 변화가 있었대요. 그 이제 이게 펑크 났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그쵸? 타이어 문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살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6428님의 문자를 보면요. 항상 감사와 기대로 끝나세요. 너무 그게 저는 좋은 도전이 되더라고요. 아, 저 이랬어요. 아, 어려워요. 힘들어요. 여기서 끝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보살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6428님, 늘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9199님, 할렐루야, 샘물과 같은 보혈은 빠른 곡으로 신청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권능으로, 극동방송 가족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830님, 8월 15일에 올려주셨어요. 목사님, 저도 왔어요. 샬롬, 샬롬. 네. 감사합니다. 8월 16일 날, 6428님이 또 보내주셨는데, 저희 방송을 통해서 한번 소개한 적도 있는데, 작가님이시거든요. 이렇게, 화가라고 하시는 게 맞나요? 하여튼, 아티스트십니다. 미술을 하시는데, 그림을 그리시고, 전시회도 하시고 하시는데, 오늘의 흐린 LA의 아침, 루프탑, 네, 입니다. 하고, 그 뒤에 내용은 뭐냐면, 전시회 이제 출품을 하셨는데, 그 출품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못하게 되셨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쵸? 정말 열심히 그림을 그렸고, 또, 전시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했고, 구상을 하고, 했는데, 뭐, 여러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컨셉이 안 맞는다든지, 또, 그런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그 글을 읽으면서, 정말 마음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음악을 한 곡을 만들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시간뿐만이 아니라 그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나의 작품을 내는 게 보통 작업은 아니거든요. 근데 미술도 마찬가지죠.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슥슥슥 나오는 게 아니라 또 스케치하다가 다른 방향이 생기기도 하고 또 원했던 대로 그림이 안 그려지면 며칠 동안 또 고민하면서 다시 또 해보기도 하고 그 과정들이 있는 건데 그런 모든 상황들을 생각해 봤을 때참 마음이 어려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쭉글 끝에 더 좋은 길을 기대하며 주님만 믿고 기도하고 즐거운 시간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6428님, 말씀하신 대로 될 줄로 믿고

주님께서 그 작품들 모아놓게 하시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기대하면서 저도 좋은 소식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6282님, 8월 16일 날, 아멘, 수고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8월0님, 목사님 말씀 한마디가 너무 은혜가 됩니다. 좋은 방송 감사드리고, 한 주간 평안하세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글과 이야기들로 올려주셨는데, 저희 방송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 올려주신 소식들 다 이루어지고 평안하게 주님이 이끄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분이 신청을 해주셨는데, 한 곡은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그 곡은 제가 찾지를 못해서, 다른 곡으로, 또, 이렇게 노래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두 곡을 듣고, 한 곡은, 아마도 클로징 곡이 될것 같은데,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릴게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두 곡의 찬양 준비했거든요. 듣고 오겠습니다.

부흥왕국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먼저 들려드렸습니다. 두 곡을 먼저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두 곡을 이어서 엔딩곡으로 들려드려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한 시간 동안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내일은 저는 예배 찬양들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찬송가 밴드의 샘물과 같은 보혈은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곡으로는 진진희의 His Name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입니다. 건물 안이나 집 안에 있을 경우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습니다. 만약 흔들림이 멈춘 경우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합니다. 대피 장소를 찾을 때는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이때 차량 이용은 금지합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 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상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지진 발생 순간에는 적절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평소에 행동 요령을 잘 익히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8월에 벌써 네 번째 토요일 새벽입니다. 여름날의 새찬 소나기가 지나가고 나면은 하늘이 더욱더 청명해지고 또 먹구름 뒤로 아름다운 무지개가 모습을 드러내곤 하죠. 소나기가 내릴 때는요, 당장이라도 세상이 무너질 듯 아득하지만 결국 그 빗줄기가 땅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무지개라는 그 선물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혹시 오늘 내 삶을 가로막는 어떤 시련과 비바람이 있을지라도 그 뒤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눈부신 무지개를 바라보며 소망으로 함께하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 바라면서 행복한 시간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0: 무지개 약속. 세찬 비바람이 내 삶을 흔들고 짙은 먹구름이 소망을 가릴 때, 주님, 믿음의 눈을 들어 당신의 언약의 무지개를 보게 하소서. 폭풍우를 지나온 신앙만이 하늘의 찬란한 빛을 품을 수 있나니, 눈물 흘린 시간만큼 더 깊고 향기로운 찬송을 부르게 하소서. 네, 폭풍우가 거셀수록 그 뒤에 뜰 무지개는 더 선명하고 아름답습니다. 혹시 지금 삶의 소나기를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은, 네, 앞으로 더 선명하게 올 그 무지개를 또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꼭 무지개처럼 온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라면서, 이 시간에는요, 모퉁이도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세요.
1: 출애굽기 제 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경배하게 하라. 만일 내가 그들 내보내기를 거부하면 내가 너의 온 나라를 개구리 떼로 칠 것이니, 나일강이 개구리로 들끓을 것이며 그것들이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대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반죽 그릇에 들이닥칠 것이며, 너와 너의 백성과 너의 온 강토에 올라올 것이다. 여호와께서 다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에게 너는 지팡이를 잡고서 하천과 수로와 물 웅덩이를 향해 손을 내뻗어 개구리 떼를 불러 올리라고 명하라 하셨다. 이에 아론이 애굽의 물들을 향해 자기의 손을 내뻗으니 개구리 떼가 올라와서 애굽 온 땅을 뒤덮었다. 그러나 마술사들도 그들의 비술로 애굽 땅에 개구리 떼를 불러 올렸다. 마침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너희는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분으로 하여금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 떼를 몰아내시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백성을 내보내어 그들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모세가 바로에게 물었다. 내가 당신과 당신의 신하와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어느 때에 기도하여 이 개구리들을 당신과 당신의 궁에서 떠나 오직 강에만 머물러 있도록 하리이까? 그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영예를 내가 당신에게 줄 것입니다. 바로가 레일린이라 하고 말하니, 모세가 대답하였다. 우리가 당신의 말대로 행할 것이며, 이로써 당신은

하나님 여호와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개구리 떼가 당신과 당신의 군과 당신의 신하들과 당신의 백성에게서 떠나 오직 강에만 머물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의 면전에서 떠난 후에 모세가 바로에게 붙이신 개구리 떼를 놓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모세가 구한 대로 행하시어 개구리 떼가 집과 정원과 밭에서 나와 죽었다. 그들이 개구리를 모아 무더기로 싸우니 땅에서 악취가 풍겼다. 그러나 바로가 숨 돌릴 틈이 생긴 것을 보고서 마음이 굳어져서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니 일찍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았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내 지팡이를 내뻗어 땅에 흙먼지를 치라고 명하라. 그 티끌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될 것이다. 그들이 그대로 행하여 아론이 자기 지팡이를 내뻗어 온 땅에 흙먼지를 치니 이들이 사람과 짐승에게 들러붙었고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모두 이가 되었다. 마술사들이 이를 만들어내려고 자기들의 비수를 행하였으나 할 수가 없었고 이들이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있었다. 그러므로 마술사들이 바로에게 이는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라고 말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굳어져서 그들에게 귀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니 일찍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았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가로 나올 것이니 너는 그에게 전하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백성을 내보내어 그들로 나를 경배하게 하라. 만일 내가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들과 백성들과 너의 궁에 파리가 들끓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애굽의 모든 집들과 그들이 서 있는 땅이 모두 파리로 가득 찰 것이다. 그러나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머무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 땅에 파리가 하나도 없게 할 것이니 이로써 내가 온 땅의 여호와인 줄 너로 알게 할 것이다. 내가 나의 백성과 너의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둘 것이니 레일 이 표징이 나타날 것이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대로 행하시니 무수히 많은 파리떼가 바로의 궁과 그 신하들의 집과 애굽 온 땅에 밀려들어 온 땅이 파리떼로 인해 아주 황폐케 되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이고 너희는 가되 이 땅에서 너희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하고 말하자 모세가 답하였다. 그렇게 행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애굽 사람들이 혐오하는 것으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려 하니 애굽 사람들이 혐오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들 앞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우리를 돌

놓치지 아니하겠습니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광야로 사흘길쯤 걸어 들어가 그분께 희생을 드릴 것입니다. 이에 바로는 내가 너희를 내보낼 것이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 말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모세가 대답하였다. 내가 이제 당신에게서 떠나 여호와께 간구할 것이며 내일 파리떼가 바로와 그 신하들과 백성들에게서 떠나갈 것이니 바로는 더 이상 속이면서 백성이 여호와께 희생드리러 떠나가지 못하도록 하지 마소서. 모세가 바로 앞에서 떠나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행하시어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서 떠나 단 한 마리도 남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도 바로는 자기의 마음을 굳게 닫고서 그 백성을 내보내지 아니하였다. 지금까지 출애굽기 8장 32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만지심과 또 터치해 주셔서 빠르게 회복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까지 또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시죠? 혹시라도 깜빡 졸지 마시고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저는 북한에서 온 김강우라고 합니다. 저는 양강도 해산시라는 곳에서 평범한 노동자 가정의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2009년도쯤에 북한에서 화폐개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북한에서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싹 쓸어 모아서 한 가정당 10만 원이라는 구화폐를 신화폐의 1,000원권으로 바꿔주면서 거의 날강도처럼 돈을 깡그리 빼앗아갔었는데요. 그때 저희 집도 쫄딱 망해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랑 제가 막 2-3일에 한 번씩 죽물을 우리고 배를 걸고 있으니까 그 모습을 보시다 못해 결국 탈북을 결심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2011년에 탈북하셨는데 8월 여름 어느 날인가 아버지가 중국으로 가시는 모습을 제가 인사도 안 드렸었는데 3개월도 채 안 된 시점에 11월 달에 아버지가 사망하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중국에서 붙잡혀서 북송이 되셨는데 북한 청진에 있는 보이부 집결소라는 곳에서 매를 맞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매를 안 맞아도 되는데 신원을 밝혀야 되잖아요, 조사를 하면. 당시 제가 여기 나이로 치면 고3이어서 군대를 가야 되는 시점이라서 제 앞길에 걸림돌이 되실까봐 아버지가 신원을 안 밝히시고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냥 묵묵히 계속 매를 맞으셔가지고 보위원들 입장에서는 개심죄, 그래서 엄청 심하게 구타를 당하셔서 한쪽 귀를 아예 못 들으셨다고 했었고요. 그래서 어머니랑 저랑 둘이 남았는데 매일매일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든 삶이다 보니까 아버지를 모셔올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매일 밤을 우셨어요. 이렇게 추운 날 아버지가 역전 창고 안에 계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웃 사람들에게서 돈을 조금씩 빌려가지고 제 삼촌이랑 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닷새 정도를 추운 겨울 길도 모르면서 기차의 그 철로를 따라가면서 뭐 군인들에게 시비 걸려 매를 맞기도 하고 이제 잠잘 곳이 없어서 밖에서 자기도 하면서 아버지가 계신 그 역까지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 아버지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창고 문을 열고 아버지 얼굴에 덮여져 있는 옷을 벗겼는데 너무 심하게 맞아서 한쪽 귀가 조금 잘려져 있었고 얼굴은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팔에 문신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 저는 아버지구나 느끼고 그대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삼촌이 저를 마을의 자그마한 집에 눕혀놓았고 그 순간부터 저는 그냥 이 세상에 이제 아버지가 없고 내가 어머니를 지켜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렇게 제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서 어머니랑 살아남기 위해서 산에 가서 약초도 캐고 여름에는 막 풀뿌리나 나무도 많이 캐오고 또 중국에 밀무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해서 짐꾼으로 짐을 전하르면서 용돈을 받아서 어머니랑 하루하루 연명해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도 제대로 못 나갔었고요. 고등학교 졸업하는 날 저희 담임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희는 행복한 줄 알아라. 우리 김정은 원수님이 계시고 만약 김일성이나 김정일 두 분도 더 계셨더라면 얼마나 행복했겠냐라고 하시는데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을 지었는데 또 그 길을 들어가지고 또 구타를 당했어요. 그리고 제가 군대를 못 가게 되었더라고요. 그 이유가 북한에서는 군대에 가려면 담임선생님이 보증을 서야 가거든요. 근데 저는 아버지가 정치범이라는 이유로 제가 군생활을 충실히 못할 거라고 담임선생님이 보증을 안 써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꿈이 직업군인이었는데 북한에서 군대에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또 군대에 안 가면 어떤 선택지가 있냐면 대학을 가야 되는데 집이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대학교에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살 될 때쯤에는 남한의 드라마와 이제 영화가 많이 퍼졌었는데요. 그때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게 2009년에 나온 태양을 삼켜라라는 드라마였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저 아래 동네 남조선에는 고아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기회가 있구나라는 걸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고요. 또 아버지 사망이랑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이 겹치면서 이곳에서 내가 죽어도 못 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2살 되던 해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저는 이곳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처럼 가다가 죽도록

라도 나는 남자 손으로 가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게 말씀드리고 난 이후로 바로 탈북한 건 아니고요. 6개월이라는 시간이 더 흘렀는데 그 사이에 제가 밤에 일어나 보면 어머니가 새벽 2, 3시쯤엔 항상 울고 계셨어요. 막 울기도 하시고 어머니는 미신을 안 믿는데 막 기도 같은 것도 하시고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외면하고 그냥 독해져야지라고 생각하고 어머니에게 3년만 기다려달라고 제가 꼭 모시러 온다고 이제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는 여기 남한에 친척이나 없다 보니까 저 혼자 이제 길을 찾아서 이곳까지 와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저랑 처지가 비슷한 친구 한 명이랑 둘이서 같이 강을 넘었습니다. 22살의 나이에 압록강을 건넜고요. 그냥 그때 당시는 자유를 찾아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랑 배우고 싶다는 마음, 적어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강을 건넜고요. 탈북을 하는 과정에서 또 저랑 그 친구도 서로 산에서 군인들에게 쫓겨 길을 잃은 적도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를 버리지 않고 2, 3일을 더 산을 헤매서 찾아서 제가 다 포기하고 진짜 자살을 생각했을 때그 친구가 기적처럼 산에서 저를 찾아서 함께 오게 되었거든요. 그 친구랑 다시 산에서 만나서 어디로 갔냐면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게 된 기독교 예수제자 훈련원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통일소망선교회라는 게 당시에 2016년 5월이었는데 그때 중국 칭앙다오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이런 탈북민들을 구출하는 일이랑 그분들을 3개월 정도 성경 교육을 시키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남한으로 인도해주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요. 저는 그곳에 가서 성경책에는 엄청난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지식을 배운다는 것을 저는 항상 즐겁게 생각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 믿음은 없었지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성경책을 읽는 게. 그래서 두 번 넘게 완독을 했었고 당시에는 막 로마서를 줄줄이 외워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성령님이 임했다 막 이러시면서 엄청 저를 목사 후보감으로 엄청 기대를 해주시더라고요. 그곳에서 저는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안전을 기원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3개월이라는 시점을 다 채우고 대한민국으로 이제 이동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제일 마지막 관문인 중국 쿠밍에서 12일 동안을 못 나오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었던 오바마가 중국을 방문하면서 경비가 삼엄해져가지고 그곳에 꼼짝달싹 못하게 되었는데 그때 살고 싶더라고요. 사람이 처음에 강을 넘을 때는 죽는 게안 두려웠는데 남한에 가면 잘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게 되니까 살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라는 걸 해봤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면 제가 무사히 살아서 남한에 가서 돈을 벌어서 어머니를 모셔올 수 있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었고요. 그 기도가 응답을 받아서 제가 라오스, 태국을 거쳐서 대한민국에 이제 안기게 되었고요. 하나원에 도착해서 제일 처음 감동을 받았던 게 하나교회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마중을 나오셨는데 고생 많았다고 이제 따뜻하게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가족을 만난 것처럼 눈물을 엄청 쏟았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원을 나와서 저는 꿈에도 그리던 이제 공부를 마음껏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낮에는 여명학교라고 불리는 대안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그게 끝나면 저녁에는 영락교회 안에 있는 뉴코리아 국제학교라는 곳에 가서 영어를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을 지내던 중에 저를 중국에서 구출해주신 선교사님이 뉴질랜드에 있는 오클랜드대에 가서 공부하고 싶지 않냐. 그곳에 가서 영어를 배워서 유엔 같은 국제무대에도 서서 네가 북한에서 당했던 억울한 일들을 마음껏 증언하고 너와 같은 북한에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저는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에 가서 6개월 정도 또 성경 공부를 새벽 4시에 깨어나서 매일 어머니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고향에 남겨진 저와 같은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이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라는 시점이 지나가던 중에 제가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왜냐하면 저는 북한에 있을 때 2, 3일씩 매일 굶어보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제가 공부를 하는 5, 6년이라는 시간을 살아계실지가 너무나 두렵고 걱정됐습니다. 제 믿음이 약해서 흔들렸던 건데 결국 저는 그 선교사님께 공부를 나중으로 미루고 어머니를 모셔오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고 구하면 다 이루어지는데 공부를 할 수 있을 때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반대를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때부터 교회를 떠나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뭐 건설 현장에서 방수 작업 같은 거나 침대 만드는 일이나 뭐 핸드폰도 팔아보았고요.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는 일도 하고 그냥 돈이 되면 그게 뭐든 가리지 않고 주 7일을 그냥 2년 반 정도를 열심히 일하니까 어머니를 모셔올 돈을 모았어요. 그때가 2019년 4월쯤이었는데 제가 집을 나온 게 2016년 5월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약속했던 3년이라는 시점을 꼭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중간중간에도 3, 4개월에 한 번씩 어머니에게 돈을 100만 원, 200만 원씩 보내드렸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이후에 브로커도 찾아서 이제 어머니를 모셔올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중을 갔습니다. 중국으로. 이제 마중을 갔던 이유는 제가 이제 탈북을 해보니까 압록강을 넘어서 중국 땅을 처음 밟을 때가 제일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덜 무서워하시게 그리고 만약에 있을 어떤 돌발 상황을 대비해서 그래도 눈으로 보면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마중을 나갔습니다. 중국 연길로 혼자 비행기를 타고 갔고요.
그곳에서 중국 사람들과 차량 두 대를 빌려서 제 고향인 양강도 희산시 맞은편 중국 지린성 장백현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어머니랑 연결을 했고 이제 어머니에게 제가 브로커를

보낼 테니까 그냥 따라 나서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대기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틀 정도 지났을 때 어머니께서 전화가 다시 왔죠. 진짜 불안한 마음에 받았더니 어머니가 못 오시겠다고. 그 이유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생사에 대한 두려움이 한 50%를 차지했던 것 같고 또 어머니는 가족이 그곳에 다 남겨져 있으니까 그들과 헤어지기 아쉬운 마음이랑 그리고 핸드폰이 없어서 압록강을 넘어왔을 때 제가 어머니 위치를 못 찾을까봐 그걸 두려워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머니가 안 오시겠다고 하고 통화를 끊었으니까 저는 그 순간만을 위해서 3년이라는 시간을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혼자 중국의 밤거리를 걸으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제가 할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지 이제 하나님께 길을 보여달라고요. 그러다가 저에게 마음이 생겼습니다. 건너가서 어머니를 설득하고 모셔와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노이를 나올 때 탈북민들은 다 교육을 받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이후에는 북한에 다시 들어가는 게 불법이라고 이제 국가보안법 자미탈출 위반에 걸려서 최소 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살게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시 25살이었는데요. 어머니가 20년을 키워주었으니까 3년쯤은 바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부를 또 미루고 건너가기로 결심하고 압록강변에 내려서서 그 군인들이 밥 먹으러 갈 때를 기다렸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고난은 결코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는 거 잘 아시죠? 하나님이 더 큰 축복과 은혜를 그렇게 적어 내려가기 위해 찍어두신 거룩한 쉼표일 뿐입니다. 오늘 토요일 하루 또 지나간 빗줄기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요. 다가올 하늘의 축복과 소망을 품고 가슴을 활짝 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편이시니 나는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또 선포하며 미소 짓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펼쳐주실 소망의 무지개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삶 위에 가득하기를 마음 다해 응원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1: FM 98.5MHz 신주 FM 92.5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모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엔 비밀이 있죠.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아는 비밀이지요. 일이 잘 풀리든 풀리지 않든 상관없이 항상 끊임없이 솟는 감사의 샘에 대한 비밀인데요.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감사의 수준이 다릅니다.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함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를 존숭함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나를 늙은 때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한 때 떠나지 마소서.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항상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 가득 채우는 그 감사의 찬양 가운데,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아는 이 비밀 가운데 못해 있을 때부터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 사랑, 기쁨, 은혜의 찬양을 올려드리면서요, 그렇게 가장 선한 길,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주님만을 따라 나아가며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출발해 볼까요?

주 예수 크신 사랑, 이어서 주님의 귀한 말씀은 국립합창단과 서울 모테트 합창단이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당신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주시는 거짓을 분별케 하며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요. 우리의 걸음걸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복된 날 보내시기를 중보합니다. 계속해서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양 이어서 올려드리고요. 나의 사랑하는 책까지 함께 찬송한 후에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0: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랬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데모데 후서 1장 9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니라. 우리의 신앙, 아니 저의 신앙,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고 있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았나? 전도의 불이 꺼지지 않았나? 구제의 불이 꺼지지 않았나? 사랑의 불이 꺼지지 않았나?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나? 왜 이런 분들이 꺼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 우리는 꺼져야 말아야 할 이유가,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불이 꺼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바쳐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겁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의 표준으로 받으시지 않고 믿음의 표준으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사실 인간, 아 누구나 나보다 잘생겼고 누구나 나보다 열심히 공부했고 누구나 나보다 더 믿음이 좋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은 내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기준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인류의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이 지식이요 정보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예수를 어떤 사람을 보내야 되느냐, 위대한 교육자를 보내야 될 겁니다. 인간이 가장 중요한 것이 기술이라면 하나님께서 예수보다는 과학자를 보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뭐라고 하면 쾌락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보다는 연주자나 코미디언을 보내셔야 되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라면 하나님께서 예수보다 경제학자를 보냈어야 되고, 그러나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복음을 찾지 못하는 자, 길만 잃은 것이 아니라 주소도 잊어버린 사람이 많습니다. 자신의 본적지, 돌아갈 고향, 현재 의미, 곧 자신의 현주소 찾는 것이 구원입니다. 믿음이란 자신의 참 주소를 찾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요. 잠시 동안 지나가는 나그네, 내 본향은 하늘나라.
1: 우리의 본향 천국을 소망하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그리고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두 곡의 찬양 올려드릴까요?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찬양까지 세 곡의 찬송 함께 했고요. 찬양 사역자 조수아 씨의 참 즐거운 노래를 함께 찬양한 후에는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오늘의 북한 땅을 위한 고향을 위한 기도 이어집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성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권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잠언 31장 8절 9절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너는 말할 수 없는 자들을 위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든 사람의 재판을 위하여 내 입을 열라. 내 입을 열어 올바르게 재판하며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의 권리를 지켜주라. 아멘. 예보 세계와 차단되어 자신의 주장을 세울 수 없는 북한 주민들의 성사를 위하여 입을 열어 강구하게 하옵소서. 인권 유린의 심각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옵소서. 권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며 공의로 재판하여 억울하게 고통받는 이들이 해방되게 하옵소서. 유엔 난민 협약과 유엔 난민의 지위에 관한 우정서에 따라 탈북민에게 유엔 난민의 지위를 인정해 대한민국으로 올 수 있도록 중국,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한마음이 되어 움직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북한 땅, 고향 땅을 향한 형제님의 기도와도 같이 하나님께서 북한 땅 가운데 참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억압받는 세계 곳곳에 탈북한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역사를 증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 소망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일하실 줄 믿으면서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찬양 이어갑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양합니다.

남과 북 가운데 이 방송이 흘러들어가는 모든 곳에 복음이 닿는 모든 곳에 참 자유가 임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놀라운 은혜 찬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김혜실이 합창단의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을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찬양 후에 2부 순서 이어집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0.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볼 텐데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북한어 성경입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해, 계명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다음 절에는 이렇게 이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만 하는 미움과 갈등과 시기와 질투를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만을 심고 주님의 사랑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만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서요. 사랑의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는 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이 새벽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해 볼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외화벌이의 진실. 오늘도 데일리 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1: 네, 안녕하세요.
0: 북한의 외화벌이를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외화벌이를 할 때 제3국에 내세우는 강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인건비잖아요.
1: 네.
0: 노동력의 그 값인데 이 구조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고요?
1: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좀 이제 싸게 안 보내겠다. 라고 하는 것 같아요.
0: 아.
1: 북한 당국이. 그러니까 어떤 움직임이 좀 벌어지고 있냐면 북한 당국이 이제 해외 노동자를 파견할 때 사용하는 이 허가권이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존 계약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0: 네.
1: 그것들을 처음부터 재검토하고 있다.
0: 오.
1: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기관이나 무역회사가 특정 국가에서 사업을 하거나 혹은 노동자를 내보낼 수 있도록 받은 허가를 흔히 와크라고 부르는 건데요.
0: 네.
1: 그러니까 과거에는 한번 와크를 받은 회사가 현지 기업과 계약을 맺고 노동자들을 계속 파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업, 그러니까 북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국가 보위성이라든지 군이라든지 뭐 대외 경제성이라든지 뭐 내각군 뭐 이런 사람들이 거느리고 있는 회사에서 그 계약권을 가지고 노동자를 계속 파견해 왔던 거죠.
0: 네.
1: 그런데 이제는 기존 아크가 있어도 자동으로 파견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이미 몇 년 동안 사업을 해온 회사도 계약 조건 그리고 북한 당국에 들어오는 외화 수입을 다시 한번 심사하고 싸게 안 보내겠다라고 북한 당국이 현재 선언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움직임들이 물밑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뭔가 자신감이 생긴 모양인 것 같기도 하고요.
1: 맞아요.
0: 근데 네. 이전에는 이런 재심사가 아예 없었던 거죠?
1: 그렇죠. 북한 당국이 이제 지난해 말부터 해외 노동자를 많이 내보내는 것보다 국가에 실제로 얼마나 많은 돈이 남는지를 더 중요하게 따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노동자 수가 아무리 많아도 계약 단가가 낮거나 그러니까 싼 노동자 뭐 이렇게 그리고 비용을 빼고 남는 돈이 적다면 국가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어디서부터 진행이 됐냐면 2025년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 이후에 시작이 됐고요.
0: 네.
1: 2026년 2월 9차 당대회가 있었죠. 그거를 계기로 구체적인 사업으로 옮겨진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북한 당국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생자결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외국과 거래하지는 않겠다긴 뜻이보다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중앙이 더 철저하게 관리하고 이 돈을 좀 더 불린 다음에 우리 스스로가 북한 체제를 더욱더 부강하게 만들겠다. 어디 가서 떵떵거리는 목소리를 내자. 이런 식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이게 1년도 채 되지 않은 것 같은데.
1: 네.
0: 근데 원래도 철저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더 철저하게 관리한다는 게
1: 그렇죠.
0: 과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궁금하면서도 얼마 전에 러시아의 한 도시에서 북한 노동자 고용이 무산됐다라는 보도가 화제가 되기도 했잖아요.
1: 네.
0: 근데 이게 관련이 있는 사건이었나요?
1: 네,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렌 부르크시에서 북한 노동자들 환경 미화라든지 공공 업무에 투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최종적으로 임금 문제로 고용이 무산됐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났는데요.
0: 네.
1: 그러니까 러시아 측이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한 달에 715달러였습니다. 근데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이보다 두세 배 높았다라고 하는 점이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 북한이 무리하게 돈을 많이 요구한 것으로만 볼 수도 있습니다.
0: 네.
1: 그러나 북한 내부의 새 방침과 연결해서 보자면 국가에 충분한 돈이 남지 않은 이른바 저가 계약을 받아들이지 않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사례 중에 하나 아닐까 이렇게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의 전쟁과 노동력 부족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필요한다는 점을 이용해서

0: 이른바 우리 이제 몸값 부풀리기, 몸값 올리기. 이게 그래서 더 높은 계약 조건을 요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근데 북한의 외화벌이를 하는 그 주민들이 값싼 노동자만이 사실 강점은 아니었잖아요.
0: 네.
1: 일도 정말 열심히 하고 뭐 다른 노동자들보다 훨씬 꼼꼼히 쉬지 그쵸. 않고 일하는 걸로 유명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에 대한 필요 구조를 아주 견고히 만든 것 같아요. 또 자신 있게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0: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해외에서 필요로 하고 하는 여기도 와주세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러시아에는 재건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통해서 뺏은 그 영토에 이 건물들을 지어줘야 되고 도로도 닦아야고 어떤 식으로든 이 공간이 살아야끔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러면 계속적으로 북한에서도 무슨 건물을 지었던 공병을 투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게 필요한 거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노동자를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니 이때 우리의 몸값을 올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1: 그래서 심사가 매우 까다로워졌을 것 같은데
0: 네.
1: 어떻게 바뀐 건가요?
0: 과거에는 현지 회사와 체결한 계약서, 노동자 수, 뭐 임금, 그리고 숙소, 작업 조건 등이 주된 심사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북한 노동자가 만든 제품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네. 얼마에 팔리는지 요거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보자면 이 생산된 제품이 원료는 또 어디에서 들어오는지 어느 나라에 들어오고 그리고 북한 노동자가 어떤 공정을 맡은지 그리고 제품은 몇 번 가동되는지 그리고 어떤 이 과정을 거쳐서 어느 나라에 판매되는지까지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 네.
0: 판매 가격 그리고 이 회사의 수익도 분석을 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 노동자가 이만큼 투입이 됐는데 그 노동자의 정말 올바른 돈을 받고 있느냐를 꼼꼼하게 따져서 이 돈을 좀 올려서
1: 네.
0: 북한 당국이 벌어들인 수입도 좀 풍족하게 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근데 이게 보니까 예전에 그 개성공단에서도 우리가 들어갔을 때
0: 네.
1: 기업을 거기서 노동력들을 함께 좀 했을 때 임금 인상을 요구했던 걸로도 알고 있는데
0: 네.
1: 같은 맥락일까요?
0: 그 때문에 참 많이들 싸웠죠.
1: 네.
0: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이만큼 벌고 있는데 개성공단 왜 이렇게 낮냐라고 하면서 북한 측이 임금 인상을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일정 수준 비슷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과거 개성공단에서도 남한 기업이 북한 노동력을 이용해 얻은 이익을 고려해서
1: 네.
0: 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노동시간만 따질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만들어낸 그 제품의 가치 그리고 기업의 수익 이것도 임금에 반영해야 된다. 이런 논리였는데요. 다만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성공단에서는 남북 간 합의 그리고 공단 규정을 바탕으로 임금 협상이 진행됐는데 지금의 해외 파견은 북한 중앙이 국가별 업종별 계약을 심사하고 여기서 수익이 부족하다 판단되면 와크 자체를 내주지 않겠다라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노동력의 가격과 공급량을 국가가 더욱 강하게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구조를 이미 체계화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1: 네. 여기서 또 저희가 알아야 되고 주목해야 될 점이 이 계약금이 오르고 또
0: 네.
1: 노동의 그 가치, 갑으로 매기는 가치가 오르면 과연 북한 주민들의 손에 쥐어지는 외화도 많아질지잖아요.
0: 네.
1: 어떤가요?
0: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기속적으로 좀 주시를 하고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1: 네.
0: 근데 이제 반드시 계약금이 오르면 노동자들 월급도 오를 것이냐. 이게 반드시 그렇진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은데요. 외국 회사가 북한 노동자 한 명을 고용하기 위해서 내는 전체 금액과 노동자 개인이 실제로 받는 금액이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금액에서는 국가에 내는 돈, 그리고 파견 기간 운영비, 숙식비, 교통비, 현지 관리비, 각종 수수료가 빠집니다. 저희가 이제 중국 수산물 관공장을 조사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계약서

0: 상의 임금은 한 달 약 3천 위안이었는데
1: 네.
0: 우리도 따지면 한 70만 원 정도 있잖아요. 근데 실제 일부 노동자가 받는 돈이 300 위안에서 500 위안 정도였습니다. 엄청나게 빠졌죠. 그러니까 계약 금액의 10에서 20% 수준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거죠.
1: 네.
0: 근데 이제 전체적인 큰 돈이 들면 그래서 10에서 20%면 그래도 좀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고도 볼 수는 있겠지만 이거를 실제로 조사를 해보고 북한 주민들이 노동자의 받는 월급은 그대로인지 아닌지도 다시 한번 체크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1: 참 말도 안 되는 수치들이 많아요.
0: 네.
1: 종합적으로 볼 때 그러면 이번 변화의 핵심을 뭐라고 짚어갈 수 있을까요?
0: 네, 북한 당국의 어떻게 보면 해외 파견 노동자를 파견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 이런 것들이 좀 여기서 다시 한번 느껴진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건데요. 이제는 많은 사람을 싼값에 보내는 방식에서 제한된 노동력을 국가가 관리하면서 높은 가격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바뀌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력을 국가가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외국 기업들이 서로 필요로 하는 상황을 이용해서 계약 가격을 높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제 북한 당국이 더 높은 계약금을 요구하는 목적이 노동자의 권리를 높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국가에 들어오는 외화를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 거죠. 노동시간 휴식 그리고 임금의 직접 지급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른바 계약금이 올라와도 이 노동 착취의 구조는 달라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향후 이 부분도 좀 주목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이렇게 계약 구조의 개선이 북한 주민들의 권리와는 다른 문제라는 점을 인지하면서 또 마땅히 누려야 하는 일상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북한의 모든 우리 주민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 또 시간이 다 돼서 웨어버리의 진실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데일리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 1절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숨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송축하길 소망하면서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할까요?
1: 동물과 사람은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그 중에 두드러진 차이점이 뭘까요? 동물과 사람의 차이점. 동물은 말을 할 수 없다고요? 아니에요. 동물도 자기들끼리 말을 합니다. 이 침팬지 중에 보노보라는 침팬지가 있는데요. IQ가 70에서 90이랍니다. 초등학교 아니라 4살 내지 5살 어린아이 수준이라. 그들이 구사하는 언어 능력이 3,000개가 된대요. 동물들도요, 예를 들어서 까마귀도 IQ가 높고요, 돌고래도 높고요, 침팬지가 굉장히 높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과 인간은 완전 차이가 나죠. 겉으로 볼 때 가장 두드러진 차이가 뭘까요? 아무리 똑똑하고 IQ가 90이고 침팬지 아무리 뛰어나도 동물이 한 가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기도. 아무리 미개인이라도 인간은 기도할 줄 알아요. 기도는 오직 인간만 할 수 있는 인간 본능이 기도예요. 어떤 불신자, 어떤 무신론자라 하더라도 죽을 지경이 되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찾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0: 물과 인간의 가장 두드러진 구분점이 뭐라고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를 잘할수록 인간다운 거예요. 기도를 안 할수록 짐승 속 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하고 싶으셨고 교통하고 싶으셨고 함께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교통하는, 교제하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가는 그 방법이 뭐예요? 기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본능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께 기도할수록, 인간은 기도를 많이 할수록 하나님의 본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목적에 부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이 기도할수록 인간은 본능으로 기도의 본능으로 충실하기 때문에 그만큼 인간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복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기도를 안 할수록 인간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 되고, 기도를 안 할수록 복된 인간의 수준에서 떨어지는 것이고, 기도를 안 할수록 인간은 동물 수준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혀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인간의 길을 포기한 거예요. 본래 하나님은 만드신 인간의 모습이 아니에요, 기도 안 한다라는 거. 결국 기도 없이 사는 사람은 동물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동물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더 무섭고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돼요. 뭘 안 하면? 기도를 안 하면. 기도는 영 호흡이거든. 육체가 호흡해야 살듯이 내 영은 호흡해야 살아요. 영의 호흡이 뭐라고요? 기도예요. 그러므로 기도를 안 한다는 건 영의 호흡이 끊겼다라는 거예요. 영이 질식해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 그 영고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끊겨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귀 사탄을 향해서, 타락한 천사놈이죠, 마귀 사탄을 향해서 거짓의 아비요 살인자라, 살인자, 마귀 보고 살인자래요. 예수님 왜 마귀 사탄 보고 살인자라고 했을까요? 모든 살인의 배후에는 사탄의 역사거든요. 뿐만 아니라 마귀는 우리의 육체를 살인하는 건 물론이고 더 끔찍한 살인이었어요. 내 영을 살인해요. 내 영을 죽인다고요. 내 영을 죽이고 내 영혼을 살인하는 짓이 뭐라고요?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은 내 육체도 죽이려고 난리필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죽이려고, 즉 영혼을 죽이는 게 뭐라고요? 기도 못하게 하는 거.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기도 못하도록 별짓을 다 해요. 누르게 누르고, 기도할 때마다 하품이 나오고, 기도할 때마다 잡생각 나게 만들고, 기도할 때마다 자꾸 피곤하게 만들고, 잠들게 만들고, 졸리게 만들고, 기도하기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도록 바쁘게 만들고, 사탄은 우리가 기도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영을 살인시키려고 한다, 죽이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 마귀를 향해서 저자는 살인자다.
1: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파주 충만한 교회 임다윗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0: 8월 22일 토요일 날씨입니다.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린 하늘을 보이겠고, 새벽부터 저녁 사이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평안도와 황해도 지역에 5에서 40mm, 함경도는 5에서 30mm 안팎이 되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제주가 27도, 광주와 여수, 목포가 26도, 부산이 25도, 서울과 대전, 대구가 24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강릉이 23도, 평양과 개성, 춘천이 22도, 함흥과 청진이 21도, 강계가 19도, 해산 17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대전과 광주, 목포가 33도, 대구와 부산, 제주가 32도, 여수가 31도, 춘천과 서울이 30도로 보이고요. 강계와 개성, 함흥, 강릉이 29도, 신의주와 해산 27도, 평양과 청진이 26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와 서해 북부는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날씨가 흐려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고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1: 주님 안에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며 기쁨 가운데 천국에서 주님을 뵐 그날을 그리며 영원한 생명을 구하며 오늘도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여기서 인사드릴 텐데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98.1MHz, 진주중계소 92.5MHz, 출력 5kW, 호출부호 HLDD로 방송되는 FEBC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창원극동 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창원극동 방송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147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불모산에 진주중계소는 월화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창원극동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창원극동방송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경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창원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창원극동방송입니다. HLDD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앤주원 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런던의 한 행상인이 영국의 정치가 샤브츠 버리경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게 하는 당나귀는 짐을 지고서 하루에 30마일 이상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중에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는 당나귀는 하루에 15마일밖에 가지 못합니다. 라고 말이죠. 그렇기에 매일 일하는 당나귀는 그렇지 않은 당나귀보다 그만큼 손해가 더 많고 쉽게 병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루에 쉼을 가진 당나귀는 그렇지 못한 당나귀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도 더 건강하고 생김새도 말쑥하다고 하네요. 그런가 하면 약 60년 전 스위스의 헤글러 박사는 산소량에 대한 실험을 통해 안식일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날임을 입증했습니다. 평일에는 밤에 휴식을 취하면서 얻게 되는 산소의 양보다 낮에 일을 하며 잃게 되는 산소의 양이 더 많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평일 동안에 수고하며 잃게 된 산소의 양은 안식일에 모두 보충할 만큼 축적이 됩니다. 일주일 내내 일을 계속하면 사람은 견디지 못한다는 사실이 입증된 셈입니다. 당나귀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죠. 그렇기에 우리 모두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셨는데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안식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참된 쉼과 평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

많은 사람들이 지위가 높고 권세가 있고 물질이 많으면 행복도 이에 비례할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지위와 권세와 물질을 추구하며 살아가지요. 하지만 정작 있어야 할 행복감은 거기에 없을 때 커다란 실망을 안고 좌절합니다. 또 미래의 행복이 다가올 것이라는 기대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녀들을 대학, 대학원까지 교육시키고 시집장가를 잘 보내면 행복이 다가오겠지라고 생각하다가 막상 그때가 되면 허무와 공허만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좀 더 많은 재산을 모아서 마음에 드는 집을 짓고 그 안에 아름다운 인테리어를 하면 행복이 다가오겠지라고 믿다가 그것이 실상 이루어지면 얼마 되지 않아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결코 그 집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죠. 행복은 자기가 입은 옷의 호주머니 안에 숨어 있다. 아마도 행복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라는 말일 텐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서 얻은 행복

행복만이 참된 행복이란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진정한 힘을 얻게 되고 그 안에 참된 평안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의 찬양이 있는 마을 듣고 계십니다.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같은 찬양 다른 느낌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같은 찬양이지만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또는 같은 가사, 같은 성경 구절을 인용했지만 곡이 달라서 또 다른 느낌과 감동을 주는 그런 찬양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렇듯 같은 찬양인 듯 다른 느낌을 주는 찬양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함을 주는 찬양이지요. 내게 강 같은 평화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넘쳐나는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지요. 강 같은 평화, 샘솟는 기쁨, 바다 같은 사랑, 넘쳐나는 은혜들 정말 많이 받았지요. 각자 주님께 받은 은혜가 참 다양할 텐데요. 이 시간 그 풍성한 은혜들을 묵상하시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세 곡의 찬양 준비했는데요. 먼저 잔잔한 반주와 함께하는 안찬양 밴드의 내게 강 같은 평화. 이어지는 찬양은 어린이들의 목소리 들어볼게요. 제주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부르는 강 같은 평화. 마지막 곡은 성가곡입니다. 안산시립 합창단이 부르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 영혼에 극히 기쁜 데서 함께 듣고 올게요.

세히 살펴보면 참으로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 날에서 셋째 날까지 빛, 궁창, 바다와 육지를 만들어 혼돈의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또 넷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해, 달, 별, 새, 물고기, 짐승, 사람을 만들어 자연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셨지요. 마지막으로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이 모든 창조를 마치고 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피곤해서 쉬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쉬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쉼을 창조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시기 전에는 이 세상에 쉼이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나누시고 채우시고 쉼을 창조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만드신 이 세상에서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하고 그 가운데 평안한 쉼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2장 2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시편 88편 1절 2절. 신시아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기도로 둘러싸인다면 그날이 흐트러질 가능성은 적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당신의 하루가 기도로 둘러싸인다면 당신이 흐트러질 가능성은 적습니다. 아침에 양치를 하고 저녁에 또 합니다. 어릴 때 이렇게 하도록 배웠고 지금은 아무 생각 없이 자동으로 하죠.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양치는 충치를 막을 수 있게 도우니까요. 이렇게 양치하는 것처럼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또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보면 어떨까요? 매일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또한 자동으로 몸에 밸 겁니다. 기도는 근심을 피하게 돕고 낮에는 집중된 마음을, 밤에는 쉼이 있는 마음을 주는 좋은 습관이 됩니다. 주님, 밤낮으로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임재로 들어가게 하소서.

휴식이란 무엇일까요?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한 후 몹시 지치고 곤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몸이 쉬고 노는 휴식이 아닌 영성 회복을 선택하는데요. 자신들에게 절실히 요청되는 것은 영적 부흥이라는 것을 절감했고 그들은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에스라에게 말씀을 들려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학사가 낭독하는 말씀을 오랫동안 경청합니다. 아멘으로 응답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또 죄로 인한 애통을 넘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힘이기에 즐거워하라 라는 지도자들의 권고에 순종합니다. 더불어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가난한 자들과 아낌없이 음식을 나누며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렇듯 몸의 쉼이 아닌 예배를 선택한 백성들은 진정한 쉼, 영적인 부흥,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휴식은 우리의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고통도 불행도 근심 염려도 아픔도 죽음도 이길 수가 있는데요. 사랑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생애 처음으로 예수님 이름을 듣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차 안에서, 라디오에 가만히 귀 기울이는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창원 극동방송은 오늘도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소리는 공중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말씀은 한 사람의 마음에 조용히 심겨집니다. 오늘 뿌려진 그 한 알이 내일의 믿음이 되고 한 생애에

원이 됩니다. 이것이 창원 극동방송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창원 극동방송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방송에 헌금을 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분들, 묵묵히 창원 극동방송에 복음 30년을 함께해주신 분들, 그분들이 계시기에 순수하게 복음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사람은 상황보다 마음이 쉽게 무너집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쉽게 분노하지요. 생각도 말도 행동도 결국 마음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말보다 먼저 마음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 끌려다니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마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생명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심입니다. 잠언 25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그래요. 성벽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작은 균열이 쌓여서 무너지듯이 오늘도 내 마음의 작은 틈을 그대로 두지 마시고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지키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국립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입니다. 숨길 수 없었던 행복,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미국 서부 개척시대에는 수많은 사람이 금광을 찾아 서부의 광산으로 떠났습니다. 그중 한 무리의 사람들이 뚜렷한 금맥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날이 많이 저물었고 가져온 공구들도 날이 상해서 하루 이틀 정비를 하고 다시 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때 금광을 발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로 정보를 주지 말자고 서로 약속했습니다. 이 금광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면 안 되네. 우리끼리만 아는 걸로 하세. 사람들은 철두철미하게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나고 황금을 캐러 떠나려는 순간 금광을 발견한 사람들을 쫓아 한 무리의 사람들이 곡괭이를 들고 따랐습니다. 드디어 금광을 캐러 가는군요. 우리도 같이 갑시다. 금광을 발견한 사람들이 놀라 물었습니다. 금광을 발견했다니요? 도대체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아무도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부터 당신들 얼굴에 희망과 미소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당연히 금광을 발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행복은 감추고 싶어도 저절로 드러납니다. 주님을 만난 행복이 우리 삶에는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 만끽하고 있는 행복을 주변 사람들이 알도록 전하며 살아가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을 만나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기쁨의 삶을 다른 사람들도 알게 하소서. 요즘 주님과의 동행에 기쁨이 없다면 무엇 때문인지 살피고 회복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박신화 과여였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예수가 함께 계시니 백기현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메리 제인 두 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에 이 여성이 태어났을 때 의사들은 그녀가 결코 걷지 못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고등학교도 갔고 4인 취급의 하이힐을 신고 졸업식에도 갔습니다. 또한 의사들은 그녀가 결코 말도 못할 거라고 말했지만 오늘날 그녀는 대중 앞에서 강연을 하는 사람이 됐으며 그녀의 강연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녀와 같은 병을 갖고 태어난 많은 사람들은 포기해버렸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영혼과 삶이 주 안에서 속박의 사슬을 끊었기 때문이죠.
1: 옳지, 메리 제인. 넌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노력해봐. 그래. 맞아. 이런. 아무도 도와주지 마요. 메리 제인 혼자서 할 수 있어요. 옳지. 우리 아기 다 컸구나. 엄만 네가 해낼 줄 알았다.
0: 지난주에 우리는 메리 제인이 어떻게 뇌성마비를 갖고 태어났는가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부모님의 믿음과 용기, 그 자신의 피나는 노력으로 인해 그녀는 정상적으로 걷고 말하는 법을 배웠으며 이후엔 대학에까지 가게 됐죠.
2: 지금 여러분이 들으시는 목소리는 제가 생각할 때 스스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실제 제가 말할 때 여러분이 듣게 되는 목소리는 떨리는 목소리죠. 저는 중국으로 파송되는 선교사가 되기를 소망하며 제 발음을 고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대학 교수님을 만나서 그 생각을 접게 되었죠. 대학을 졸업한 후엔 시카고에 있는 큰 백화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전 29살이었고 여전히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며 종일 직장에서 근무하는 한편 시간제로 세계적인 크리스천 조직에서도 봉사를 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1: 그래, 어제 저녁 식사 모임은 어땠니?
2: 다 계획된 자리였던 거 있죠. 사람들이 저를 스포케인에 사는 어떤 남자와 사귀게 하려고 하더라고요.
1: 어떤 남잔데? 좋은 만남이 나쁠 건 없잖아.
2: 그 사람도 저처럼 뇌성마비예요. 교회에서 주인학교 교장을 맡고 있고요. 저의 소유의 인쇄소도 갖고 있어요. 이름은 더드 폰튼이요.
1: 아주 괜찮은 사람 같구나.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게 어때, 메리 제인? 응?
2: 휠체어 탄 사람들과 사귀게 해주려고 하지만 그런 호의는 필요 없어요.
1: 그 사람이라면 적어도 너와 좋은

0: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1: 어쩌면요. 적어도 그 사람은 일을 하니까요.
2: 몇 달 후에 버드는 제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활달하고 제가 그랬듯이 사회에서 자기 몫을 다하며 살고 있음을 알았답니다. 우리는 꾸준히 편지를 주고받았죠. 그렇게 1년이 지난 후 버드는 저희 어머니께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가 그 편지를 읽으실 때 저는 호기심을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0: 아, 예. 너, 응? 내 어깨 너머로 몰래 편지 읽고 있는 거야?
1: 뭐라고 썼어요?
0: 엄마 편지인데. 아유, 이럴 수가. 너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내 허락을 구하고 있어.
1: 정말 엄마? 그 사람 한 번도 결혼하자고 말한 적 없는데요.
0: 우선 내 허락을 먼저 구하고 싶다는구나. 아유, 세상에. 이렇게 기특할 수가.

0: 저는 제게 보낸 편지에서 버드는 주님께서 우리의 장래에 어떤 일을 예비해 놓으셨는지에 관해 기도하자고 요청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의 말미에 사랑하는 버드가 라고 적었지요. 그래서 저는 그가 저와 결혼하기를 원한다는 걸 알고 왠지 우쭐해졌습니다. 1962년 3월 하순에 버드는 시카고행 기차를 타고 와서 드디어 우리는 직접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닷새 동안 내내 밤마다 만나서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런 후 그는 자기의 주머니에서 쪽지 하나를 꺼내면서 정식으로 청혼을 했습니다.
1: 보물닦여? 내가 직접 약혼 반지를 찾아야 한다고요?
2: 그래요. 그 반지는 이 집 어딘가에 숨겨져 있어요.
1: 정말 재밌네요, 엄마. 엄마는 미리 알고 계셨어요?
3: 근사한 생각인 것 같다.
2: 당신은 평생 열심히 일했잖아요. 약혼 반지 찾는 일이라고 다르겠어요?
1: 첫 번째 단서, 지혜가 있는 곳. 와, 너무 쉽잖아요. 성경책이죠, 뭐.

0: 우리의 결혼은 완벽한 한 쌍의 결합이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스포케인으로 옮겨갔고 인쇄업의 모든 것에 관해 익혔습니다. 둘이 함께 사는 것은 혼자 살 때와는 달리 생활비가 많이 들어서 버드는 제지 회사의 일자리를 얻었고 저는 혼자 인쇄소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런 후 임신을 했는데 그만 유산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남편은 인쇄 사업을 접었습니다. 그 후 저는 시간제 일을 하게 되었죠.
1: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메르제인?
2: 내가 또다시 임신했대요. 꼭 아이들 낳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1: 인쇄소를 팔아서 다행이에요. 어쩌면 그 일이 당신에게 큰 부담이 됐는지도 모르니까요. 우린 주님을 신뢰해야 해요. 그분이 무엇이 가장 최상인지 알고 계시니까요.
2: 당신은 주님께 당신을 완전히 치유해달라고 구한 적 있나요?
1: 과거에 그렇게 했어요.
2: 난 아직도 나 고쳐달라고 구해요. 하지만 주님은 다른 계획이 있으신 듯해요.
1: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유해 주셨으면 아마 나와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0: 그러나 두 번째 임신도 첫 번째처럼 유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몇 달 후에 저의 주치의 선생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1: 메리 제인, 생후 5일 된 남자아기가 있는데 제 생각엔 부인 댁에 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마음 있으신가요?
2: 우리가 그 아이를 입양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1: 네. 아이 엄마가 너무 어린데다가 미혼모거든요.
2: 물론 마음이 있고 말고요. 남편에게 물어볼게요.
1: 저 만일 관심이 있으시면 하루빨리 변호사를 구하셔서 서류 작성을 시작하도록 하세요.
2: 고맙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버즈, 남자아이가 한 명 있는데요. 우리가 병원에서 그 아이 입양해 올 수 있대요. 사흘 후 변호사, 사회복지사, 그리고 판사에 이르기까지 서류 작성과 검토를 거친 후 우리는 우리 아들인 탐을 병원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모든 입양 수속이 다 끝나게 되었고 저는 즉시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는 제가 본 중 가장 사랑스러운 아이였습니다. 아이가 3살이 되었을 때 저는 심한 감기 몸살에 걸리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3: 요즘 구토를 많이 하신다고요?
2: 네. 몇 주째 계속이요.
3: 임신하셨습니다, 메리 제인.
2: 제가요? 정말 잘 됐네요.
3: 이제부터는 마음을 편히 지내셔야 합니다. 이번엔 꼭 성공해야 합니다.

0: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쁜 딸을 주셨고 이로써 우리 가족은 완성되었습니다. 우리 두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났고 버드와 저도 말할 수 없이 행복했지요. 그런데 딸이 두 돌이 되었을 때 저는 산부인과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근심스러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퇴근하자 그 사실을 알렸죠.
1: 메리 제인, 당신 너무 조용하네. 무슨 안 좋은 일 있었어?
2: 네, 오늘 병원에 다녀왔는데 가슴에서 혹이 발견됐대요. 암인 것 같다고.
1: 세상에, 선생님은 뭐라고 하셨는데?
2: 외과 선생님과 수술 일정을 잡으라고 했어요.
1: 여보, 우린 이 문제를 잘 이겨낼 거야.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0: 전 외과 선생님과 면담 후 며칠 뒤 암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를 수술해 주신 의사 선생님은 이후에 후속 치료를 받으라고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예전의 일상생활로 다시 돌아갔죠. 그로부터 6년 후 버드와 저는 어느 곳에서든 선교단체를 섬길 수 있는 방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선교 프로젝트로 사람들을 후원하기 위해 푸에르토리코로 갈 것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심사에서 탈락되었죠. 그 후에 버드가 발에 부상을 당해 잠시 일을 쉬게 되었습니다. 몇 달 후 버드는 인쇄소일로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면접을 보러 가면서 그곳에 있는 동안 다른 선교단체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합격을 했죠. 우리는 아이들을 한 달간 그곳 학교에 등록을 시켰어요. 그 후 우리 가족은 1977년 2월에 콜로라도로 이주를 했고 1년 조금 못되게 후원금을 모았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선교단체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버드는 장애인 수당을 받기를 중지했습니다. 저는 뇌성마비협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기 시작하며 우리들의 신체적 질병에 대해 학교를 다니며 강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1979년에 우리는 또 다른 시련에 부딪치고 말았습니다.
1: 아, 메리제인.

0: 조선의 수술을 집도했던 선생이 부인의 암 수술 후에 무슨 말 하지 않았습니까?
1: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 아이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라고 하셨어요.
0: 그 선생님이 왜 별도의 치료를 받으라고 권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셨나요?
1: 아니요.
0: 진료 기록만으로는 부인이 수술 후에 곧 돌아가실 거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후속 치료가 필요 없었던 거죠.

0: 네, 저는 그래, 다시 한번 도전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조직검사 결과 암은 수술이 가능한 것으로 판명이 났고 저는 두 번째 유방절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뇌성마비에 걸렸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전염을 시킨 것은 전혀 아니었지만 그 병은 저를 수많은 도전과 맞서 싸울 준비를 시켰죠. 수술과 후속 치료들은 모두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어느 날 딸은 제게 수업 시간에 있었던 일을 말해주었습니다.
1: 엄마, 오늘 선생님이 뇌성마비인 한 남자에 관한 이야기를 읽어주셨어요. 그런데 뇌성마비란 단어를 이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발음을 고쳐드렸어요.
0: 잘했구나.
1: 그러니까 선생님이 네가 그렇게 잘 알면 반 아이들 모두에게 알려주지 그러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0: 아이들한테 뭐라고 말했어?
1: 뇌성마비는 유전되거나 전염되는 병이 아니라 출생 시 일어나는 일종의 사고이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병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정신지체 장애가 아니라고 했어요. 단지 다른 사람들처럼 근육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없는 병이라는 의미라고요. 부모님 두 분 다 뇌성마비시지만 전 부모님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긴다고요.
0: 그랬구나.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수잔. 우리 두 아이는 버드가 1989년 7월에 은퇴할 무렵 학교를 졸업한 상태였습니다. 남편의 목표는 예전보다 더욱 오래도록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었고 소원대로 6개월 동안 일을 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남편이 은퇴한 지 얼마 안 되어 간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한 지 한 달 후에 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버드는 방사선 치료 혹은 화학 치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해오던 일들을 꾸준히 이어나갔습니다. 우리는 선교사역 일을 즐겁게 했고 친척들과 친구들과 함께 방문하기도 했죠. 그러다가 버드의 몸이 황색으로 변한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2: 이 병과 싸워 이기기를 당신이 얼마나 원하는지 아는데.
0: 꼭 이겨야 돼요. 잊지 말아요. 당신이 가게 될 곳이 어딘지를.
2: 나는 주님의 손에 있어요. 그 어떤 일이 있다 해도 난 행복한 삶을 살아왔어. 그리고 이젠 고향으로 갈 준비가 됐어요.
0: 당신이 너무 보고 싶을 거예요, 버드.
2: 당신은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도

남편은 1990년 1월에 세상을 떠났고 그의 추도 예배 때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 그의 삶을 추모했습니다. 당시 저는 60세가 되었지만 우리 아이들이 각자 자기 일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뇌성마비 협회 일을 활동적으로 하면서 학교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 우리가 가진 모임 중 하나에서 전 뇌성마비에 걸린 쌍둥이 딸을 둔 한 젊은

0: 남자와 더욱 친하게 되었습니다.
1: 뇌성마비에 대해서 그토록 많은 편견이 존재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0: 어떤 사람들은 내가 정신지체 장애라고 생각해요. 학교를 다니며 강연할 때마다 굉장히 좌절감을 느끼죠.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그리고 진정한 해답이시죠.
1: 어쩌면 부인은 학교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으실지 몰라요. 하지만 교회에서는 가능해요. 저희 교회에서 강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0: 처음에는 좀 미심쩍었지만 저는 그의 교회와 또 다른 교회에서 크리스천들이 저와 같이 장애인들에게 다가가는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강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힘있게 역사하기 시작하셨죠.
1: 저 혹시 부인께서 뇌성마비 환자들을 돕는 방법에 대한 책을 써주실 수 있나요?
0: 네. 늘 선교사가 꿈이었는데 장애인들을 위한 선교사가 될 것은 몰랐네요. 하지만 이제는 그들을 위해서 글을 쓰고 싶어요. 여기 이 글을 좀 읽어보세요.
1: 네. 결론적으로 그들 모두에겐 그리스도에 관해 듣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며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받을 동등한 권리가 있습니다. 아, 정말 훌륭한 글입니다, 메리 제인.
0: 예수님은 저를 정말 오랜 여정으로 이끌어오셨어요, 좀.
1: 부인께서 쓰실 연구 보고서는 우리 사역에 정말 유용하게 쓰일 겁니다.
0: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유머 감각이 풍부하시죠.
1: 맞아요. 언제나 우리가 더 크고 위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잖아요.
0: 제가 하숙을 치고 있는데요. 그 젊은이도 뇌성마비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부모님 댁에서 독립해 나오고 싶어 하더라고요.
1: 그 형제는 몇 살인가요?
0: 30살이요. 대학을 졸업했는데도 자기 힘으로 결코 살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기초적인 것을 가르쳐 주려고요. 그 형제가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요. 제가 하숙을 놓은 집에서 저는 하숙생과 4개월간 함께 생활하며 그에게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요리에서 개인 위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관해 서로 도전을 주는 대화들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그 형제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저의 마음은 제 믿음을 나누고 그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첫 월급 받았어요. 이젠 아파트를 구해 나갈 수 있게 됐어요.
0: 규모 있게 예산 세우고 계좌를 점검하는 습관 잊지 말아요, 스텝. 성경엔 지혜가 담겨 있어요. 삶은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시작되는 거죠.
2: 그분은 날 한 번도 고쳐준 적이 없는데요. 저에겐 충분하지 않아요.
0: 그분은 바로 형제의 죄를 위해 죽으셨죠. 그런데도 충분하지 않다고요? 성경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2: 저도 되게 기적이 필요하다는 걸 느껴요. 기적이 있으면

0: 믿어줄 것 같아요.
1: 기적은 바로 새 생명이에요.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 후서 말씀이죠.
0: 그렇다면 아주머니께서는 왜 아직도 뇌성마비 걸려있나요?
1: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요한복음 9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은 한 소경을 우연히 만나게 되죠. 성경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0: 그럴게요. 안 될 게 뭐 있나요?
1: 아직 형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이라는 그 소중한 선물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온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에서 말씀했어요.

0: 1992년에 제 선교 동역자와 저는 포트릴리에서 열리는 컨퍼런스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장애인 선교 사역을 하는 다른 사람들을 만났고 장애들을 교육하고 그들에게 나아가고자 하는 저의 열망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스포케인에서 또 다른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그곳에서 저는 전에 캔자스에서 만났던 한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지요.
1: 부인께서 인도하신 워크숍 정말 좋았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메리 제인, 저희가 이번에 나이지리아로 첫 선교팀을 파송하는데 부인께서도 함께 가시는 문제를 놓고 기도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2: 저도요? 그곳에 가서 제가 무슨 일을 해야 되죠?
1: 부인께서 얼마나 설득력이 강하시고 영향력이 있으신 분인지 모르시죠? 교사이자 훈련가로서 사역하시게 될 겁니다.
0: 나이지리아로 향하는 이 아우리치는 가나 서부 아프리카로 뻗어나가게 됐고 그곳에서 저는 몇 가지 영역을 맡아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헨 폴란드,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쿠바, 페루 등지로 사역을 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2000년에 중국을 가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고 향후 선교 여행을 위한 기초를 닦아 놓았지요. 지금 제 나이는 72세지만 주님이 허락하는 한 자주 그곳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우고 있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십니다. 성경은 시편 37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3: 애청자 여러분, 만일 세상이 여러분을 실망시키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준다면 저희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상한 마음을 싸매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메리 제인이 말했듯 새로운 삶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므로써 시작됩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세례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성경의 기초에 가르치는 교회를 찾으시고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으십시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가까운 교회를 찾아 방문하시거나 극동방송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연 이명숙, 우문희, 유재상, 성수경, 이윤정, 홍승표, 이상헌, 정훈석. 간증드라마 사슬을 끊고 메리 제인 이야기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지 FM 92.5 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극동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동홍교회 나평안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141년 전 어두웠던 이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고비마다 지켜주셔서 오늘의 선교 한국으로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계 열방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을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걷게 하시고 특별히 한국교회가 거룩함과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세상을 밝히 비추는 이방의 빛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북녘 땅에도 자유와 복음의 계절이 속히 오게 하시고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저 평양 능라도 경기장에서 선교 한국 대회를 열 수 있는 통일 한국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복숭아를 먹는다고 꺼내다가 보니까요, 먹기 전부터 복숭아 향기가 손에 남아선 입에 침이 고이더라고요. 한 작가의 꽃을 쥔 손엔 꽃향기가 남는다라는 말처럼 무엇을 손에 쥐든 그 자취가 꼭 남더라고요. 그게 꽃처럼 어여쁘고 복숭아처럼 달콤한 거라면 손에 쥔 저도 행복하겠지만 그 향취에 맞는 또 다른 누군가도 꼭 행복해질 거예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이니.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만나는 누군간 승리의 향취를 맡게 될 겁니다. 오늘을 이기는 힘이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행복한 토요일에 저는 엄수빈입니다.

8월 22일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입니다. 문 열면서 함께 나눴던 이야기처럼요. 복숭아를 손에 쥐고 있으면 복숭아 향이 그렇게 많이 나더라고요. 뭐든지 그래요. 이 뭔가를 쥐었다가 펴면 이 자취가 늘 남기 마련입니다. 오늘 여러분 손에서 어떤 향기가 나시는 것 같으세요? 내 마음에, 내 손 위에 무엇을 올려두고 오늘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아름다운 이름, 승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향기가 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더욱 행복한 토요일, 오늘도요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 찬양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예요. 샵 1069 우물정 누르시고요.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고요. 극동방송 어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8593님, 순간순간 이 한순간도 주님의 관심이 필요하지 않은 순간은 없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끄시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내 주를 가까이 찬양 신청합니다. 보내주셨네요. 하루하루 모든 순간, 사실 그렇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순간이 아니죠. 힘내서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은 힘내라는 말이 좀 벅찰 때도 있습니다. 힘낸다고 다 되는 게 아닌데 하면서요. 그래서 오늘 힘내세요 라는 말보다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같이 이 시간을 같이 잘 보내봐요 라고 응원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모든 분들께요. 힘내지 않아도 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신청해주신 찬양 내 주를 가까이 바리톤 홍성선의 찬양으로 가져왔어요. 함께 하시죠.

0: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말, 찬양으로 쉬어가는 토요일. 여러분은 지금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정말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행복한 말씀 퀴즈 시간입니다. 여러분께 오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힘을 얻어가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이에요. 또 오랜만에 하니까 제가 객관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1번, 2번, 3번의 보기 중에서 잘 확률적으로 높아 보이는 보기를 골라서 한번 정답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전해드릴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뿅뿅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1번 사랑, 2번 공격, 3번 보조. 과연 정답 뭘까요? 두 글자 단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가 있대요. 어떤 분이 필요할까요? 이 단어의 어학사전 뜻으로는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2번 공격 같은 경우는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과는 조금 동떨어진 것 같죠? 막 승부욕이 올라서 이길 수 있을까요?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3번 보조? 도움을 주시는 이가 있다면 이겨낼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지긴 하죠. 1번 사랑? 사랑을 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여기에서 또 그냥 넘어가지 않고 진절하게 힌트 하나 더 드리자면,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한 이 단어를 좀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실까요? 1번 사랑, 2번 공격, 3번 보조.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예요. 샵 1069, 우물정 1069 누르시고 문자로 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어플로 청취하고 계시는 분들은 무료 채팅창에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함께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이겨냈던 순간들, 이겨내고 있는 시간들, 이겨내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지금의 이야기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기다릴게요.

공인현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힌트가 될 만한 찬양이라고 하니까요. 감이 좀 오셨나요?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1번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 단어 넣어서 다시 말씀 전해드릴게요. 로마서 8장 37절 말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어린 자녀를 키울 때 부모의 눈을 보면 이 눈동자가 자녀의 뒷공무니만 쫓아다니고 있죠. 아주 바쁩니다. 때로는 위험할 것 같아서 다칠 것 같아서 가는 길을 멈춰 세우기도 하고요. 붙잡기도 하고요. 또 사랑해서 같이 발 맞춰서 걸어가기도 합니다.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눈도 늘 바쁘실 겁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멈춰 세우는 이유도 또 가는 길을 외롭지 않게 함께 발맞춰 가시는 이유도 사랑해서니까요. 오늘 우리의 삶이 결코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연장선이었습니다. 사랑해서 포기하지 않고 목숨 내어서 살리셨잖아요. 그 사랑이 오늘 여러분들을 마주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이겨낼 힘이 되시길, 넉넉히 이겨내시는 그 사실이 되기를 진심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사랑으로 넉넉히 이겨낸다는 이 이야기 놓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오늘 하루를 버텨내세요.

행복한 토요일의 기도. 겸손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아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작은 나를 주목하고 도우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언제나 나보다 낮은 곳에서 나를 지지하시는지요. 모든 것 위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낮은 땅에 사는 보잘것없는 나를 도우시니 그 겸손함을 오늘도 기억하며 나 또한 겸손하게 하소서. 나는 조금만 잘 되어도 교만해지고 더 높은 자리를 사모합니다.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아도 나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합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는 마음으로 스스로 위안을 얻습니다. 이 모든 악한 마음을 완전히 버리고 회개하게 하소서. 내가 아버지의 자녀라는

하는 것에 나의 가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보다 나아서 잘난 것이 아님을 알기 원합니다. 가장 자랑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위로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위로받게 하소서.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나의 기쁨이 되지 않게 하소서. 사람의 가치를 재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지 않고 아버지의 겸손함을 쫓는 내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비교가 아닌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게 하소서. 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어떠함 때문에 어떤 가치를 구하는 평가 기준에 미쳐서가 아니라 주님의 자녀라서 그 이유만으로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랑만을 주실 수 있죠?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성경 이 말씀의 구절에서 여실히 그 사랑이 드러납니다. 이사야 43장 4절 말씀이에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사랑에 빠진 이 콩깍지를 누가 벗겨내겠어요? 그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라는 말씀. 그 사랑을 믿고 오늘도 여러분 힘차게 걸어가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더 가까이 가는 오늘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꼭 주님과 함께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제작 진행의 저는 엄수빈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사랑받는 주말 보내세요.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 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맞이하는 하루, 그 하루의 시작을 아름다운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시간, 아침의 노래 박보민입니다. 창세기 21장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사라는 임신하고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드디어 이삭이 태어납니다. 하란 땅에서 앞으로 지시하는 곳으로 떠나라 말씀하시며 자손을 주겠다고 언약을 하셨을 때가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였으니 15년 만에 성취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사람의 마음과 같지 않으셔서 한 번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어주신다는 면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 그 시간을 온전한 신뢰로 기다렸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상속자는 종 엘리에셀도 아니고 하갈에서 얻은 이스마일도 아니고 사라를 통해 나온 아들이다 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과 사라의 반응을 보면 둘 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했습니다. 내년 이맘때라고 구체적인 시기를 말씀해 주셨지만 노 부부는 쉽사리 믿지 않았습니다. 이미 많이 늙었고 아내 사라는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고 자기 상식 밖이나 본인 능력 밖의 일들이기에 불가능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은 반응을 보이는 똑같은 인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어마어마한 특별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출발은 우리와 똑같은 인생인데 내 노력과 의지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만드신다고 성경을 통해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림. 그저 하나님의 시간이 언약을 세우시고 15년 후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일주일 후일지, 1년 후, 10년 후, 100년 후일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주신 말씀을 한치의 오차 없이 이뤄주실 분이라는 것이고 그 때를 기다리는 자가 성취된 말씀으로 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세우시고 때에 맞춰 성취하시고 그것으로 사라를 웃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웃게 하실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0: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노래 박보민이었습니다. FEBC
1: FEBC
2: 생명은 빛으로 생명빛으로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부산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본문으로 너무나 모범적인 그러나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위선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냐. 여기 키워드가 그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 행위의 초점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위선이라는 이 단어는 히포크리테스라는 이 단어는 연극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고대 연극에서는 배우들이 화장을 하지 않고 마스크, 이 가면을 썼습니다. 가면은 자신의 실제 모습을 감추는 데 쓰여졌죠.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실제 모습은 감추고 사람들에게 멋지게 보이려고 힘썼다는 거죠. 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행위의 초점이 누구인가? 마태복음 23장 5절로 7절에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200년 전에 형성된 경건주의 운동이었습니다. 이 바리새파. 그들의 목표는 거룩함, 분리주의자, 구별된 자들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 취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순수하게 어떻게 하면 좀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할 것인가 여기에 노력을 했던 사람이 바리새파였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변질이 된 겁니다. 여러분, 위선자들이라는 말은 겉을 꾸미는 자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자꾸 겉을 꾸미는 것으로 가면 안 된다. 겉으로만 경건해 보이는 것.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칭송을 받는데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사람입니다. 나쁜 죄를 지어서가 아니고 의로운 행동을 하다가 만들어진 죄입니다. 이게 위선이. 그러니까 주님은 공생애 내내 이 위선자들과 싸우셨습니다. 여러분, 위선은 어떻게 찾아옵니까? 어떤 때 찾아옵니까? 내가 어렵게 살려고 노력할 때, 또 영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가운데 찾아오는 겁니다. 뭐 아예 처음부터 뭐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런 게 없지만,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하고 열심을 다한 이후에 찾아오는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구원이 우리 안에 죄성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성화에 이르러가는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욕망을 다루지 않으면 위선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구제나 기도나 금식을 이제 세 가지를 이 6장에서 언급하시는데 다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구제를 하려면 가난한 자들의 필요에 집중하고 순수하게 그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섬기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유혹이 뭐냐면 그 선한 일을 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구제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은 부수적인 거고 그 일을 통해 자기의 존재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이 욕망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 자신의 허영심을 채우는 일에 구제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나를 알아달라는 쪽으로 흐르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2절에 바리새인은 스스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네이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뭐예요? 사람들을 의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시간과 장소를 고려해요. 어느 시간대에 그 사람이 가장 많이 몰리는가. 시장 어귀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이유도 그게 있습니다. 주님은 골방에서 기도하라.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초점이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불순한 동기가 그 기도 자리에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 영적 허영심. 그냥 기도를 열심히 하면 되는데 열심히 기도하는 자신을 알리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일대일의 시간을 가지 않으면 내 내면의 욕망은 춤을 추고 이 경건의 수단인 이 기도마저도 자기의 허영을 채우는 데 사용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마귀는 여러분 우리의 허영심을 부추겨 너를 드러내라, 너를 알려라, 너의 선행, 너의 능력, 너의 기도, 너의 헌신을 만천하에 알려라. 기도나 금식과 같은 경건의 도구가 얼마든지 세속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누구를 향해 있는가? 하나님인가 사람인가? 기도는 하나님에게 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면서 자신을 바라보면 안 돼요. 기도하는 내내 자신을 생각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자기 숭배의 시간이 되는 금식 자체도 자신의 영성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이게 교회사 속에 많이 있었어요. 이게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시험 들어요. 시험 들어요. 주님은 금식할 때 티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금식을 하는 중인데 내가 금식하고 있는 중에 누가 물어요. 식사하셨나요? 뭐 안 먹었습니다. 그러면 된다. 제가 지금 금식 중이거든요. 형제님 얼굴이 수축해 보이시네요. 아, 제가 일주일째라 금식 중이라. 여러분, 자기의 금식을 자랑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신령한 사람인가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금식할 때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라. 물에 기름을 바르라. 화장하라는 거예요. 화장하라. 오히려 더 화려하게. 평소처럼 생활하고 내 희생을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알고 보면 나를 위한 일, 나를 드러내고 내 이름을 내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 열심히 했으니 나에게 직분을 달라. 이건 다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잘못하면 신앙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합니다. 금식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종교적 커리어를 찾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주목받고 싶은 욕구와 싸워야 합니다. 봉사를 하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섭섭병이 왜 찾아오는 것입니까? 처음에는 주님의 은혜로 순수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분질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았나요? 여러분, 세상은 잔인합니다.

한때는 칭찬하고 붕붕 띄워줘요. 박수와 환호가 대단합니다. 그러나 성과를 내지 않으면 한순간 등을 돌립니다. 카메라를 심정사정 없이 돌려버립니다. 기대하는 수준을 드러내지 않으면 아웃입니다. 사람들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거죠. 지금 인정을 받고 있어도 더 많은 인정, 더 많은 관심을 받기를 갈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주어지지 않으면 절망하게 되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많이 노출된 사람일수록 이런 유혹이 강합니다. 목회자들에게 가장 큰 유혹이에요. 항상 위선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목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디 가면요, 여러분 해운대 이 어디 가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저는 최근에도 어느 자그마한 식당에 아주 비밀스럽게 제 아내와 함께 구석진 곳에 은밀히 먹고 있는데도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그랬어요. 의식을 해요. 의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오버액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들의 의식을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삶을 진실하게 표현하는 부분에 위장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보니까 기도하는 척 하는 목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척, 본래의 모습을 감추는 거죠. 내용보다 포장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안 좋은 게 뭐예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포장지만 너무 훌륭한 거예요. 위험한 것은 나중에는 자신의 위선을 자각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워져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위선인지 알 길이 없어요. 처음에는 연극의 배우처럼 가면을 썼어요. 근데 그 가면을 오래 쓰다 보면 자신의 얼굴이 가면과 같아져요. 이 C.S. 루이스의 책에도 나오면 가면을 오래 썼더니 그 가면과 그 사람의 얼굴이 똑같아져요. 위선이 그대로 자신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C.S. 루이스는 이 위선이 얼마나 쉽게 자라나고 영향을 끼치는지를 그의 책 이기치 않는 기쁨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첫 번째는 자기 부인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아가 죽는 경험. 이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구와 싸우는 작업을 해야 돼요. 숨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근데 숨는 게 어려워요. 왜? 깊은 영성이 없으면 불안해서 숨을 수가 없어요. 누가 숨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 충분히 준비된 사람이에요.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은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사람, 광야로, 도시로 모여드는데 그런 광야로 갔습니다. 숨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보기 위해 광야로 찾아갑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드러내어 주시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내가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드러내시면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자신을 드러내다 추락한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저 사람이 계속 떠내 떠내 떠내 하면 여러분은 추락하는 거예요. 숨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겉모양이 아니라 외적 경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겉모양에 하나님이 감동받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자기의 의를 쌓고자 하지 말고. 여러분, 구제를 오랫동안 해왔다면 액수도 횟수도 다 잊어버리세요. 뚜렷하게 기록하고 있다면 다 위협한 것입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와 금식을 통해 이미 자아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도의 핵심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 요란한 곳에는 문제가 있어요. 묵묵히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 드러난 것보다 숨겨진 것이 더 많은 삶이 진짜예요. 하나님 우리의 깊은 속 마음까지 꿰뚫어 보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욕의 핵심은 뭘까요? 사람에게,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누구를 향해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삶의 초점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나는 쇠하여야겠고 그는 형하여야겠다. 그런 자신의 소멸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기꺼이 낮추었습니다. 가장 안전한 삶은 철저히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넘봅니다. 매우 위험하고도 강력한 유혹.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공생애를 시작할 때 유혹했습니다. 마귀는 스스로 자신의 영광에 도취되도록 유혹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질문해야 돼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누구를 위해 그 일을 하느냐. 유명한 말이잖아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이나. 나의 성이나 공로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중요해요. 그 순간 초점이 나에게로 맞춰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기의 선행을 잊고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는 것.
정신을 바짝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행위가 드러나고자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계속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끝나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모르게 사람을 더 의식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잠시 일을 멈추셔야 돼요. 시선을 옮기는 작업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통해 청중들로부터 인기를 얻고자 하는 좋은 설교자의 명성을 구하면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 설교는 위선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그러면 나쁜 설교자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나쁜 설교자는 강단을 공연장의 무대로 바꿔놓습니다. 설교가 아니라 공연을 하고 내려갔다고 보면 돼요. 예배를 인도하거나 찬양을 인도하거나 사회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있느냐? 누구를 기뻐시게 하려고? 누구를 의식하느냐? 예배는 공연이 아니잖아요. 쇼가 아니잖아요. 콘서트가 아니잖아요. 어떤 영역이든지 나를 주목하게 하려는 유혹과 싸워야 합니다. 선행이 알려질 때, 내가 주목을 받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행의 목적이 자신에게로 돌려지지 않아야 합니다.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순간, 사람에게로 옮기는 순간 내 삶은 망가진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방향을 어디로 돌리는가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집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만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탐내는 순간 인간은 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주께 그분의 이름만 높이는 일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핵심은 그 다음에 뭐예요? 행위가 아니라 내적 변화를 추구하는 겁니다. 행동보다 동기예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계속 하나님에게로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행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친밀함 없는 신앙으로 하다 보면 자연히 위선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와 영성의 차이입니다. 종교는 결국 자기 추구, 자기 성취, 자기 만족으로 끝납니다. 영성이란 뭘까요? 하나님과의 열려진 생생한 관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관계가 핵심입니다. 이것이 약하거나 무너지면 그때부터 외적인 것에 휘둘리고 위선으로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위선을 허용하는 순간 영적 쇠퇴는 시작됩니다. 더 이상 영적 성장은 없습니다. 마치 반죽 속의 누룩처럼 내면은 추악한 것들로 갈수록 확산될 수밖에 없고 점점 나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큐티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큐티를 통하여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고 있느냐는 것. 큐티를 통하여 내 삶이 정말 변화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큐티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열심히 참여하는 게 전부가 되는 건 안 됩니다. 기도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는가. 새벽기도를 열심히 참여하는데 변화는 없고 기도를 끝난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을 자랑으로 삼는다면 새벽기도 바리새인이에요. 성경 백독을 한 것을 자랑하고 그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면 백독 바리새인이에요. 필사를 열심히 하는데 삶의 변화는 없고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는 그 필사의 자랑은 필사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성경 연구만 냅다 하고 자신의 삶에 변화가 없는 사람은 성경 연구 바리새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껍데기만 강화되고 내면은 부실해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해져야 되는 것, 껍데기만 강화시키는 자. 여러분, 주님의 경고는 기도하지 않고 금식하지 않고 구제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봉사하라는 거예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 하나님은 다 아세요. 모든 걸 다 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은밀한 중에 우리가 한 것이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늘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느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누구의 시선을 더 의식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주님은 공생의 시작이 직전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죠.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올라오실 때,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인정, 그것으로 예수님은 그 거친 공생의 삶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뚜벅뚜벅 십자가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 그분의 인정,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과 평판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인정과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평판에 휘둘리지 않는, 신앙은 쇼가 아니에요, 연기가 아니에요,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대단해지 보이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이 칭찬할 때 조심하고, 칭찬을 즐기지 말고. 여러분, 칭찬은 항상 위험해요. 그때가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거품을 제거해야 합니다. 언제나 순수함과 담백함이 필요합니다. 오염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근모양이 아니라 마음, 껍데기가 아니라 내면. 신앙은 자신의 영혼, 마음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이 결론은 오늘 우리의 행위에 대한 상을 어떻게 받을 거냐는 것. 누구에게 상을 받을 것? 주님은 반복적으로 오늘 상을 언급하세요.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미 상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해 보상을 받고 싶은 욕구가 우리에게 있어요. 성경에서도 보상의 원리가 있습니다. 주님은 누구로부터 상을 받을 것인가를 물어요. 우선 내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라면, 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 일을 함으로 인하여 내가 사람들의 박수와 칭찬을 받았다면 그게 상이요, 그게 끝이나, 그거로 끝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의 박수와 인정을 기대해서 한 행동이고 그 박수와 칭찬을 받았다면 이미 상은 끝난 거잖아요. 여러분, 그 박수와 칭찬과 인정은요, 바람 같아요. 바람 같아. 휙 하고 사라져버려요. 기도와 금식을 아무리 많이 했더라도 하나님부터 받을 상이 없는 거예요. 이미 받아버렸기 때문에. 구제를 아무리 많이 해도 받을 상이 없어요. 아무 가치가 없는 헛된 수고를 한 것입니다. 이미 상을 받았다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상업 행위를 할 때 계산이 끝난 상태를 말합니다. 전액 지급 완료. Paid in full. 여러분, 나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내가 기도하고 봉사하는 목적이 뭐냐? 내가 열심히 한 것에 대해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를 쳐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 순간 하늘의 상이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 사람들의 칭찬에 목말라 할 때가 있죠. 어떤 명예를 얻는 것을 보상이라고 여깁니다. 그렇다면 하늘로부터 받은 상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칭찬을 들을 때 상이 우두둑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엄청난 헌신을 해도 마찬가지. 열심을 낸 이유가 뭘까요? 사람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어마어마한 구제를 했다 할지라도 그 이유가 세상으로부터의 평판이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액수가 얼마인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를 의식하며 드렸나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고자 했다면 그 일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주실 상이 없다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교회도 도와줘야 돼요. 사람들이 헌신한다고 다 박수를 다 쳐버리면 그분은 이미 수고하고 상을 받을 게 없기 때문에. 너무 교회가 성도들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다 박수를 치고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계속 그 칭찬과 인정에 목을 매게 되고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구조가 된다면 그 교회는 얼마나 위험한 교회가 되겠어요. 선행을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하는 것. 들키면 상이 떨어져요. 보리까락 보리라 꼭꼭 숨어라. 그 찬송가에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은밀하게 하라는 거죠. 꼬리표를 달아놓지 말라는 거. 이름을 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 공명심으로 하지 말라. 명예욕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기대한다면.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받는 상은요, 지푸라기 같아요.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로부터 받은 평판은 안개와 같습니다. 조금만 지나가면 바람과 같이 사라져버려요. 그냥 수고한 것으로 끝내요. 수고하고 잊어버리세요.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섬긴 것으로 충분한 거죠. 주님이 주신 은혜로, 주님이 주신 것으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기억해 놓으실 만한 선행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챙겨주고 싶은 상이 있는 사람. 내가 알리지 않아도 돼. 여러분, 사람만 소문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소문내세요. 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의 일은 소문내줘야 돼.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진짜예요. 그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 상을 기대한다면 뭘 해야 돼요? 은밀히 행해야 된다는 거. 선한 일을 하고 숨으라는 거. 선한 일을 하고 숨으라는 거. 생색내지 말라는 거. 알려지지 않은 것을 기뻐하라는 거죠. 이 선

인생에 알려지지 않고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이 있는 삶, 아무리 파고 파도 더 들어가도 끊임없이 그 선행이 묻혀진 선행이 있는 사람, 묻혀진 영성이 숨어 있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욕망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이 금식과 같은 기도와 같은 구제와 같은 이 경건의 도구를 욕망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간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살고자 애를 쓰고 있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내 안에 꿈틀거리는 욕망을 수시로 살피고 점검해야 합니다. 아찮은 순간에 넘어져 우리의 허영심은 쉽게 덫에 빠지게 만듭니다. 누군가 나의 선행을 알아주고 박수를 쳐준다면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요. 사람이 붕 떠요. 정신을 잃어요. 그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6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이에요.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가운데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만 즐겁게 드리는,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하는 아이 서비스가 아니고.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위선의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위선적이지 않다고 자신에게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나의 위선을 인정한다면 단호하게 돌이켜야 합니다. 자신을 멋있게 포장한 일을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교활한 죄인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을 욕할 게 없어요. 우리가 바리새인입니다. 우리가 정직해질 때 부끄러운 모습들이 드러나요. 때로는 끔찍한 모습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때 위장하고 포장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대단하고 때로는 성자 소리를 듣고 있지만 내면은 차갑고 독선적이고 권력을 추구하는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이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위인, 성인이라는 명성을 얻는 것과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얼마든지 이중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 겉으로는 선량해 보이는데 뒤로는 악담을 쏟아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착한 것과 착한 척 하는 것은 달라요. 앞에서는 웃고 뒤로 돌아서서는 흉을 보는 사람들. 섬기는 것과 섬기는 척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겉으로는 베푸는 자이지만 내면은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겸손한가, 겸손한 척 하는가, 예배하는가, 예배하는 척 하는가. 여러분, 그것만 화려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과 달리 내면을 들여다보면 심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 기만이 문제예요. 자기 실체가 가려져 있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날 교회 바깥에서 기독교에 대한 비우호적 혹은 안티들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안티들이 늘어났어요? 우리의 이중성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위선자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장 많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우리 내부의 모습은 이 위선입니다. 기독교가 타락했을 때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모습이 위선입니다. 보여지고 있는 모습과 실제 나와의 간격을 좁히는 것이 과제입니다.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열심을 내는 것 좋습니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팔복, 그래서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파산한 자와 같아요. 내가 더 이상 나로는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세울 곳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나의 비참한 상대를 인정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확신한다면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감출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연약함과 그 부끄러운 모습, 이 모순된 나를 위하여 나로서는 구원을 얻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 복음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고 주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는 일에 두려워하지 말고 십자가를 붙들고 자기 자신을 포장하지 않고 주님 앞에 붉은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이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나만의 경건 생활을 만들어 가십시오.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경건을 위한 자리와 헌신과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은 나만,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많아야 돼요. 비공개된 것들이 많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적 동기를 점검하는 겁니다. 늘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를

0: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을 계속 하나님께로 돌리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로 서십시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최고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어디를 향해 있는지 항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신앙이 끝으로만 화려해지지 않고 극과 속을 일치시키는 일, 무엇을 하든 자기 만족으로 끝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시게 하는 일에 몰두하는, 가면을 벗고 껍데기를 벗어 던지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위해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헛된 것을 구하지 않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분이 보십니다. 그분이 아십니다. 그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살아가기로 힘쓰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고 교회가 커지면 우리 안에 이 영적인 온도와 오염도가 높아질 수가 있어요. 사람들의 눈과 시선이 많아질수록 그 시선이 권력화되고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물리적인 어떤 억압을 할 때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부자연스러워지고 자신들을 포장하기 시작하는 이 어려움들이 이 조직 사회 안에 찾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언제나 복음 안에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드러내고 진실하고 훌륭하게 대단하게 멋지게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언제나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그 진실을 하게 만드는 힘은 복음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직한 극과 속을 일치시키는, 겉의 화려함이 아니라 포장지가 아니라 내용물에 집중하는 우리의 마음, 영혼이 때묻지 않는 순수한 그리스도인으로 끝까지 이 위선의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만약에 우리가 위선이 내 안에 발견됐다면 조금도 미루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 위선의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앞에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에 완주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부산 수영로교회 이교현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1-740-4500 부산 수영로교회나 055-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극동방송의 다음 사다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라디오 강단 라디오 강단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경남 광염교회 전광선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빌립보서